윤상은의 음성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찬양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을 듣고 계세요. 아, 괜찮은 아침 함께하고 계시는데, 네. 이 프로그램 제목 참 잘 지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계속 그런 말씀 드리고 있죠. 얼룩에서도 괜찮다. 하나님께서 다 빚어가실 거다라고요. 저도 사실은 되게 오랫동안 이 게으른 완벽주의, 네, 완벽하게는 하고 싶은데 몸이 안 따라주는 그런 좀 답 없는 상태여서 참 걱정과 고민을 많이 했는데 결국 하나님이 이루시더라고요. 물론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면서 나의 일을 등한시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내가 최선을 다했지만 뭔가 결과가 좀 실망스럽고 내 마음에 원하는 것처럼 되지 않을지라도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방식으로 이끌어 가실 것을 믿는다면 우리 눈에 또 그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괜찮아요. 예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네, 주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그냥 익숙하게 부르는 찬송가가 아니라 정말 우리 인생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안에 있는 우리에게 어떤 근심과 어떤 염려가 감히 주님 주신 평안을 뺏어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을 절대 사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이깟 일, 이깟 문제,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을 감히 뺏어갈 수 없다라고 입술로 선포하시고 담대하게 살아나가시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저부터 네, 그렇게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괜찮은 아침 마칠 시간이 다 되었는데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또한 너무나 익숙하시죠? 이 고린도후서 말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사실 극동방송의 올해 표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70주년 역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잖아요. 70년 동안 정말 사역을 잘만 해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저부터도 참 많은 실수를 했던 것 같고, 혹시라도 내가 복음 전파에 방해가 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까지 해봤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했을 때 하나님께서 덮어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그렇게 얼룩지고 또 얼룩져서 저희가 70년이라는 역사를 만들어 온거 아닌가 싶습니다. 돌이켜보면 다 감사한 일밖에 없었던 건그 모든 얼룩들을 하나님께서 덮어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떤 실수를 하시거나 문제가 생기면 너무 두려워 마시고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당당하게 떼쓰세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제 힘으로는 안 돼요. 라고 하면서 솔직하게 하지만 겸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신다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들을 위해서 또 좋은 선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런 위로와 용기를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 시간 여기서 이제 물러가고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은 아침 김하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꼭 행복해 주세요.

0: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세우는 울산 남부교회 김대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바흐 선교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도움에 손길이 없는 삶은 비극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참 이분은 남미에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했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도움의 손길, 즉 이 하나님의 손길이 없는 인생은 비극이다라는 그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고 병든 것이 비극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것이 비극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오늘까지 살아오면서 참 예수님의 도움이 있고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최고 행복자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위기 가운데

건져주시고 또 길을 열어주시고 그렇게 해서 살아왔다면 우리는 비극자가 아니고 행복자입니다. 신명기 33장 29절에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왜 이스라엘이 복된 백성인가 하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통해서 구원받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받는 백성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자다. 그렇게 모세는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 참 재미있게 구조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죽음으로서 시작했다가 생명으로 끝이 납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장의 이제 마지막에 와서는 이제 오벳이라는 아들이 태어납니다. 생명으로 끝이 납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고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와 룻은 비극자가 아니고 행복자 인생임을 룻기는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보아스는 마침내 나오미의 모든 소유를 사고 더 나아가서 룻까지 사서 이제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정인들 앞에서 선언을 합니다. 이제 룻은 보아스의 아내가 됩니다. 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이 룻을 정말 멋지고 룻을 가장 사랑하는 보아스에게 룻을 맡깁니다. 참 여러분 이 얼마나 축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사람을 최고로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를 아무에게나 맡기지 않고 최고로 귀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맡기죠. 여러분 자녀들을 이제 결혼시키거나 여러분 사회생활 이렇게 할 때에 좋은 사람을 만나면 여러분 그 소망이고 최고의 복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아이를 사랑해주고 귀하게 여기는 남편을 만나거나 아내를 만나면 그건 정말 복이죠. 하나님은 그를 의지한 이 룻을 최고로 믿음직하고 최고로 룻을 사랑하는 아끼고 사랑하는 이 보아스에게 룻을 맡깁니다. 참 이 큰 사랑이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보아스는 룻을 너무너무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로 맞이했는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룻에 대한 보아스의 사랑은 참 놀라운 사랑인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는 희생의 사랑입니다. 자, 오늘 이 룻기 4장 9절 10절에 보면 강조해서 표현되는 게 샀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자, 보아스는 나오미의 모든 기업을 샀고 그리고 또 룻을 샀습니다. 여러분 샀다는 것은 값을 지불했죠. 이건 희생입니다. 값을 지불하고 샀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보아스가 룻을 사랑한 것에서는 희생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9절에서 모든 것을 샀다. 참 이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먼저는 이 룻의 문제를 보아스가 전적으로 해결했다는 거예요. 자, 룻이 과부고 이방 여인이고 기업도 없는 룻의 그 문제를 이 보아스가 다 직접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룻이 일한 게 없습니다. 룻이 보아스하고 같이 일해서 룻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고 전적으로 보아스가 룻을 사서 또 나오미의 기업을 사서 룻의 문제를 다 해결했습니다. 참 이것이 아주 큰 은혜이고 그리고 모든 문제를 또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직접 룻의 문제를 해결했을 뿐만 아니라 룻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했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데 문제가 없게 했고 이스라엘에서 기업을 누리는데 또 문제가 없도록 보아스가 다 해결했습니다.

이 룻을 샀다라는 이 표현은 룻의 모든 빚과 짐, 심지어는 이방인이라는 그녀의 약점까지도 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온전히 인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정말 그 멋진 남편들 보면 결혼할 그 아내를 사랑해서 참 아내가 고백하죠. 나에게는 빚도 있다고. 참 여러분, 우리 집이 가난해서 빚도 있다. 아, 괜찮다고. 정말 멋진 남편들은 아, 괜찮다고. 결혼하자고. 정말 사랑하면 그 아내가 문제될 게 없다라니. 예. 모든 건 내가 해결했다니. 걱정하지 마라니. 그리고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을 값없이 주겠다니. 이 보아스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자, 값없이 은혜를 베풀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보아스의 사랑은 예수님의 사랑을 예표하는데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허물과 약점과 병을 다 감당하시고 율법의 저주를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의 피로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샀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의 빚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이 상업적인 용어인데 빚을 다 계산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주어진 모든 빚을 다 해결했다, 지불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의 모든 일생의 문제를 다 해결한 것입니다. 이제는 값없이 믿기만 하면 이 은혜를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되고 죄사함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를 얻게 되고 천국을 기업으로 얻게 되고 이 땅의 복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공로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얻게 되었고 우리의 모든 문제도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 다 하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이 있다면 십자가로 나아가서 여러분의 그 짐을 풀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맡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맡기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을 다 해결해 주시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혼자 고민하거나 괴로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이 페니 크로스비 시각장애인 찬송 작시자 여러분 잘 아시는데 이분은 8천여 곡을 찬송가를 작시했는데 그때그때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곡들을 작사했는데 한 가지 예로 1875년 어느 날 이 페니 크로스비가 아주 절실하게 재정적인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너무 재정적으로 압박을 당할 때 페니 크로스비 이 문제를 주님께 맡기고 기도합니다. 주님 제 형편을 아시지요. 주님만이 저의 갈 길을 아십니다. 자 그렇게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녀가 자리에서 일어섰는데 갑자기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크로스비 찬송 씨의 팬이었는데 볼일을 보다가 여기에 팬이 크로스비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잠시 들린 거예요. 그래서 문을 두드리고 안부를 묻고 악수를 하는데 손에 종이 같은 게 지어져 있는데 시각장애인이니까 근데 나중에 그걸 알고 보니까 정확히 5달러가 손에 딱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게 너무 감동을 받아서 지은 그 찬송이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이 찬송입니다. 참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의 갈 길 다 가도록 주님께서 족한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주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아스의 사랑은 수치를 없애고 존귀히 룻을 여기는 사랑이었습니다. 10절에 보면 또 말론의 아들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이 보아스는 룻을 나의 아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는 말론의 아내가 아니고 모압 여인도 아니고 나의 아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수치를 다 제거하고 아주 존귀하게 그렇게 룻을 나의 아내다 이렇게 부릅니다. 참 나의 아내라는 이 말씀이 참 은혜가 되는데 먼저 신분의 변화입니다. 과부에서 신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분 상승입니다. 이삭을 줍던 여인이 이삭의 주인이 됩니다. 여러분 남편 것이 다 내 것이잖아요. 어떤 여자면 남편 것도 내 것이고 내 것도 내 것이다. 다 자기 거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러나 그렇진 않습니다. 공동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아스의 아내가 되니까 신분이 상승됩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정말 신분이 변화된 것이 상승됐죠. 그리고 사랑받지 못한 자로서 사랑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도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의 신부가 되었고 천국 기업까지 얻게 됐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참 에베소서 5장 25절 27절 참 귀한 말씀인데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참 여러분 신랑에게 권면하는데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사랑했는가? 교회를 자신을 주어서 그리고 물과 말씀으로 깨끗하게 씻었어. 정말 거룩한 신부로 이제 만들고 영광스러운 교회를 또 교회로 세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돌보는 사랑으로 점점 성화가 되고 예수를 닮아가고 깨끗한 거룩한 신부로 변화되어 온 거예요. 참 이기적이고 때로는 추하기도 하고 누추하기도 한데 늘 예배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그래서 장차 새 예루살렘의 신부로 우리를 이제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를 계속 깨끗하게 건강하게 순결하게 이렇게 풍성하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참 그 우리를 피로 사서 그의 아내로 우리를 정하고 우리를 깨끗하게 이게 지금도 다듬어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우리가 누추하고 더러운 또 죄를 지을 수도 있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가 깨끗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익했던 자를 유익한 자로 바꾼 사랑입니다. 참 이 모압 여인에게 보아스가 사랑함으로 이 룻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우는 유익한 여인이 됩니다. 11절에 보면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 같게 하시고 말씀합니다. 참 이 룻을 라헬과 레아처럼 동등하게 그렇게 취급을 합니다. 참 그리고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받으면 유익한 인생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피의 그 사랑을 받으면 무익했던 저와 여러분이 유익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서 예수의 사랑을 받아 오네시모에 대해서 빌레몬서 1장 10절 12절에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참 옛날에는 도적질도 하고 해도 끼쳤던 오네시모가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서 바울을 만납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왔죠. 그런데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의 사랑을 받음으로 이 오네시모가 무익했던 오네시모가 유익한 자로 바뀌어서 이제 바울을 돕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유익한 사람은 예수의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의 사랑을 받지 않으면요, 그 유익되지 못해. 교회 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왜? 동기를 보면 다 자기거든요. 자기를 위해서 하거든요. 사랑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없으면 가정에도 열심히 일해도 여러분 자기를 위해 일한 것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이

있을 때 진짜 유익한 인생이 된다. 참 멋진 인생이 되죠. 이처럼 보아스의 사랑이 루스의 모든 것을 바꾸고 복되게 했습니다. 참 예수님의 사랑 역시 저와 여러분을 정말 복되게 바꾸었고 행복한 인생으로 바꾸었습니다. 이제 보아스는 룻과 하나님의 법대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결혼을 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에 복을 주셔서 아들을 얻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자,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절대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형통하게 되거나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고 도우심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으면 문제 앞에 주저앉아 있던 가정도 문제를 뚫고 앞으로 나가게 됩니다. 닫힌 것도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도와주시면 우리 가정에 여러분 우리를 주저앉게 만드는 문제와 또 닫힌 여러 가지 문제가 열려지고 또 그 문제를 뚫고 나가는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보아스와 룻도 하나님의 은혜로 오벳을 얻게 됩니다. 자, 이제 이 나오미와 룻에게 기업을 이을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오벳을 그냥 육신의 아들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육신의 아들 낳은 것 참 축복인데 그 육신의 아들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아들은 천국을 기업으로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오벳은 믿음의 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그 베레스의 계보를 소개할 때도 오벳이 들어있는 것은 믿음의 계보에 오벳이 속해 있습니다. 믿음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아들입니다. 이건 육을 뛰어넘은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자, 여러분 육체적으로 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아들, 믿음으로 태어난 아들, 예수 믿고 거듭난 아들을 지금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육신의 자녀들도 중요하지만 거듭나지 아니하면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자녀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오벳이 태어났을 때 그 베들레헴 여인이 나오미에게 오벳을 가르쳐서 그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복량자다. 공동 번역에 보면 내 생명의 회복자다 이 말은 당신에게 살맛을 주는 아들이다 이 표현인데 믿음의 자녀, 오벳과 같은 믿음의 자녀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루시 보아스와 결혼해서 믿음의 자녀 오벳을 낳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믿음의 자녀를 다 낳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육신의 자녀를 낳은 믿음의 부부도 육신의 자녀들을 믿음의 자녀로 다 만듭니다. 자, 육신의 자녀가 없는 부부도 여러분 전도해서 믿음의 자녀를 만듭니다. 여러분 그 빌리 그레함이나 네비게이터 도슨 토로토맨 이 두 믿음의 거장들을 낳은 사람은 여인이었습니다. 미국에 그 이름도 없는 여인이 예수 믿게 해서 그들을 키웠습니다. 입양을 해서도 또 믿음의 자녀를 낳게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생명의 역사가 다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를 믿지 않으면 육신의 자녀는 낳아도 믿음의 자녀들을 만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아들은 다 기뻐합니다. 믿음의 아들이 태어나면 교회 공동체는 다 기뻐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아들 오벳이 태어났을 때 예루살렘 여인들이 기뻐하고 이 아들은 모두의 아들입니다. 나오미의 아들도 되고 또 여러분 보아스의 아들도 되고 룻의 아들도 됩니다. 마치
바울에게 디모데가 아들이고 유니게도 아들인 것처럼 믿음의 아들은 모두에게

아들이 되고 모두가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믿음의 아들이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믿음의 자녀가 태어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녀들에 대해서 여러분 부끄러워하면 안 됩니다. 왜 예수님도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교회는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자녀들이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교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잃어버린 여러분 자녀들을 예수 믿게 해서 찾는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오벳이 왜 오벳이 중요한 건 다윗 시대를 오게 한 게 오벳입니다. 다윗 시대가 왜 중요합니까? 사사 시대를 종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통치하는 왕정 시대를 연 게 다윗 시대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윗 시대에 더 확실하게 메시아 약속을 가진 시대가 이 다윗 시대입니다. 이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이제 오게 됩니다. 이 시대를 연 아들이 믿음의 아들 오벳입니다. 이런 오벳들이 일어나야 여러분 정말 믿음의 복된 시대가 열리게 되고 그리고 재림의 주님이 오시는 길을 예비하는 역사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 드리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 세상으로 나와서 우리 자신을 위해 사는 이런 시대에 더 나은 믿음의 세계를 열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비하는 이런 의식이 조금이라도 들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정말 이건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여러분 정말 먹고 사는 것을 위해서 살고 있는 즐기면서 쾌락을 위해서 살고 있는지 이걸 정확하게 진단하지 않으면 미래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과거의 믿음의 부모님들은 오직 한 가지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이들이 예수 믿도록 기도하고 회개하도록 성령 충만 받도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되고 영향이 넘쳤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판도가 바뀌어져 가고 있습니다. 정말 오백과 같은 믿음의 아들을 낳지 아니하면 우리 민족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룻기는 다윗의 출생으로 끝이 납니다. 참 재미있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룻기의 이 배경은 사사시대인데 다윗은 한참 뒤에 다윗 왕정시대의 사람인데 이 다윗을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룻기의 기록이 다윗 왕정 초기에 기록됐다는 거예요. 다윗의 영광스러운 시대에 룻기가 기록됐다는 거예요.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영광스러운 시대가 우연히 온 게 아니다는 거예요. 사사시대에 한 가정의 믿음이 이 영광스러운 왕정시대를 가져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룻과 여러분 나오미와 보아스의 신앙이 영광스러운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가져오게 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룻기 저자가 다윗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룻과 보아스와 나오미의 신앙은 바로 오늘과 일상 속에 있는 신앙이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룻기를 살펴봤는데 최고 많이 나오는 단어가 오늘이라는 단어입니다. 오늘이라는 이 하루에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는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룻은 어머니를 따라 나올 때 돌아가라 했을 때 내일 결정하겠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오늘 따라가겠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오늘 아침 일찍부터 나가서 오늘이라는 그 하루에 추수로 이삭 주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오늘 밤에 타작, 이 보리 타작을 끝나고 이 보아스가 누울 때 그에게 들어가라. 오늘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오늘 너의 청혼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시지 않고 일하겠다 할 때 룻은 오늘 기대하며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9절, 10절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오늘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오늘 정인이 되었고 오늘 정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가를 하루하루를 신앙 고백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0: 위대한 위대한 다윗 시대는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룻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된다는 신앙 고백으로 하루하루 추수를 주우면서 신앙 고백으로 살아갔습니다. 자기를 위해 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일상입니다. 여러분 추수하는 거 아주 하찮은 일인데 감사하면서 이삭 죽게 합니다. 그리고 효도 일상입니다. 어머니에게 최선을 다해서 시어머니에게 효도합니다. 그리고 결혼 일상인데 믿음의 결혼을 합니다. 정욕적인 결혼을 다 포기하고 믿음의 결혼을 합니다. 정말 오늘과 일상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일상이고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오늘이 하루하루 쌓여서 위대한 다윗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을 어떻게 사시렵니까? 일상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을 여러분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있는 하루의 삶, 신앙 고백이 담긴 일상, 부모에게 효도할 때 주께서 내 인생을 책임질 것이다. 그 믿음이 여러분 작은 믿음, 일상에서의 믿음, 그것이 위대한 다윗 시대와 예수 그리스도를 오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울산 남부교회 김대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52-275-9에 691번 052-275-0691 울산 남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 덕분에 힘나고 찬양할 수 있어서 더 힘나는 시간 힘찬 라디오. Praise God, 하나님께 영광. 안녕하세요, 이하영입니다. 신선한 커피 한 잔 내리면 금세 집안 가득 고소한 커피 향기가 퍼지죠. 카페에 잠시만 앉아있다가 밖으로 나와도요, 옷이나 머리카락에서 은은히 커피 향이 배어날 때도 있습니다. 참 신기해요. 향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가 어디에 머물렀는지를 알려줍니다. 고깃집에 다녀오면 고기 냄새가 배고, 꽃집에 다녀오면 꽃향기가 묻어납니다. 그럼 예배 자리에 머물고 말씀과 찬양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한 사람에게는 어떤 향기가 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아멘.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를 또 빈손으로 돌려보내시지 않습니다. 지친 마음에는 위로를 주시고, 걱정 가득한 마음에는 평안을 주시고, 또 다시 걸어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주일을 보낸 우리에게는요, 예배 자리에 다녀온 흔적,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있겠죠. 우리 하나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로 우리의 말과 표정, 그리고 작은 행동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 되는 여러분, 같이 축복하면서 찬양했습니다. 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요. 하나님과 함께 머문 사람에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그 흔적이 묻어납니다. 그런데요, 월요일이 시작되면 참 바쁘죠. 밀린 일들을 처리하고 전화 한 통 받고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마음 쓰다 보면요, 어제 예배 시간에 받았던 은혜가 하루도 지나지 않아서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어제 무슨 말씀 들었더라? 하지만 어제 받은 은혜 하루 만에 다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보세요. 예배의 자리를 지킨 우리에게는 그 흔적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 남습니다. 말씀 따라, 말씀 들은 대로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려고 애쓰는 또 이번 한 주간 되기를 바라요. 우리의 입술에, 우리의 말에 예수님의 사랑이 담기길 바라고요. 또 먼저 양보하고 힘든 사람에게 관심을 가지고 물어봐주는 거, 뭐 이런 거창하지 않아도 그런 작은 모습들이 우리 안에 밴 예수님의 향기를 세상에 전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더운 날씨에 가만히 있어도 쉽게 지치고 조금만 움직여도 진이 다 빠지시죠? 오늘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로 함께 하시면서 이 힘찬 라디오 들으시면서

시원하고 힘이 나는 찬양들과 함께하며 몸도 마음도 다시 힘을 얻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한 주간 예배 덕분에 살고 예배 때문에 살고 또 다음 예배를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이번 한 주 어제 받은 예배 은혜 잊지 않고 가는 곳마다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며 힘차게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바람과 같은 샘을 쓸 것입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에게 세임 주시는 영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올라가셨죠? 저기 저 높은 곳으로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했고요. 또 주를 앙모하는 자, 두 곡의 찬양 아주 힘차게 같이 하면서요. 진짜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힘내서 올라갑시다. 올라갑시다. 네, 힘찬 찬양으로 여러분 좀 에너지를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 4882번님이 오, 예배드리고 집에 오는데 어제 참 마음이 가벼웠어요. 오늘도 그 은혜 잊지 않고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며 살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지만 힘찬 라디오와 함께 힘내보신다고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요. 어제 무슨 말씀 들으셨는지 여러분 다 기억을 하시죠? 네, 좋습니다. 6905번님이요. 며칠째 손주를 돌봐주고 있어요. 아이에게는 좋은 말 한마디, 따뜻한 미소 하나도 예수님의 향기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손주와 함께 찬양 들으며 또 이 시간 함께하고 있다고요. 네, 고생 많으십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말 한마디, 그리고 무엇보다 축복의 말, 축복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반드시 열매 맺을 거니까 예수님의 향기를 잘 전하시길 바랍니다. 차 안에서 듣고 있는데요. 찬양이 너무 좋아서 들썩들썩 열심히 따라 부르시고 있대요. 2547번님 반갑습니다. 아, 8164번님도요. 요즘 너무 더워서 너무 지치네요. 그래도 찬양 들으니까 마음이 시원해집니다. 몸에서는 땀 냄새가 나더라도 마음에서는 우리의 이 삶에서는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네. 생각해보니까 아, 참 우리 빨래도 잘해야겠다. 그죠? 우리 예수님의 향기를 풍겨야 되니까요. 수고의 땀방울은 멋지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때 주신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신호위반 7만원짜리 딱지 끊겨도 흥얼흥얼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6140번님 아니 7만원짜리 끊기셨어요? 진짜 얼마나 아까워. 아휴, 그래도 뭐 그럴 수 있죠. 다 유지비라고 생각하고 예, 조심하시고 신호 위반 과속 이런 거 안 하도록 특별히 스티커 붙이신 분들은 더 조심하셔서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더위에도 톡톡톡 튀는 진행하는 PD님 그리고 은혜의 찬양이 참 즐겁습니다. 7120번님 고맙습니다. 7460번님이 휴가 가고 싶으시대요. 휴가 얼른 떠나셔야죠. 이제 이번 주도 또 휴가 피크철이잖아요. 네, 다들 좀 쉼을 누리시길 바래요. 하영 PD님은 휴가가 없으시는 것 같아요. 매일 방송하며 저희에게 힘을 주시니 힘내세요. 고맙습니다. 저는 6월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작년에 다녀온 것 같은 그런 기분이에요. 아무튼 여러분의 휴가를 응원합니다. 저는 요즘 주님의 강이 나를 춤추게 해 이 찬양을 자주 듣는다고 4540번님이 요즘에 너무 더우니까 그냥 물에 빠지고 싶다, 물에 들어가 있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제 같이 사는 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이 주님의 강이 나를 춤추게 해, 주님의 강 속으로 시원한 주님의 강 속으로 빠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우리의 영혼을 시원케 하는 찬양들로 힘찬 라디오 시간 같이 했습니다. 예배 자리에 머문 사람들은요, 또 주님과 함께한 시간을 보낸 사람들은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배어나는 흔적이 남습니다. 자, 오늘도 또 이번 주도 새로운 한 달도 예배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로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귀한 시간들 보내시길 바랍니다. 주님과 함께하며 더 힘찬 날 되시고요. 고맙습니다. 이하영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와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중산초등학교 6학년 문서윤 단원입니다. 초등학교 3학년 가을쯤으로 기억합니다. 교회에 계신 집사님께서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원 모집을 추천해 주셨고 흥미가 생기면서 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 뭐가 가장 좋은가요?
1: 언니 동생들과 함께 다 같이 모여 찬양하고 합창단이라는 공동체 생활 안에서 책임감을 기를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0: 우리 서윤이는 하나님과 많이 친해졌나요?
1: 확실히 전보다 더 친해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중에 학교 생활만 할 때는 하나님을 찾는 일이 적었는데 합창단에서 찬양을 하면서 들어가기 전에는 안 틀리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잘 틀리지 않아요. 뭔가 바로 들어가기 전에도 잘 안 떨려요.
0: 그러면 반대로 힘들 때도 있나요?
1: 저는 합창을 하면서 노래가 생각하는 것처럼 잘 되지 않을 때나 안무가 이상적인 느낌으로 잘 되지 않을 때가 힘들었어요. 생각할 때는 90도로 되는데 실제로 보면 90도가 아닌 것처럼

0: 거울이 있는 곳에서 연습을 해야 하는 이유.
1: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 뭐예요?
0: 처음 들어왔을 때 한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공연이 제일 기억에 남았어요. 가장 열심히 오래 준비했기도 하고 해외에서 하는 첫 공연이라서 가장 기대되고 설렜던 것 같고 끝나자마자 바로 기립박수를 쳐주셔서 기분이 좋았어요. 되게 화음이 잘 만들어졌어요. 소프라노, 메조, 알토가 되게 잘 나눠져서 좋았어요.
1: 우리 서윤이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0: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복음을 전하고 찬양하게 하며 저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곳이에요. 찬양하는 친구들과 추억도 쌓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1: 만약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지 않았다면 어땠을까요?
0: 없었다면 허전했겠죠? 왜냐하면 찬양도 자주 안 하고 왜냐하면 합창단을 다니면 찬양이 계속 귀에서 맴돌아서 계속 흥얼거리게 되는데 그런 것도 없었을 거고 여기에 있는 친구들은 다 찬양하고 다 소중한 친구들이니까 허전했을 것 같아요. 없었다면?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복음이다. 왜냐하면 저에게 어린이 합창단은 복음을 배우고 전하는 곳입니다.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정말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했습니다.
1: 서윤이가 어린이 합창단을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봅시다.
0: 항상 합창단 데려다 주시고 항상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앞으로도 잘 부탁해.
1: 신입 단원들을 향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0: 안녕, 얼른 와서 다 같이 찬양하자. 찬양으로 하느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 있어.
1: 가장 맑고 순수한 음성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정과 배려, 사랑과 희생을 배울 수 있는 바로 그 자리,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건강하고 올바르게 키워낼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주안교회 김철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주안교회를 섬기는 김철수 목사입니다. 이렇게 선생님을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하나님께서 우리 선생님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귀한 만남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요즘 뭐 세상 살기가 넉넉하십니까? 힘드십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이 있지만 예수님 품으로 나오시면 그 모든 어려움들이 잘 해결될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제가 겪었던 저의 사연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자라면서 동네에서 가장 별난 할머니 밑에서 많은 시댁 식구 때문에 힘들어서 어머니께서 두 번이나 집을 나가셨습니다.

0: 그래서 저는 할머니 손에서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처럼 어릴 때 제일 먼저 배운 말이 욕부터 배웠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물을 먹어야 되는 그 시간에 저는 막걸리를 먹으면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어릴 때부터 아주 약했고 여러 가지 병에 시달리고 살았습니다. 저는 협심증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아르레기도 가지고 있고 아토피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학교에 들어가서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생활할 때에 인간관계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을 피하게 되고 혼자 있었던 시간이 참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도 모르게 대인 공포증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초등학교 5학년 때 옆집 아주머니가 교회 가자고 해서 교회를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하면서 차츰차츰 하나씩 하나씩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참 감사한 것은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지금 큰 은혜를 받고 산다는 것을 깨닫고 그때부터 제 인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몸은 약하고 키 70cm에 44kg밖에 나가지 않는 나약한 몸으로 운동도 잘하지 못했던 저였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 저희 교회에서 두 번째로 예뻤던 지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인 공포증과 여러 가지 좋지 않는 질병들을 가진 제가 목사가 되어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일이죠. 사람을 만나서 말도 잘 못하는 제가 목회자가 되어서 성도들 앞에 설교도 해야 되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도 예수님을 만나면 저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저와 함께 예수 믿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축복의 자리에 나아가시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저와 같이 똑같이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 시간 저와 함께 우리 예수님을 영접하는 영접 기도를 하시면 그 예수님이 선생님 마음속에 들어가셔서 지금 현재 여러 가지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을 예수님이 해결해 주실 뿐 아니라 우리를 하늘나라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됩니다. 선생님 저와 함께 기도하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이제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늘나라 천국과는 복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 저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 예수님께 내려놓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선생님 이제 저와 함께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선생님의 마음속에 들어가실 것이고 이제 그 예수님이 선생님의 주인이 되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서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실 것입니다. 화이팅!
1: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을 만나고 찾으신 당신을 응원합니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자로다. 행복을 선택하신 당신을 응원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8월 들어서 첫 월요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정말 더운 날이 지속되고 있는데요. 이때를 피해서 피서, 휴가를 가시는 분들도 많으신 줄 압니다. 하지만 때로는 물질의 부족함으로, 때로는 지금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오늘 이 시간은 그래도 우리가 작은 목소리로라도 주님을 부르는 그 기도의 힘으로, 또 소망의 기도에서 함께하는 중보의 힘으로 우리 모두가 하늘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그 응답의 기쁨을 맛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오늘 이 시간은 삼산중앙교회 박일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목사님.
1: 반갑습니다. 네.
0: 참 뭐 이 옆 동네 양산 같은 경우는 드디어 42도가 넘어섰다고 하더라고요.
1: 네. 예.
0: 정말 더우신 분 많이 있을 텐데요.
1: 그러게요. 어마어마한 더위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예. 우리 연세 있으신 분들은
0: 예.
1: 너무 더운 날은 좀 집안에 가만히 계시는 게 오히려 도움이 될 것 같을 정도로.
0: 그렇죠. 네, 네. 저희 지금 극동방송 직원들도 어쩔 수 없이 이제 현장에서 또는 바깥 일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1: 네.
0: 그럴 때는 이제 두 시간마다 온도 체크도 하고 또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침을 정해놓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네, 아유, 지혜로운 방침을 세우고 하시는군요. 예. 좋습니다.
0: 또
1: 네.
0: 지금 뭐 산단도 있고요. 또 네. 여러 가지 이제 산업체들도 많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셨으면 좋겠고요.
1: 네.
0: 그리고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조심하는 만큼 영적인 건강도 이번 8월에는 정말 잘 챙기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1: 네, 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이렇게 기도하는 게 참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0: 그렇습니다.
1: 네.
0: 자, 오늘 소망의 기도 함께 하실 분들 생방송 가운데 문자 주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 번호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

0: 2727번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제목을 적으실 때 앞부분에 익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소개하고 함께 기도하도록 할 거고요. 그리고 오늘 함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지금 중보기도 팀으로 전달이 되어서 기도의 끈이 계속 이어진다라는 것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요. 또 방송을 통해 듣고 계시는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께서도 함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먼저 목사님께서 기도로 문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0: 주님.
1: 지금 너무나도 많은 더위와 또 힘든 가운데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가운데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이끌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때를 따라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늘 담대히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힘든 때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또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모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함께 기도해 나갈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주님 이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이 모든 것들 하나님 아시오니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0: 아멘.
1: 아멘.
0: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자, 계속해서 오늘 생방송 소망의 기도 듣고 계십니다. 기도의 제목 올려주실 분들은 지금 샵 3927번입니다.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올려주시는 그 기도의 제목은 우리가 목사님과 함께 기도하고요. 또 방송을 듣고 계시는 방송가족 여러분께서 함께 기도하실 거고요. 그리고 이어서 중보기도팀이 기도합니다. 그 가운데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아름답게 응답하신다는 것을 반드시 믿으시고 이 시간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함께할 찬양입니다. 울산 극동방송 여성합창단이 부릅니다. 낮엔 애처럼 밤엔 달처럼, 그리고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0: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리고 낮에는처럼 밤엔 달처럼 메들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울산 극동방송 전속 여성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이제 11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있습니다. 소망의 기도 삼산중앙교회 박일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올려주실 분들 지금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면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주님께서는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9507번님, 제가 50견인지 왼쪽에 팔통증이 있어서 병원에 다녀왔습니다. 속히 회복되고 교회 일잘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단기 선교팀이 카자흐스탄에서 내일 돌아오는데 사역이 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고 귀한 열매 맺는 시간 되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50견이라고는 말을 하는데 저희가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이 원인들이. 때로는 여기 석회화가 돼 있기도 하고, 때로는 저도 병원에 가봤습니다만 예전에 한번 안 좋아서 단순히 이제 근육통인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참 움직이기 쉽지 않을 때그 답답함이 있죠, 목사님.
1: 네, 그러게요. 또 교회 일을 열심히 하시는 분 같네요.
0: 예.
1: 또 선교팀 위해서 기도하시는 거 보면 우리 교회 중심에 계시는 분 같은데,
0: 그렇습니다.
1: 네, 또 빨리 회복되셔서 교회 일더 열심히 하시면 좋겠네요.
0: 아멘입니다.
1: 네, 그래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9507번님, 하나님 지금 어깨 쪽, 특별히 왼쪽 팔 어깨 쪽에 50견으로 인해서 어려운 가운데 있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또 우리 9507번님 무엇보다도 교회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교회를 감당하시는 주님의 자녀이고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픈 어깨, 주님 얼음

0: 만져주시옵시고 그 아픔의 근원되는 곳을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병원에서 치료하는 모든 것들도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더 원활하게 더 온전하게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우리 또 그 교회에 카자흐스탄에 다녀오는 선교팀이 있다고 합니다. 은혜 안에서 안전하게 잘 다녀오게 하시고 모든 것들이 갔다 온 이후에 교회가 더 풍성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참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영육간에 강건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기도의 제목들 계속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5928번님이십니다. 지금 아들이 영어 회화 전문 강사로 12년째 근무 중인데 고용이 불안해서 지금 결혼도 못하고 있습니다. 아, 전능하신 하나님 정말 능력 아니고 인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면 늘 감사드립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아마 부모님께서 지금 이제 다 성장한 아들이지만 그 보는 그 안타까움이 있고 그리고 이제 결혼해서 가정을 꾸렸으면 하는 그 마음이 아 좀 가득하신 것 같아요, 목사님.
0: 네, 참 이 마음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요즘 예. 젊은이들이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1: 그렇죠.
0: 참 그런 상황들이 저도 안타깝고 참 우리가 함께 위해서 기도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1: 예.
0: 예, 우리 5928번님 우리 아드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5928번님 우리 아드님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계십니다.
1: 주님.
0: 우리 아드님이 열심히 세상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그 모든 일하는 것 위에 주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기름 부으시사 세상의 이런저런 상황으로 인해서 아버지 어렵고 힘들 때마다 돌파하게 하시고
1: 주님.
0: 하나님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고용이 불안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도와주셔서 은혜 안에서 안정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 역사하셔서 이제는 은혜 안에서 좋은 배필을 만나 주님이 짝지어 주시는 짝을 만나 하나님 귀하고 복되고 안정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그래 진실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자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아들 되게 하시고
1: 아멘.
0: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우리 아드님을 위해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고용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1: 주님
0: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이 나라에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젊은이들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고 가정을 이루어 안정되게 살아갈 수 있는 바탕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모든 구조와 모든 부분들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자, 9215번님의 기도 제목 이어집니다. 남편이 요즘 계속 만성 피곤으로 힘들어합니다. 아, 연약한 육신을 강건케 해주셔서 맡겨진 직분과 생업 잘 감당하도록. 그리고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데 8월에 일이 잡혀있지 않습니다. 아, 이달 한 달도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을 공급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 부탁드립니다. 올려주셨습니다. 아, 육신의 건강 그리고 또 그런 가정의 가장으로서 세워졌으니까 이 기도의 제목이 계속 그 아내분께서 올려주고 계시고요. 또 지금 많이 힘들어하시고 피곤해하시는 것 같은데
0: 네.
1: 아, 주님께서 잘 붙잡아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계속 느껴지네요.
0: 네, 참 우리 아내분의 기도로 이 가정이 분명히 잘 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예, 우리 구이로버님 성경에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 하셨는데
1: 아멘.
0: 이렇게 한결같이 주님을 찾는 그 심지를 하나님이 어여삐 여기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9215번님 늘 주님 가정과 남편을 위해서 늘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 아시지요? 이 심지를 아시지요?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우리 남편분의 주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고
1: 아멘.
0: 하나님 우리 남편분이 여기저기서 찾음을 당하게 하시고 하나님 필요한 존재가 되게 하셔서 늘 일거리가 끊어지지 않도록 인도하시옵소서.

0: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그리하여 진실로 이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날로 날로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이 가정을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이 가정을 올려드리오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가 올리는 그 기도의 제목, 주님께서 들으실까? 때로는 이 작은 기도의 제목, 누가 들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들으시고요.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많은 중보기도 팀이 기도하고요. 그리고 방송가족 여러분께서도 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기도의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시는 바로 여러분이 되실 수 있습니다. 자, 문자번호 샵 3927번입니다. 우물정 3927번으로 이 시간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소개하기 원하시는 분은 기도의 제목을 보내주실 때 익명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익명으로 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보기도팀이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건 잊지 마시고요. 지금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크룩스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0: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크룩스의 찬양을 함께 하셨습니다. 자, 생방송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소망의 기도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어요. 이 시간에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실 분은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 번호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망의 기도는 삼산중앙교회 박일 목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익명으로 보내주신 분이 한 분 계십니다. 17년 전에 어머니를 뇌종양으로 먼저 보내시고 혼자 계신 73세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 오늘이 생신이라고 하셨어요. 네. 생신이신데 이명으로 인한 두통, 심해지는 허리 통증으로 교회 출석과 일상생활도 힘든 상황입니다. 믿음과 건강, 천국 소망도 생신 선물로 받으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교회를 출석은 하셨던 걸로 지금 네. 그 글을 보니까 느낌이 있는데요. 네, 뭐 이명이 참 쉽지 않죠.
1: 네, 많이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0: 예. 예, 예. 그 두통까지 있으시고 허리 통증도 심해서 여러 가지 73세가 사실 아주 많은 나이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1: 네, 그럼요. 요즘에 아주 많은 활동을 하실 수 있는 연세시죠.
0: 그렇죠. 네, 네.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 되신 지 17년이라고 하셨고 생신이신데 네. 많이 자녀로서 복잡한 심정일 듯합니다, 목사님.
1: 예, 또 자녀들이 옆에서 볼 때도 참 마음이 많이 그러셨겠어요.
0: 예. 예.
1: 또 아버님 참 박수 쳐드려야겠네요.
0: 그래요. 예,
1: 17년 동안 외로우셨을 텐데 잘 이겨내셨고 지금까지 오셨네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님 늘 함께 하시고 수고하신 만큼 앞으로도 또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예, 우리 함께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익명으로 아버님을 위해서 기도 제목을 올려주셨습니다.
0: 주님.
1: 늘 사랑하는 아버지, 지금까지 고생한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참 짠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이 자녀의 기도를 주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아멘, 아버지가 아멘, 생신이라고 합니다.
0: 주님.
1: 하나님, 이 땅에 주님 다 뜻이 있어서 우리 아버님을 오게 하셨고 또 이 땅에서 끝까지 또 사명이 있어서 그 사명 다 이루게 하시고 주님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0: 아멘,
1: 하나님
0: 아멘.
1: 함께 하셔서 우리 아버님의 늘 마음가운데 함께 하셔서 무엇보다도 외롭지 않게 하시고 주님,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의 복음의 빛이 우리 아버님의 마음가운데 더 밝히 비춰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0: 아멘.
1: 그리하여 주님과 교제하고 교제함으로 인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게 하시고 또 나라를 위한 귀한 중보자가 되게 하셔서 우리 아버님이 진실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일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0: 주여,
1: 하나님 아멘.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소서.
0: 아멘.
1: 하나님 아버님 지금 이명으로 인해서 또 두통으로 인해서 허리 통증으로 인해서 많이 어렵다고 하십니다. 하나님 잘 다니시던 교회도 지금 잘 다니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그 모든 아픔과 통증의 근원을 어루만져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0: 주여.
1: 또 앞으로 많은 여생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

0: 안에서 진실로 중보자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우리 아버님과 함께 하시고 주님 귀하게 인도하시고 치료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참 이 기도의 제목들이 그 교회를 다니지 않으시는 부모님과 자녀들, 또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지금 누워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많은 제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가정은 그 작은 교회라는 말도 있고, 네. 하나님께서 세우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그 가정이 하나 되지 못하거나 또 아픔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건강이나 물질의 부족함으로 또 아픔을 겪고 있는 부분들도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또 여러 가지 원치 않는 이유로 떨어져 살고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모든 가정이 정말 영육 간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목사님 한번 충고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본면의 말씀도 좀 해주시고요.
0: 네,
1: 네.
0: 네, 그러게요. 요즘에 참 많이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고 나라들이 예. 좀 그렇다 보니까 어려운 가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많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한 것은 다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네,
0: 모든 하시는 일들 위에는, 하나님의 손길들 위에는, 허락하시는 일들 위에는 다 선하고 아름다운 뜻이 있는 줄 분명히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가 그것을 믿음을 가지고 힘내시고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구합니다.
1: 주님.
0: 지금 경제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많은 부분에서 어려워하는 주님 각 가정들을, 주님 이 땅 위에 있습니다.
1: 주님.
0: 하나님, 주님 그 모든 상황들, 그 마음의 씨름과 그 마음의 아픔과 그 모든 삶의 어려움들 주님 아시지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무엇보다도 그 영혼들 속에 찾아가셔서 하나님의 위로로 가득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왜냐하니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안위하심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우리 모든 이 땅 위의 성도들 위해 주님 함께 하셔서 모든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고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결국 모든 것들을 다 통과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모든 성도들 각 가정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어렵고 힘든 가정들 함께 하시사 인도하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도우심이 각 가정 위에 임하게 하셔서 주님 돌파함을 경험하고
1: 아멘.
0: 간증하는 귀한 역사가 주님 이 땅 위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하나님의 나라가 진실로 흥왕케 되는 놀라운 역사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아멘. 정말 작은 교회이자 작은 천국을 정말 체험하게 될, 그렇게 해야 할 우리 가정이 주 안에서 정말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기도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생방송 소망의 기도, 이 시간 삼산중앙교회 박일 목사님과 기도하고 함께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제목 올려주실 분들은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기도의 제목을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익명으로 소개하기 원하시는 분은 기도의 제목을 적으실 때 앞에 익명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함께 익명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기도의 제목은 8030번님이십니다. 이사를 앞두고 지금 허리가 틀어져서 누워 있습니다. 마음도 편치 않은데 몸이 아프니 참 어렵습니다. 하늘의 위로와 치유를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이사를 앞두고 여러 가지 뭐 이제 또 정리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알아야 될 일도 있을 텐데,
0: 네.
1: 그때 지금 이제 허리 디스크가 있으신 건지 이제 허리가 지금 틀어졌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참 여러 가지 어렵지 않 쉽지 않겠습니다, 목사님.
0: 그러게요. 아이고, 힘드시겠어요. 예, 이 준비하시다가 뭐 이렇게 움직이시다가 뭐 그죠? 좀 다치셨나 본데.
1: 그런 것 같습니다.
0: 예, 또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께 우리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1: 예.
0: 하나님, 우리 8030번님, 하나님 이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1: 주님.
0: 또 이런저런 활동하면서 허리를 다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함께 하셔서 주님 이제 큰일을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 이 일을 또 원활하게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1: 주님.
0: 하나님, 그 다친 허리도 주님 만지셔서 또 병원에서 치료받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의 은혜로 속히 빨리빨리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모든 아픔과 모든 질병을 주께서

0: 십자가에 짊어지신 줄, 짐을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 주님 이것을 믿고 우리가 구합니다. 주님,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주님. 아픔을 맡기고, 주님 질병을 맡기고, 주님 모든 근심을 맡깁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님 이 가정 위에 도우셔서 모든 것들이 원활하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무엇보다도 마음을 평안케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마음, 어지러운 마음 다 물리쳐 주시옵시고
1: 주여.
0: 은혜 안에서 평안케 하셔서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저희께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자, 3233번님 성심교회 건축을 놓고 간절히 기도를 올려주셨습니다. 성심교회가 정말 우리 극동방송의 그 중보기도 가운데 은혜 가운데 계획되고 또 그리고 건축이 되고 그 이후에도 성도님들이 한 마음으로 새 예배당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게 될 줄 믿습니다.
0: 네,
1: 참
0: 네.
1: 중보기도가 쌓이는 교회 같아요, 목사님.
0: 네, 그러게요.
1: 예.
0: 건축을 앞두고 기도 많이 해야죠.
1: 그렇습니다.
0: 네, 참 귀한 모습이고 기도가 쌓인 만큼 주님께서 더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네, 우리 함께 위해서 중보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3233번님 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1: 아멘, 주님.
0: 특별히 우리 성심교회가 이제 건축을 계획하였고 앞두고 있다고 합니다.
1: 주여.
0: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많은 손길들이 필요합니다. 또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1: 주님.
0: 하나님 모든 것 아시지요. 그 모든 것들을 주님 예비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아멘.
0: 주님 모든 공급되는 것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1: 아멘.
0: 돕는 손길들이 넘치게 하셔서 은혜 안에서 모든 성전이 아름답게 복되게 순조롭게 건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건축할 때 무엇보다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건축 이후에도 교회가 한마음이 되어 평안케 하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제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하나님 우리 성심교회 주님 이렇게 건축을 놓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1: 아멘.
0: 하나님 울산 땅에서 아름다운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1: 아멘.
0: 주님께서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 믿사하며 주님께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감사합니다.

0: 지금 많은 산업체들이 지난주 그리고 이번 주에 그 휴가를 많이 간다고 합니다. 그만큼 가장 더운 시절을 지금 지내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휴가 가시는 분들은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휴가를 미루셨거나 못 가시는 분들도 주의 은혜 가운데 그런 위로와 또 안식의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목사님 그 건강을 위해서도 많은 분들이 기도의 제목을 올려주셨는데요.
1: 네.
0: 우리가 이제 육신의 건강은 뭐 병원을 가면 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치유를 경험하는 그런 간증의 시간들이 이 소망의 기도를 통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1: 네.
0: 우리 영육간의 강건함을 위해서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와 권면의 말씀 부탁을 드립니다.
1: 네. 아, 참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우리 영혼인 것 같습니다.
0: 아멘.
1: 네, 우리 영혼이 잘 되면 모든 것들이 은혜 안에서 해결될 줄 믿습니다.
0: 아멘, 아멘.
1: 그래서 여러분 날씨가 덥고 상황이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마음을 잘 간직하시고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늘 채울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길 바랍니다.
0: 아멘.
1: 분명히 아멘. 하나님은 늘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0: 아멘.
1: 네, 축복합니다.
0: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기를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렇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소망의 기도 지금까지 삼산중앙교회 박일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0: 할렐루야. 저도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얘들아, 밥 먹으러 온더라. 밥다 식는다. 빨리 먹자.
1: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 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립니다. 집중해서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3일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내 구원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이 있다면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휴대폰으로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와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15일 저녁 6시 울산 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 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0: 8월 3일 월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 학교의 감소와 지역 간 사역 기반의 격차가 점점 벌어지는 가운데 강원 지역에서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원주 충정교회가 각각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신앙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제주 AI 세계 선교센터가 최근 제주 세계평화의 선교회에서 출범 예배를 드리고 AI 기술을 활용한 세계 선교 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와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내년 열리는 2027 8천만 민족복음화 대성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함승수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가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곧이어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교회 학교의 감소와 지역 간 사역 기반의 격차 속에서 다음 세대를 어떻게 믿음으로 세울 것인가는 한국교회가 마주한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 지역에서는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와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원주 충정교회가 각각 청소년과 어린이를 위한 신앙 캠프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세대 부흥의 길을 현장에서 모색하고 있는 교회들의 움직임을 강원 극동방송 김주원 PD가 취재했습니다.
1: 여름 방학을 맞아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우는 캠프가 강원도 원주에서 잇따라 열렸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동부연회는 7월 30일부터 4일간 원주 오크밸리 컨벤션센터에서 청소년 여름 캠프를 열었습니다. 강원권 40여 교회, 청소년과 교사 400여 명이 참여해 주님과 함께를 주제로 찬양과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다졌습니다.
2: 이 캠프를 통해 변화되고 싶은 점은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을 만날 때 조금 더 사랑으로 대해줄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1: 이어 지난 7월 31일 원주 충정교회에서는 전국 34개 교회, 어린이와 교사 550명이 참여한 제11회 스파크 어린이 성령 캠프가 열렸습니다. 접수 5분 만에 마감된 이번 캠프는 전 과정을 무료로 진행했으며 성도 200여 명이 식사와 안내, 홈스테이 등으로 전국의 교회 학교를 섬겼습니다.
3: 정말 한국교회를 섬기고 싶고 다음 세대를 섬기고 싶어서 스파크 어린이 성령 캠프를

0: 하게 되었고요. 많은 교회와 아이들이 곳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은혜 받고 또 세워지는 것이 기쁨이고 축복이죠.
1: 청소년에게는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어린이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심어준 두 캠프. 다음 세대를 교회의 미래로만 기다리지 않고 오늘의 예배자로 세우는 한국 교회의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FEBC 교계 뉴스 김주원입니다.
2: 제주 AI 세계 선교센터가 최근 제주 세계평화의 선교회에서 출범 예배를 드리고 AI 기술을 활용한 세계 선교사역을 공식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기독교 교단협의회 회장 김관진 목사는 출범 설교를 통해 복음과 영성을 굳건히 하는 동시에 AI를 전도와 선교에 유용한 도구로 활용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AI 세계 선교센터는 인공지능 목회 선교 지도자 과정과 크리스천 AI 미디어 선교사 과정을 개설하고 선교 현장에 필요한 다국어 복음 콘텐츠 제작과 기독교 AI 윤리 바탕의 활용 문화 확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번 센터 설립에는 이성희 연동교회 원로 목사와 정성진 실천신학대학원 대학교 총장을 비롯한 교계 지도자들이 고문과 자문단으로 참여했습니다. 안종배 공동대표는 AI가 인간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운 도구가 되도록 연구와 교육에 힘쓰고 AI 시대에도 변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을 지키며 하나님 나라 확장을 섬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사단법인 민족복음화운동본부와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내년 열리는 2027 8천만 민족복음화대성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민족복음화운동본부는 어제 한장총과 협약을 맺고 내년도 평양대부흥운동 120주년과 1977년 민족복음화대성회 50주년을 맞아 성회를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회개와 성령, 전도운동을 통해 100만 영혼을 구원하고 국내외 지역 성회와 목회자 중심의 회개 성회를 함께 준비할 계획입니다. 이태희 총재는 이번 협약이 연합기관과 부흥 선교단체가 복음 안에서 하나 돼 대한민국을 영적으로 다시 세우고 세계 선교의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함승수 명지대학교 교육대학원 교수가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산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전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습니다. 명지대학교는 어제 사학법인 미션네트워크 사무총장인 함 교수가 오는 2028년 12월까지 전문위원직을 수행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위원회는 10년 단위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대학입시, 사립학교, 대한교육 정책 전반을 자문하는 기구입니다. 함 교수는 임기 동안 대입제도 개편과 사학 발전 과제 등을 심의할 예정이며 교육의 다양성과 자율성, 공공성이 조화를 이루는 발전 방안 마련에 힘쓰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부터는 바람의 방향이 달라져 극심한 더위는 한풀 꺾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말 동안 38도까지 치솟았던 최고 기온은 35도 안팎으로 내려갈 것으로 예측됩니다. 다만 폭염과 밤사이 열대야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니 온열 질환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 수준을 나타내겠고 초미세먼지는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가 높아 외출 시 양산이나 모자 등을 착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울산 지역 기온 33도, 습도는 53%입니다. 이상으로 극동방송 교계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김아은이었습니다. FEBC
3: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중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일 때를 폭염이라고 하며 국내에서는 최고 기온이 33도씨 이상이며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주의보, 35도씨 이상으로 이틀 이상 지속될 때는 경보를 발령하고 있습니다. 폭염 발생 시 야외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외출에 꼭 필요한 경우에는 챙이 넓은 모자와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물병을 휴대해 가능한 물을 많이 마시도록 합니다. 냉방이 되지 않는 실내는 햇볕을 가리고 맞바람이 불도록 환기를 합니다. 창문이 닫힌 자동

자 아내는 노약자나 어린이를 홀로 남겨두지 않습니다.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 경련 등의 증세가 나타날 경우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휴식을 취합니다. 폭염에 대비해 여름철에는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무더위에 필요한 용품을 준비하며 행동 요령을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폭염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マスペシャル。
1: はあ、심심해。아무슨신나는일없을까
2: 너아직도모르니힘찬찬양의폭포수처럼마구쏟아지는프로그램이있다고
1: 아그래그게무슨방송인데
2: 바로으라차차찬성메들리
3: 힘찬찬양으로우리마음이설레는시간신나는찬양으로생기가샘솟는시간으라차차찬송메들리김현주입니다이시간에는에너지넘치는찬양들만엄선해서들려드립니다템포가느리거나잔잔한찬양은선곡하지않아요오직신나고힘찬찬양들로만채워지는활력넘치는시간으라차차찬송메들리오늘이시간전해드리는찬양들을통해우리안에하나님을향한열정과기쁨그리고삶의소망이한가득충전될수있기를축복합니다그럼오늘도다같이힘차게즐겁게가보자고요 Let's go!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활력 충전의 시간,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심찬 찬양 계속 들으니까 숨이 차오르시는 것 같다고요? 그때가 더 힘차게 찬양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시고요. 계속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으라차차 찬성 메들리.

힘찬 찬양으로 하나님께 기쁨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 으라차차 찬송 메들리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남은 하루도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통해 힘차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저는 여러분의 비타민, 주타민 김현주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힘찬 하루 보내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영지초등학교 6학년 허예린입니다. 저는 5학년 때부터 어린이 합창단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좀 긴장했지만 금방 재미를 느껴서 지금은 합창단 오는 시간이 정말 재밌어요. 친구들이랑 놀고 안무하고 합창하는 게 가장 재밌어요.
0: 힘든 점은 없나요?

0: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 집이 좀 멀어서 와서 너무 피곤하거든요. 근데 어린이 합창단이 재밌으니까 합창단에서 친구들이랑 놀고 합창하고 안무하면 금방 괜찮아져서 괜찮아요.
1: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나요?
0: 5학년 때 한 인천에서 나라사랑 축제를 했는데 그게 가장 기억에 남거든요. 가장 처음 한 나라사랑 축제이기도 했고 준비를 엄청 많이 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떨리긴 했어요. 근데 떨린 것보단 좀 재밌었어요. 드레스 리허설 같은 거를 처음으로 막 하잖아요. 드레스 리허설을 처음으로 쫙 하고 나면 뭔가 좀 뿌듯하기도 하고 드레스 리허설 막 엄청 급하게 갈아입어요. 급하게 갈아입고 급하게 뛰어나가는 게 엄청 재밌어요.
1: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 좋은 점이 뭐예요?
0: 친구들이랑도 더 친해지기도 했고 그리고 노래도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춤에도 더 잘할 수 있게 됐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원래보다 좀 더 하나님을 알게 된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을 하면서 무대에서 뭔가 그 리허설 같은 거 할 때 있잖아요. 뭔가 안 좋은 게 됐어요. 뭐 예를 들어 리프팅에서 실패했어요. 리허설 할 때. 그래서 무대에서 하나님 제발 리프팅이 성공하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진짜로 무대를 하니까 성공이 된 거예요.
1: 예린이에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0: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선물이다. 소중한 친구들과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었고 제가 뭐 노래도 더 잘하게 됐고 그러니까 어린이 합창단은 저에게 선물인 것 같다.
1: 예린이가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께서 많이 도와주셨을 텐데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0: 엄마 아빠 항상 응원해 주시고 경주에서 먼 곳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덕분에 행복하게 합창단 활동을 할 수 있었어요.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는 딸이 될게요.
1: 우리 신입 단원들에게도 인사 한마디 남겨주세요.
0: 안녕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환영해. 처음에는 어색해도 금방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어. 우리 함께 즐겁게 찬양하고 멋진 추억 많이 만들자.
1: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 안에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지금 신청하세요.
0: 울산극동방송 어린이합창단 화이팅!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영광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영광제일교회를 섬기는 김성수 목사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복음 팔찌를 가지고 전도 메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방송을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 중에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계시거나 또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분들과 또 한때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를 열심히 다닌 분들 중에 어떤 사건의 계기로 인해서 잠시 쉬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와 함께 복음 팔찌 전도 메시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오는 성령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도 이 복음 팔찌 전도 메시지를 듣는

듣는 분들 중에 저 이야기는 그림는 책과 똑같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린이 전도협회나 또 CCC의 대학 캠퍼스 전도에서 사용하던 그림는 책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복음 팔찌를 볼 수 없지만 제가 손목에 차고 있는 이 복음 팔찌는 다섯 가지 색깔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리면서 이 복음 팔찌를 약 3개월 전에 북문방 전도왕이라고 하는 박봉남 장로님으로부터 저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손목이나 또 혹은 팔찌나 손에 시계 외에는 무엇을 끼거나 차는 것을 싫어하는 그런 스타일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 팔찌만은 목욕하거나 샤워하는 시간 외에는 늘 차고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이 복음 팔찌의 가치가 1억 원이 넘는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어디서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에 대해 궁금해하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피 묻은 생명의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전도 대상자를 제가 선정합니다. 누구를 만나든 선생님이거나 아저씨, 아줌마 혹은 어린이, 학생, 할머니, 할아버지, 형제, 자매들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그분들의 어떤 특징과 장점을 제가 칭찬을 하고 격려합니다. 오늘 머리 스타일이 너무 좋습니다. 가방이 참 이쁘네요. 신발이 왜 이렇게 이쁘세요? 또 혹은 피부 색깔이나 얼굴 생김새나 인상이나 키나 또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해서 그분에 대한 장점을 먼저 칭찬을 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잠깐 시간을 내어달라고 요청한 후에 상대방이 인정을 하면 제일 먼저 제가 죽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눕니다. 이 세상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이 세상에 올 때는 순서가 있었지만 세상을 떠날 때는 순서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한 번은 다 죽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그렇죠라고 질문을 던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이 아닌 천국을 가고 싶은데 그 천국에 가려고 하니까 우리 인간의 죄 때문에 사람들은 죽어서 천국을 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황금색과 검은색, 붉은색과 흰색, 초록색 이 다섯 가지의 색깔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을 우리 선생님에게 또 우리 학생과 아주머니, 아저씨, 또 할아버지와 할머니, 또 형제 자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다섯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 첫째 색깔이 무슨 색깔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황금색입니다. 이 황금색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징합니다. 자, 여기 한번 보이시죠? 이 황금색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합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그곳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는 천국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 믿고 세상을 떠나게 되면 누구든지 이 천국을 갈수 있는데 두 번째 색깔이 문제가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두 번째 색깔이 무슨 색깔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검은 색깔입니다. 이 검은 색깔은 인간의 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20, 로마서 3장 23절 말씀해 보시면 사람들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기록합니다. 사람들은 죽어 천국 가고 싶은데 이죄 때문에 천국에 가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그러면 이세 번째 색깔은 어떤 색깔입니까? 예, 붉은 색깔입니다. 여기 하트 모양으로 있는 붉은 색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해 보면은 죄사함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렇게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천국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죄 때문에 천국을 못 가니까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려졌습니다.
자, 네 번째 색깔 한번 보십시오.

0: 이 색깔이 무슨 색깔 같습니까? 네, 흰 색깔입니다. 요 흰 색깔은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같이 하나님의 자녀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이 모든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 누구든지 죽으면 세상 떠나며 천국으로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에 다섯 번째 색깔이 있습니다. 혹시 이 색깔이 어떤 색깔 같습니까? 네, 맞습니다. 초록색입니다. 이 초록색은 성경 로마서 10장 17절 말씀과 같이 우리 사람들의 믿음과 생명을 또 성장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고 싶은데 죄 때문에 천국에 못 가니까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죄가 용서를 받고 천국에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의 자격으로 갑니다. 그리고 이 초록색과 같이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가까운 교회에 가서 거기서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야 됩니다. 지금 봄에 보면은 파르게 올라오는 초록색의 새싹이 있듯이 이 새싹이 자라나서 줄기가 되고 꽃을 피고 나중에 가을에 되면은 열매를 맺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복음 팔찌의 다섯 가지 색깔, 황금색, 검은색, 붉은색, 흰색, 초록색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갈 수 있는 길을 알게 됩니다. 혹시 이 시간 이 복음 팔찌 이야기를 들으시고 저도 이제부터라도 예수 믿고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천국 가고 싶다면 제가 하는 이 영적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됩니다. 혹시 마음에 따라하고 싶은 생각이 있으면 저처럼 손을 이렇게 모으고 제가 기도할 때에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한번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까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았습니다. 또한 전에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지금 잠시 쉬고 있습니다. 예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를 축복해 주세요. 오늘부터 예수님을 제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합니다. 이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내 삶을 다스려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유, 잘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하셨으니까 우리 선생님, 또 할머니, 할아버지, 또 형제, 자매님, 아주머니, 아저씨 가까운 교회에 가셔서 예수님을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 천국 백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시간 영접기도를 함께 따라 하신 분, 예수님에 대해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 50원의 유료 문자로 예수라고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 신청서를 보내드립니다. 신청서에 인적사항을 잘 작성해 주시면 예수님에 대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예수님을 믿어 봅시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 주님과 더 행복해지는 시간 생방송 오 해피데이 8월 3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임지현입니다.

여러분, 무상치료제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북한이 오랫동안 자랑해온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무상치료제를 이야기하면서 누구나 돈 걱정 없이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선전해왔죠. 그런데 얼마 전 북한 헌법이 개정되면서 무상이라는 단어가 삭제됐습니다. 북한이 의료비 전액을 책임지기 어려운 현실을 인정한 모양새죠. 실제로 북한 주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약값과 검사비, 수술비를 직접 부담해왔습니다. 병원에 입원해도 식사와 약품, 의료용품까지 가족이 마련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고 하죠. 그래서 북한에 마약이 유행하는 이유 중 하나도 병원에서 약을 구할 수가 없어서 그 대체품으로 찾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고 하죠. 이 무상이라는 단어가 북한에서 없어지면서 앞으로 의료보험 제도까지 도입이 된다면 주민들의 부담만 더 커질 수 있다는 걱정어린 목소리가 있는데요. 몸이 아파도 치료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북녘의 주민들. 이 아픈 몸보다 먼저 돈 걱정을 해야 하는 북한의 그 주민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과 돌보심이 그 땅 가운데 함께 하시도록 오늘도 마음 모아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북한을 변화시키고 또 복음 통일의 시작임을 기억하면서 남과 북의 하나됨과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시간 생방송 오해피데이 여러분의 기도의 한 줄 출석 인사로 받아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한 줄도 좋고요. 여러분만의 기도의 한 줄을 샵 1069번으로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 듣고 계신 분은 어플리케이션 로그인하시면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 어디서 방송을 무엇하며 듣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우물정 1069번 어디에서 방송 듣고 있어요? 라는 지역도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찬송 올려드리면서 여러분의 출석 인사 샵 1069번으로 기다릴게요.

크신 주께 이어서 위대하고 강하신 메들리 찬송으로 함께 올려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출석 인사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로 기다리고 있어요. 어플리케이션으로 샬롬 은평구입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파도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북녘의 주민들 소식이 참 안타깝습니다. 주님께서 북녘 땅을 굽어 살펴 주시옵기를 기도의 한 줄과 함께 해주셨어요. 아멘. 아파도 병원에 갈 수 없는, 그리고 그 갈 수 없는 것이 경제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병원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갈 수가 없는 그 북녘 땅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북에서 오신 한 자매님의 부모님이 북한에서 의사하셨다고 해요. 치과의사로 이렇게 학업을 마치시고 병원을 하시는데 병원이 없어서 이 치과에 배가 아파도 오고 다리가 어떻게 골절이 돼도 오고 이런 상황이었다고 해요. 의료환경이 좋지 않은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그리고 무엇보다 복음으로 통일돼서 하나 되는 그날을 소망하는 기도의 한 줄을 출석 인사로 기다릴게요. 오물정 1069번 샵 1069번,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영료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주님께서 단번에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시면서 샬롬 포항 환호동에서 문자 보냅니다. 9927님, 오늘의 새싹회원이신데 아멘입니다. 단번에 주님께서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완벽한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그 길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함께 그 사랑을 나누면서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앞당겨질 수 있도록, 그 완전한 그때 이루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저희 출석 인사 나누는 가운데서도 선물을 보내드리고 있죠. 조금 전에 9927님 포항에서 보내주신 이 청취자분께 첫 번째 선물 나누도록 하고요. 수원의 농수산물 시장 유통로 상점입니다. 오늘까지 휴가인 점포들이 참 많아서 거리가 조용하고 한산합니다. 저는 휴가 끝나고 출근해서 극동방송 들으면서 가게를 하고 있어요. 아, 제가 수원 농수산물 시장에 가게 된다면 여기 꼭 기억하고 쓱 한번 한번 모른 척 이렇게 하나 사오고 싶네요. 대전 중동 근처에 노방전도 나오신 1751님도 출석 체크해 주셨는데요. 노방전도를 가시면서 또 극동방송과 함께 해주신 것 같아요. 오늘의 그 전도하시는 길목길목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양들을 보내주시고 그 양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찬양이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1751님의 군병과도 같은 그 걸음을 응원하면서 출석 인사 선물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샵 1069번 계속해서 웨피데이 끝나는 시간까지 여러분의 출석 인사 북한을 위한 기도의 한 줄, 소망의 한 줄, 그리고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 받아보고 있으니까요. 어플리케이션으로도 듣고 계신 분들은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찬양한 곡 더 올려드린 후에는 저희가 매일같이 만나보는 시간이죠. 북한에 대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알아가는 북한과 통일에 대해 배우는 시간. 오늘의 상식 퀴즈까지 찬양 후에 바로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구주 예수 의지함이 쉐키나 찬양단의 찬송 올려드리면서 찬양 후 바로 함께 할게요.

서머 스페셜 기간에 만나보는 오늘의 통일 배우기. 북한을 위해 기도하며 복음 통일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우리가 먼저 바로 알고 바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통일과 북한에 대한 상식 퀴즈로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하루에 두 뼘, 하루에 두 가지의 상식으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용료 부과되는 샵 1069번이고요. 대전에서 기도 컨퍼런스 가면서 듣고 계시는 우리 5277님도 졸리다고 하셨는데 졸음을 깰 겸 또 퀴즈까지 참여해 주시면 좋겠어요. 커피 선물 감사합니다. 시원한 냉커피 잘 마시고 계신다는 3225님도 선물을 받아 가셨지만 그래도 또 참여해 주실 거죠? 오늘 북한에서 아파도 치료를 받을 수 없는 안타까운 현실에 대해서 나눠봤어요. 시작하면서. 그래서 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라는 기도의 한 줄 한 줄로 출석 인사를 보내주고 계신데, 근데 북한에서 병원보다 더 자주 찾는 곳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대부분의 주민들이 몸이 아플 때 병원이 아닌 따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약을 구하기 위해 찾아가는 이곳, 이곳은 어디일까요? 북녘의 대부분의 주민들이 아프면 찾아가는 이곳. 이거를 주관식으로 하고 싶지만 주관식으로 하면 좀 어렵겠죠. 1번 약국, 2번 장마당, 3번 학교. 1번 약국, 2번 장마당. 장마당은 시장이죠. 3번 학교. 북한의 주민들이 아프면 찾아가는 이곳. 시작하면서 나눈 이 오프닝에서처럼 북한에서는 뭐 입원을 할 수 있는 환경도 거의 조성이 되어 있지 않지만 만약에 입원을 한다면 약품도, 그러니까 먹어야 할 약들도, 그리고 식사도, 또 의료 장비 같은 것도 본인이 준비해야 하는 경우가 참 많다고 해요. 그래서 병원이 아닌 이곳을 통상적으로는 많이 찾는다고 하죠. 1번 약국, 2번 장마당, 3번 학교 가운데 정답을 기다리면서 여러분 어디서 방송 듣고 계신지도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도 축하 사연이나 신청 찬송 있으시다면 함께 해 주셔도 좋고요.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 그리고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 통해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찬송으로 보내주셨던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이어서 샬롬 노래 선교단의 찬양 올려드리면서 정답 기다릴게요.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찬양 신청 찬송 함께 했습니다. 신청 찬양 전에 우리 오늘의 통일 배우기 첫 번째 상식. 북한에서 병원보다 더 자주 찾는 곳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북한의 주민들이 몸이 아플 때 가장 먼저 가는 곳이 있습니다. 1번 약국, 2번 장마당, 3번 학교. 학교 중에서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보려고 하는데요. 5277님이 객관식인데 참 문제가 묘합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쵸. 저희는 아프면 가장 먼저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 이런 보기 자체가, 이런 문제 자체가 조금 마음이 좀 그렇긴 하죠. 그래서 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물정 1069번으로 정답 보내주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세요. 1번 약국, 2번 장마당, 3번 학교. 그리고 저의 그 어떤 말투가 있나 봐요. 제가 마지막으로 요 객관식으로 하는 요게 느리게 말하나요? 그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보니 3번 아닌가요? 하셨는데 요거는 아마 제 습관인 것 같아요. 9076님. 그리고 오답률이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여기랑 의료 환경이 정말 다른 북녘당.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들 가운데, 아프면 어디를 찾을까요? 약국을 찾을까요? 장마당, 시장을 찾을까요? 아니면 학교에 갈까요? 북한에서는 아플 때 어딜 가장 먼저 갈까요? 약국, 장마당, 학교 가운데 우물정 1069번으로 오늘의 통일 배우기 첫 번째 상식 정답을 조금 더 기다려 볼게요.

소프라노 신델라 씨의 빈들의 마른 풀 같이 함께 찬송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상식 퀴즈, 북한에서 병원보다 더 자주 찾는 곳, 아프면 가장 먼저 가는 곳, 대부분의 주민들이 가장 먼저 가는 곳이 문제였는데요. 약국과 장마당과 학교 가운데, 아이들과 치과 가는 길에 문제 풀어봅니다. 막내는 학교라고 외치는데, 저는 이번 장마당 같아요. 근데 오늘 문제 너무 어렵습니다. 이게 어려운 게 저희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 너무나 일상 가운데 당연한 그런 상식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어요. 근데 저희에게는 상식이지만 북한에서의 상식은 정말 차원이 다른.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어머님이실지 아버님이실지 우리 학부모님께서 맞춰주신 장마당이 정답입니다. 북한에서는 아프면 가장 먼저 장마당을 대부분 찾는다고 해요. 왜냐면 병원에 간다고 해서 병원에서 무상치료라고 자랑을 하지만 무상치료가 아닌 돈을 내야 하는 환경이 마련돼 있고요. 그리고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스스로 약을 구해와야 하기 때문에 이 약을 대부분 장마당에서 구합니다. 시장이죠. 중국에서 몰래 밀수한 그런 약들을 구하는 경우도 있고, 이 북녘당에서는 약도 참 많이 있지 않지만 약에 대한 정보도 많지가 않아서 의약품이 부족한 이 현실 가운데 마약성 약물이 진통제나 피로회복제처럼 잘못 사용되는 사례가 참 많다고 해요. 그래서 북한에 마약이 유행한다라는 이 말도 이 부분도 어느 정도 일조하지는 않았나 하는 안타까운 마음이 들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 오늘 문제 이거 첫 번째 푸시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해주셨으리라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북녘의 주민들이 아파도 병원에 갈수 없는 이 상황이 해결되고 우리 주님 안에서 함께 치유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그리고 아까 한 분이 아프면 찾는 곳이 다른 곳도 있지만 예수님이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주신 것처럼 6642님의 이 소망처럼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기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 푸신 분들 가운데도 선물을 드려야겠죠. 이번 장마당 예수님을 떠올려 주세요 했던 6642님 선물 보내드리고요. 우리 아이들이 틀렸을지라도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부모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3263님. 그리고 여기는 제주도입니다. 무지하게 더워요. 무지하게 더운 가운데 정답 보내주신 0191님. 그리고, 북한, 그리고 복음 통일을 준비하면서 북한에 대한 상식을 알게 되어서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북한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라고 해주셨던 2번 정답 잘 맞춰주신 6045님도 함께 보내드릴게요. 그리고 몇분더 제가 보내드릴 수 있는 분이 있을지 조금 찬양 나오는 동안, 그리고 방송 끝나고 더 살펴보도록 하고요. 오늘의 두 번째 통일 배우기 두 번째 상식 바로 함께합니다.

남과 북의 교류가 많았을 때가 있었죠. 도로공사도 하고 철도공사도 하고 그리고 뭐 만화도 같이 만든 적이 있고요. 그 가운데에서는 교회 차원에서 한 번은 북녘 땅에 북한 땅에 어린이들을 위한 이 병원을 지으려고 한 적이 있습니다. 한 80-90% 정도 완공이 됐었는데 남과 북의 관계가 조금 경색되면서 차가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공사는 멈췄고 단절됐죠. 남한의 한 교회에서 북녘 땅에 있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함께 헌금하고 지을

하려고 했던 공사에 착공까지 했던 이 병원은 어떤 병원일까요? 이 병원의 풀네임을 얘기를 하면 아마 다 그냥 맞추실 것 같아서 제가 이렇게 문제를 내볼게요. 1번 심장병원, 2번 건강검진센터, 3번 암병원. 북한 땅에 이 어린이들을 위한 병원을 착공을 하고 공사를 거의 다 이제 진행을 했다라는 소식도 조금 생소한 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달 전일까요? 여러분에게 한번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리고 이 교회가 여기서 그 남한에서 엄청 큰 교회여서 이 교회 분들은 아마 아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린이들을 위한 이 병원을 공사를 하던 와중에 단절이 됐던,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품어야 하는 이 병원, 어떤 병원일까요? 1번 심장병원, 2번 건강검진센터, 3번 암병원. 와, 1318님은 검색하신 건가요? 아니면은 알고 계셨던 건가요? 2000년대 초반에 착공까지 이루어졌지만 이후에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완공되지 못했죠. 이 병원으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착공이 됐지만 완공되지 못한, 하지만 앞으로 완공될, 남과 북이 그렇게 복음의 통로가 하나하나 생겨날 이 병원은 무슨 병원일지, 제가 알기로는 이 병원에 예배하는 예배 처소도 만들려고 계획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심장병원일지 건강검진센터일지 암병원일지 샵 1069번으로 정답 기다릴게요.

진짜 모르겠습니다. 서산휴게소에서 찍어봅니다 하시면서 6409님도 도전을 해주셨고요. 여기 저희 교회예요. 6138님 지금 오늘이 두 번째 상식 퀴즈. 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으실 것 같은데 교회가 큰 교회잖아요. 6138님이 출석하고 계신 이 교회에서 추진한 교회 단위로 추진했던 이 병원 남과 북이 2007년쯤에 이게 단절이 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착공 이후에 완공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남한에서 교회 차원에서 북한의 어린이들을 위한 이 병원을 세우려고 했죠. 이 병원이 무슨 병원일지 오늘의 두 번째 상식 퀴즈예요. 보기까지 함께 내어드리고 있었습니다. 심장병원일까요? 건강검진센터일까요? 암병원일까요? 힌트 조금 어려운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야 하는 힌트를 드리자면 이 병원이 설립된 이유가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굳이 왜 이 병원이 설립됐을까? 했는데 북한 측에 수요가 있었다고 해요. 북한 측에서 이 병원을 설립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고 해요. 당시 북한에서는 이 병에 대해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이 여건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리고 비교적 한두 번의 수술 이후에 경과 관찰을 하게 되면 조금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이 병 때문에 이것 때문에 이 병원을 설립해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저도 처음 아예 정보가 없었으면 오늘 너무 어려운 문제였을 것 같아요. 1번 심장병원일지, 2번 건강검진센터일지, 3번 암병원일지 조금 더 정답을 기다려보면서 오늘 또 문자로 퀴즈 정답 출석 체크해주시는 분들 중 추첨을 통해 드리는 OFP데이에서 마련한 선물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길 소망하는 워커스 커피 로스터스에서 스페셜티 등급의 블렌드 커피 원두를 믿음의 기업 JMB 라이프에서 간헐적 소식과 단식을 돕는 2박 3일용 만나 한끼 제품과 건강을 돕는 월동 무우차 믿음의 기업 아마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충전 워터드롭 수분 크림을 우리 땅 독도를 알리는 기업 한국이 월드에서 한국이 자석 키링을 맛과 가성비 통닭의 검증을 마치다 가마치 통닭에서 통닭 두 마리 교환권을 청정 제주의 농산물로 건강하고 올바른 먹거리 제주 자연식품 제주앤팜에서 제주 청차 세트 하나님께서 키우시고 기르시는 다육이 기업 처리다육이에서 다육이를 100% 국내산 원물만 고집하는 천연조미료 전문기업 주식회사 강고집의 국물팩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건강한 삶을 기도하는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힐링에이스 눈 마사지기 S&P 인터내셔널에서 프리미엄 티세트 하나님께서 대표이사로 계시는 주식회사 더 황금푸드 대한민국 대표곱창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를 곰취아빠가 기도로 만든 맛과 영양이 뛰어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업 자연의 맛과 향 청정향에서 곰취 제품을 드립니다. 복음 통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선물 협찬으로 참여해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기업에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그래서 이 정답을 맞춰주시는

분들 가운데 선물을 드리고 있죠. 저희가 찬양 함께 하면서 우리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노래 올려드리면서 정답을 1분 동안 조금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우물정 1069번 샵 1069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됩니다.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 다녔습니다. 오늘 북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네요. 오전에 백령도에서 30년 살다 오신 어르신 모시기로 했거든요. 정답 심장병원입니다. 어르신도 잘 보살피고 혹시나 통닭 주시면 극동방송 이야기 나누면서 잘 먹을게요. 건강 조심하세요 하시면서 8852님 보내주셨어요. 북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함께 그 마음을 모으는 OAP데이 오랜만에 오셨나 봐요. 꼭 통닭 보내드리면 꼭 극동방송 이야기 하시면서 그 어르신과 OAP데이도 같이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Go carry thy burden. 그래서 이 선물을 드린 것처럼 오늘의 정답은 심장병원입니다. 이런 분도 계셨어요. 80년대만 해도 우리나라도 미국에 가서 어린이 심장수술을 했습니다. 맞아요. 북한에서도 이렇게 기술이 우리보다 수십 년은 뒤쳐져 있다 보니까 의료 기술이 참 부족한, 하지만 필요한 심장 부분에 대해서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이렇게 조용기 심장 전문 병원이라고 해서요. 2007년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북한 어린이들을 위한 심장 질환 치료를 위한 병원 건립을 추진했죠. 저희 교회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입니다 하시면서 정답 잘 맞춰주신 분들도 계셨고요. 다시 그런 교류가 있으면 좋겠어요 하면서 6068님도 함께 보내주셨고요. 마음이 아픕니다. 빨리 하나가 되길 기도합니다. 4659님. 그리고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곳이라는 걸 잊고 있었습니다. 너무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주님만을 붙듭니다. 이런 기도의 한줄한줄 여러분 계속해서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이 병원에서도 추진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함께하는 그 통로가 생길 때마다 분명 예배에 처서도 그곳 가운데 세워지리라 믿습니다. 북녘당의 예배의 처소가 계속해서 세워지고 복음이 울려 퍼질 그날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해주실 거죠. 오늘도 마치는 시간이 다 돼서요. 선물 보내드릴 분들은 제가 개별 연락을 드리도록 할게요. 샵 1069번으로 받아보신 분들이 오늘의 당첨자십니다. 저희는 내일 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더 행복하세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와, 여름이다!
1: 바닷바람 타고 함께하고.
2: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3: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4: 주문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5: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1: 여기는
4: 여기는
0: 여기는 극동방송
6: 서머 스페셜입니다.
7: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와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0: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환경 오염 물질을 환경 친화 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 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 기업과 함께 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연포교회 방수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세계적인 하버드 대학교에서 1938년부터 약 80여 년 동안 수백 명의 그 사람들을 연구했습니다. 주제가 뭐였냐면 사람은 어떻게 해야 행복한 삶을 살아갈까? 행복의 비결이 뭘까 도대체? 어떤 게 하나 사람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인가? 그것을 연구했습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예상한 대로입니다. 그 결과는요, 어떤 거냐? 사람이 돈, 성공, 명예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게 행복의 도움은 받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는 무엇이라고 나왔냐면 바로 좋은 관계입니다. 내가 누군가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가장 사람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이 맨날 싸우는데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넓은 집에 살아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매일 사람들하고 싸우며 살아가야 된다면 그 삶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무리 대통령의 자리에 올라있을지라도 야당과 매일처럼 싸우고 싸워야만 된다면 그 삶이 행복하겠어요? 좋은 관계, 비록 가진 게 없어도, 비록 내가 누릴 게 많지 않아도 좋은 관계 속에서 살아갈 때 사람이 행복한 겁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좋은 관계는 어떤 걸 말합니까? 사랑하는 관계예요,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아내는 남편을, 부모는 자녀를 그렇게 서로 사랑할 때 그게 아름다운 경우 좋은 관계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사후에서도 각자 이웃을 서로 사랑하고 그 관계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의학은 병을 치료합니다. 심리학은 사람의 마음을 치료합니다. 그런데 사랑은 우리의 삶을 치료합니다.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치료하는 건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으라 하신 그 열매, 그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사랑만이 우리의 삶을 치유할 수 있기에, 사랑만이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할 수 있기에 주님께서 맺으라 하신 가장 큰 열매는 바로 사랑이었던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맺으라진 사랑의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성경에는 사랑을 두 가지로 말합니다. 하나는 에로스고 하나는 아가페입니다. 운동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피땀 흘려 노력하고 열정과 헌신을 바치고 있다면 그건 운동에 대한 사랑인 거예요.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정말 열정과 헌신을 바치고 있다. 그건 성공을 사랑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에로스입니다. 남녀간의 사랑도 마찬가지요. 상대방의 사랑을 얻고자 내가 열정과 헌신을 바치고 있다. 이게 에로스 사랑입니다. 반면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이 아가페 사랑은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에로스의 사랑은 열정입니다. 성공, 뭐 예술, 운동, 이게 다 뭡니까? 목표가 있어요. 내가 얻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저 사람, 성공.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내가 얻고자 하는 상대 그 존재는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되거나 나에게 뭔가 가치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가페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가페는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기에, 내 자녀이기에.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조건이 있습니까? 예뻐야 되고, 잘생겨야 되고, 공부 잘해야 되고. 여러분, 조건이 있어요? 없습니다. 자녀, 이게 그냥 사랑하는 것. 이게 아가페입니다. 이 아가페 사랑을 원어적으로 해석하면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존중하다란 뜻이에요. 존중하다. 가치 있게 여기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내 상대방을 가치 있고 존중히 여기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옷을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옷을 새로 사면 얼마나 좋습니까? 너무나도 좋아요. 그런데 점점 시간이 지나면 색이 바랍니다. 그리고 어딘가 뜯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염물질이 묻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떡합니까? 옷을 우리는 버립니다. 가치 없다 생각해요. 시간이 지나버리면 우리는 가치 없다 생각합니다. 물건을 쓰다가 물건이 부서지거나 그러면 또 역시 가치 없다고 버려버립니다. 자동차를 오래 타면 어떻습니까? 가치 없다고 버리고 새로 새차 사는 거예요. 그런데 아가페의 사랑은 어떤가? 아가페의 사랑은 상대방을 가치 없다 여기지 않습니다. 늘 가치 있는 존재로 여깁니다. 여러분, 자녀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예쁘고, 그리고 말 자를 때만, 그때만 가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녀는 어떻게 하든지, 남들 보기에는 못났든지, 남들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이든지, 남들 보기에는 뭔가 손가락질 당할지라도, 부모에게는 그 자녀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인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너를 낳았노라. 너는 나의 손바닥에 새겼노라. 어미가 젖먹이 아이를 잊어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다. 너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존재라.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아가페의 사랑을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저 사람 또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목숨을 버리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하신 그 정도로 사랑하는 사람이라 상대방을 생각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겁니다. 그 사람을 함부로 여기지 않는 거예요.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바로 아가페 사랑의 첫 걸음이에요. 여러분, 사울이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이제 언젠가 다윗이 동굴 안에 숨었습니다. 근데 어떡합니까? 사울이 동굴 속으로 혼자 들어옵니다. 한 번은 볼일 보러, 한 번은 잠을 자러.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죽일 수 있는, 내 원수를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근데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저 사울도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부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사람들에게 사람의 시선을 보면 죽이면 맞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니 저 사람도 죽이고 싶은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대상인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잘 되기를 바라다, 선을 행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아가페 사랑은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사랑한 저 대상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주님께서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지금 죄를 짓고 있는지 모르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마지막 숨을 거두는 순간까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자신을 조롱하고 자신을 비난하는 그 사람들이 잘 되기를 구원받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저들을 벌하시기보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안에 사랑이 있으면 누군가를 비난하고 누군가를 내쫓으려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잘 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이런 부모가 자녀가 속을 썩입니다. 말 안 듣습니다. 때로는 없었으면 좋겠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부모는 어떡합니까? 그 자녀가 잘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끔 뉴스에 그런 게 나옵니다. 얼마 전에도 뉴스를 보니 어떤 노인분이 공항에 버려졌어요. 터미널 안에 버려졌습니다. 이제 그 찾아서 이제 경찰서에 가서 그 자녀를 찾으려는데 부모가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을 하면 누가 잡혀옵니까? 자식이 잡혀오거든요. 부모는 절대 자기의 주소, 이름을 말하지 않아요. 자식이 잡혀올까봐. 자기를 버린 자녀, 자기를 그 터미널의 공항에 버린 자녀를 잘 되기를 바라지 잘못됐으면 안 되니까 이름을 말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인 거예요.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을 갖고 있다면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헐뜯고 비난하고 원망하고 그게 아니라 서로를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어주는 것, 이게 아가페 사랑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그 사랑을 가지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또 의미가 기뻐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기뻐하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어떻습니까? 상대방을 보면 기쁜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을 보면 내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탕자가 돌아왔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그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내 죽었던 아들이 돌아왔도다. 그를 위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이 지금 성공해서 돌아왔습니까? 이 아들이 지금 돈을 벌어왔습니까? 이 아들이 명예를 가지고 왔습니까? 도리어 아버지 재산을 탕진해버렸고 아버지 이름에 먹칠을 했고 거짓꼴로 돌아왔어요. 손가락질 당하는 아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그런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귀향을 기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저 내 곁에 있는 것만으로도, 그저 내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내 앞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잘나서 기쁜 게 아닙니다. 뛰어나서 기쁜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해서 기쁜 게 아니에요. 그저 내 앞에 있는 것만으로도 기쁜 겁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여러분. 뭔가를 해줘서가 아니라 내 곁에서 함께 있어주는 것, 그것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우리가 그저 잘나고 뛰어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 있기에, 그저 하나님을 아버지요 아버지요 부르기에 우리의 존재를 통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럼 이 사랑의 열매는 우리가 어떻게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랑해야 된다는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사랑해야지, 사랑해야 돼. 열심히 노력합니다. 사랑해야지. 내가 이런 마음 가지면 안 되지. 그런데 그 사랑 오래가지 못합니다. 금방 허물어져 버립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마음을 가졌는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인간의 힘으로 이 사랑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이 사랑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사과 열매가 맺어집니까? 그 나무 가지가 열매를 맺으려면 내가 올해 열매를 잘 맺어야지, 내가 오늘 이 당도가 높고 정말

0: 맛있게 사과 열매를 맺어야지 한다고 해서 나뭇가지에 열매가 맺어집니까? 결코 아닙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이유는 오직 하나, 나뭇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나뭇가지가 나무에만 붙어있으면 그저 나무가 빨아올리는 영양분을 가지고 나무가 받게 하는 저 햇빛을 받고 그곳에는 사과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싶다면 정말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아가페의 사랑을 맺고 싶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가 주 안에 거해서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게 하는 겁니다. 그저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의 삶에 사랑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게 방법인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랑하시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 사랑의 열매를 맺도록 나는 내어 드리면 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을 드리지 않고 맺으려고 하니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뭇가지가 나무를 떠나서 아무리 살려고 해보세요. 사라지나 말라 비틀어질 뿐인 겁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바라볼 때, 교회를 바라볼 때 통합인지 합동인지 감리교인지 침례교인지 여러분 이런 거 보지 않습니다. 저 교회 교인들이 어떤 교리를 따르고 있는지 그런 거 보지도 않습니다. 이 교회가 만명의 교회인지 별로 상관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가 1년에 예산이 100억인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사람들이 갖는 관심은 뭔지 아십니까? 무엇을 보는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사랑을 주셨다는데 저 성도들이 그 사랑을 얼마나 실천하고 있는지, 저 교회 안에 사랑이 있는지, 저 신도들 가운데 사랑이 있는지,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고 있는지 바라봅니다. 교회에서 싸우고, 교회에서 쫓아내고, 교회에서 다투고, 분열하고, 찢기고,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교회라고 한들 사람들은 교회를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주님은 내가 교회에 10년 다니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교회에서 직분 가지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방언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예언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가 병고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아들이요, 내 딸이요, 내 백성인 줄 알리라 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게 바로 성도의 표식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열매를 맺으셨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삶을 통해 무엇을 남기셨습니까?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오셨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가 아가페의 사랑의 흔적을 남기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여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이 잘 되기를 구하며 함께 기뻐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자리를 천국으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1: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북구 연포동에 위치한 연포교회 방수동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2-287-6315번 연포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남산초등학교 6학년 엄지원입니다. 옥동중앙교회 최재훈 목사님의 추천을 해주셔서 올해 3월부터 시작했어요.
0: 아직 4개월 차면 좀 힘든 점도 있을 텐데 어떻게 극복하면서 활동하고 있어요?
1: 어려운 안무 할 때나 연습량이 많을 때 좀 힘들어요. 많이 할 땐 6시간 정도 있어서 엄마한테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극복하는 것 같아요.
0: 엄마의 기도로 이겨내는군요. 지금까지 했던 공연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나요?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대구에서 공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처음 와서 처음 한 무대기도 하고 부채춤을 처음 해봐서 더 기억에 남았던 것 같아요. 포인트 안무나 그런 거 하고 싶을 때 기도를 했는데 소고춤을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기쁜 것 같아요.
0: 지원이의 꿈이 무용가라면서요. 그렇다면 어린이 합창단이 우리 지원이에게는 더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겠어요. 우리 지원이에게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은 어떤 의미인가요?
1: 꿈이 아직 정해지진 않았는데 무용가나 여러 시각 디자이너 등 예체능 쪽으로 가고 싶어요. 어린이 합창단 나에게 날개이다. 왜냐하면 내 꿈을 향해 날아갈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0: 어린이 합창단 활동을 하면서 가장 좋은 게 있다면요? 자랑 하나 해주세요.
1: 찬양과 안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잘 챙겨주면서 배려심도 기르는 좋은 곳 같아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하나님과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더 다가간 것 같아서.
0: 우리 지원이가 어린이 합창단 활동 잘할 수 있도록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도와주고 계실 텐데요. 부모님을 향해서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데려다 주시고 항상 어린이 합창단을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지원이가 항상 힘낼게요.

0: 엄마 아빠 사랑해요.
1: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신입 단원들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 친구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 부탁해요.
0: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에 온 걸 정말 환영해.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도 있지만 금방 즐거워질 거예요. 합창단 생활 화이팅!
1: 꿈 많고 재능 많은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 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신청을 원하신다면 지금 바로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올바르게 키울 수 있는 탁월한 방법,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신청하세요.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화이팅!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매일 예배를 통해 천국 소망을 준비하는 도심 속 개방형 요양원, 천상소망 노인요양원과 함께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며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운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와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

피아니스트 박스완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주말 동안 주일 대한민국이 아주 뜨거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죠. 저는 어제 어느 한 교회에 방문해서 예배드릴 일이 있었어요. 아, 그 뜨거운 날에 제가 정장에 넥타이를 메고 예배를 드렸거든요. 아, 덥죠, 더워요. 이렇게 더운 날, 덥다고 우리가 원래 입던 옷, 원래 하던 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자, 보니까는 우리 뜨거운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하시는 분들, 뜨겁고 뜨거운 그 식당 주방에서 정성껏 성도들을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시는 분들, 원래 입던 그 가운을 또 입고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원들, 헌금위원도 있고요.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 여름성경학교 캠프 수련회를 준비하는 교역자, 우리 선생님들,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더위를 이겨내며 구슬땀을 흘리는 우리 모두 정말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주 당연히 더워요. 예, 덥다고 또 원래 하던 일 안 할 수가 없죠. 자, 우리 한번 더 뜨겁게 열정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고요. 8월입니다. 8월 3일 월요일 크록스 하나님의 나팔소리.

0: 크룩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첫 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끼랍니다.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자, 이곳저곳에서 지금 뜨거운 여름에 하나님의 나팔 소리를 막 불고 있는 우리 전도팀도 많고요. 교회 막 수리해주는 팀도 있고 많은 팀들 함께하고 계십니다. 8월이 왔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자, 어제 혹시 어떤 예배를 드리셨을지 여러분 뜨거운 가운데 예배 잘 드리셨는지 또 어떤 분들이 계약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방학 끝내고 누가 계약했는지 저하고 전화 연결됐던 분들 아니면 전화 연결이 안 됐더라도 방송을 듣고 내가 교회를 갔다 하시는 분들 드디어 교회를 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 분들 알려주십시오. 나 드디어 갔습니다. 방학 끝냈어요. 이런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문자는 어디로 보내냐. 샵 1069 우물정 1069 서울 수신 문자로 각 지사에서 어디서나 지역에서 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샵 1069 문자로 아니면 어플 무료 메시지 극동방송 어플 휴대폰에 다 여러분께서 다운로드 받으셔서 휴대폰에서 라디오를 또 들을 수가 있습니다. 무료로 여러분께서 메시지도 보낼 수 있고요. 자, 인천 남동구에서 출첵해 주셨고 0967번님 고맙습니다. 어플로 듣고 계시네요. 자, 익산에서 4605번님도 여주에서 3742 평택 8411번님 듣고 계십니다. 자, 오늘 제가 전도 요청이 있는데요. 빨리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을 전도하고 싶대요. 아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녔는데 지금 안 다니고 있다고 해가지고 아들 이름과 전화번호를 저에게 알려줬거든요. 지금 어머니는 연결이 돼 있고요. 어머니는 지금 이미 연결이 돼 있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아들은 지금 전화만 올 거라고 얘기만 했고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 자, 우리 이상희님. 이상희님 신호 가네요. 지금 휴가 중이라는데 아들이 휴가 중이어서 엄마 집에 왔다는군요. 자, 우리 이상희님 전화 받으셔야 되는데 아이고 전화를 안 받으시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다시 한번. 어머니 전화 끊으면 안 됩니다. 기다리셔야 돼요. 9868 우리 아들 자 다시 한번 걸어봐요. 아들 이상인 아들 전화 안 받네. 안 받네요. 아이고. 전화를 안 받네요. 자, 우리 어머니가 전화 연결이 되는데 어머님.
1: 예.
0: 아이고, 아들이 전화 안 받네요.
1: 아, 이거 짜노. 아이고.
0: 웃잖아. 이거 참.
1: 응? 아이고,
0: 아들한테 전화 받으라고 얘기를 했죠?
1: 전화 받으라고 그랬지요.
0: 전화 받으라고 했구나.
1: 지금 또 문자 이어볼까요? 아들 전화
0: 그러면은
1: 받으라고.
0: 문자를 넣든지 전화를 하든지 네. 한번 해보시고요. 제가 네. 한 15분, 20분 뒤에 제가 이따가 한번 다시 한번 또 한번 도전해볼게요.
1: 예, 예, 감사합니다.
0: 전화 한번 오면은 받으라고 일반 전화라고 그렇게 꼭 좀 네. 얘기해 주십시오.
1: 예, 감사합니다.
0: 네, 네. 네. 네. 우리 경주에 계시는 어머니신데, 예. 자, 오늘 어떻게 꼭 아들 연결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날씨가 너무 덥네요. 햇살 따갑다고. 5389번이 오늘 처음 오셨네요. 천안 두정동에서도 듣고 계시고, 예산에서도 듣고 계시고, 아이들이랑 또 키즈 카페. 3874번이. 청년부 태국 선교 가서 힘들고 지친 분들 만나서 복음 전함이 함께하고 왔다고. 와, 우리 6089번이. 자, 우리 6514

4번님도 오셨고, 7260번님도 오셨고, 자, 우리 등 뒤에서 뜨겁지만 도와주시는 그 주님 생각하면서 새로운 한 주, 힘내는 한 주 되시라고 문자들 주셨는데, 나의 등 뒤에서 찬양 보냅니다.

0: 나의 등 뒤에서 7080 가스펠 앨범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또 천안에서 신방동에서 청취하신다고 2523번님 이렇게 또 어플로 듣고 계십니다. 2061번님 전남 여수에서 듣고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군인교회 섬기는 가정 0216번님 어제 요한복음 말씀 통해서 38년을 돌아보며라는 설교. 38년 된 병자 그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누가 그 못에 자신을 넣어주기만을 기다렸는데 우리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다고요. 예, 귀한 것도 깨달으셨네요. 0216번님 고맙습니다. 자, 광주에서 5613번님도 또 오셨어요. 자, 3시 14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국 생방송 새끼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도 전도 요청이 있는데, 동생이 사촌 언니를 전도하고 싶어서 사연을 주셨거든요. 자, 사촌 언니. 제가 전화번호하고 성함 알고 있습니다. 장혜윤님.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라고 하는데 제가 잘못 눌렀나? 이번에 갑니다. 제가 잘못 눌렀네요.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1: 여보세요?
0: 안녕하세요. 저 장혜윤님 되시죠?
1: 네,
0: 아,
1: 맞아요.
0: 저는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아, 네네,
0: 지금 통화
1: 안녕하세요.
0: 잠깐 괜찮으세요?
1: 네네.
0: 그 사촌동생 김민회님이 저희
1: 네,
0: 방송국으로
1: 맞아요.
0: 이제 사연 주셔가지고
1: 아,
0: 사연
1: 네네.
0: 당첨되면서 그 사연 주인공이 장혜윤님이세요.
1: 아,
0: 그래서 제가
1: 네네.
0: 전화했습니다.
1: 아, 맞아요. 친척동생 맞아요.
0: 예.
1: 네.
0: 극동방송 아세요?
1: 네, 몇번
0: 들어봤어요? 몇
1: 들어봤어요.
0: 번
1: 네네.
0: 들어봤어요? 그래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이제 극동방송 중에 프로그램 중에서도 이렇게 장애

0: 선생님 같은 분들, 우리가 이제 좀 이렇게 도움을 드리고 있어요. 김민혜님 같은 분의 또 요청을 받아서. 지금 잠깐 교회 쉬고 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1: 네, 맞아요.
0: 그래요. 얼마나 쉬었어요?
1: 여름에, 작년 여름에 가고 안
0: 아, 그럼 딱
1: 갔으니까.
0: 1년 됐네요.
1: 네네, 그런 것 같아요.
0: 그래요. 우리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 이제 방학한다고 그러는데, 1년 방학을 이제 끝낼 때가 됐네요, 오늘. 예. 지금 사실은 방송 나가요? 우리 생방송 중에 전화했어요.
1: 지금 방송 이렇게
0: 예, 생방송.
1: 나가나요?
0: 생방송 중에 전화 연결했는데,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면 우리가 선물 드리거든요? 예.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제가 한번 선물을 쭉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원하는 선물 하나 고르세요. 황금곡창에서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라라스팜에서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다람골 웰빙 도토리 묵에서 묵과 냉면, 한국 비엘약품에서 유산균, 예맛에서 고급 김과 부각 세트, 강화섬 김치 정승댁 순무 열무 김치, 더치커피스토리에서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화로견과, 오제 153 시푸드에서 맛있게 매운맛 미스터 쭈꾸미, 루브르파르에서 주얼리, 캡슐 세제, AN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고르신다면 여기서 여기 고르신다면 예. 너무
1: 고를 수
0: 많아서
1: 있는 거예요?
0: 너무 많아가지고 다 갖고 싶은데 예.
1: 아니, 저 그럼 커피 할게요.
0: 커피
1: 커피로.
0: 커피 아 커피를 좋아하시는구나. 예. 알겠습니다. 커피. 그 동생은 뭘 좋아할까요? 김민혜님은? 그래도 김민혜님 때문에 선물 받는 건데. 네.
1: 미네가 예쁜 화장품도 좋을 것 같고, 둘
0: 화장품.
1: 중에 아무거나,
0: 둘 중에 뭐
1: 화장품이나
0: 화장품하고 뭐요?
1: 커피나 아무거나 주셔도
0: 커피하고 화장품 중에 뭐가 좋을지 한번 물어볼게요, 제가. 김민혜님. 김민혜님, 커피하고 화장품 중에 뭐가 좋아요?
2: 저도 언니랑 똑같이 커피 하겠어요.
0: 알겠습니다.
1: 미네예요? 너무 반가워요.
0: 네,
1: 너무
0: 미네님이 옆에 지금
1: 맞습니다.
0: 듣고 있었어요. 듣고 있었어.
1: 너무 감사해요. 제가 안
0: 예.
1: 그래도 친척동생한테 너무 고마워서요.
0: 뭐, 어떤 게
1: 같이 가.
0: 고마운데요? 어떤 게 고마워?
1: 제가 이제 교회를 좀 나가고 싶다고 했을 때,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0: 아, 그래서 이렇게 우리 방송에 신청하셨구나.
1: 맞아요.
0: 근데 어떻게 우리 장혜우님은 교회 가고 싶다는 생각이 어떻게 들었어요?
1: 일요일에
0: 예.
1: 이제 주변에 친구들이랑 이제 뭐 놀러 가는 경우도 있고 한데,
0: 예.
1: 조금 마음이 불편하더라고요. 놀면서도.
0: 그랬구나. 원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셨나 봐요. 그랬군요. 참 이게 그래도 열심히 또 교회를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다라는 증거네요. 주일날 어디 가면서 마음이 불편했다는 거는. 김민혜님, 이렇게 또 언니가 이렇게 또 교회 얘기를 했을 때또 이렇게 또 새끼라를 문 두드려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1: 감사합니다.
0: 김민혜님이 이 방송 애청자신가 봐요.
1: 운전하고 다니면
0: 운전하는
1: 항상 듣고
0: 다니면서
1: 있습니다.
0: 우리 언니한테 해주고 싶은 말 있잖아요. 꼭 하고 싶은 말, 그쵸? 자, 언니하고 한번 큐 해보십시오.
2: 언니, 목사님이 기도해 주셨으면 더 좋았겠지만, 내가 그 마음 받고, 그 마음으로 언니를 위해, 이 사연을 신청했는데, 언니가 교회 나가고 싶다는 얘기를 했을 때, 하느님이 언니를 너무 만나고 싶어 하는 걸 느꼈고, 교회 열심히 나가서, 하느님이 언니 너무 사랑하셔서, 깊이 만나고 항상 교제하시길 원하는 걸 느껴. 그래서 일요일 날 언니가 이제 교회 열심히 나가서 우리 같이 천국 가자. 고마워요.
0: 아이고 좋아라.
1: 너무 귀엽죠.
0: 그러니까 사랑스러운 동생이네요.
1: 맞아요. 진짜
0: 참
1: 그래요.
0: 그래요. 자, 우리 장혜우님 혹시 계시는 곳이 어디세요?
1: 저 여기 지금 가락동이에요.
0: 가락동이에요. 사시는 곳이 가락동입니까?
1: 네네.
0: 아,

0: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1: 네.
0: 다니시던 교회 1년 전 교회로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교회를 소개시켜 드릴까요?
1: 아, 제가 소개받는 것도 좀 좋을 것
0: 아,
1: 같아서,
0: 그래요.
1: 네.
0: 알겠습니다. 그러면 집 근처에 있는
1: 네.
0: 건강한 교회 두세 군데 저희가 소개를 시켜
1: 네.
0: 드릴게요.
1: 아, 네네.
0: 우리 동생분은 어디 사세요?
2: 저는
1: 동생분 이사
2: 동대문.
1: 가서.

0: 그리고 우리 이제 언니가 이 방송도 좀 들어주시고.
1: 아,
0: 알겠죠? 자,
1: 네네. 네,
0: 그리고,
1: 사회관계 교사.
0: 예? 뭐라고요?
1: 아, 또 저희 사촌 언니 엄마가
0: 네네.
1: 또
0: 아, 맞아요.
1: 전파선교사세요.
0: 아, 그래요? 아, 우리
1: 네, 한희주 선생님.
0: 장혜윤님 어머니가 전파선교사?
1: 네, 권태희 어머님이십니다.
0: 그러면 어머니가 우리 방송 많이 듣는다는 얘기인데?
2: 맞아요.
1: 이 소식을 듣고
2: 좋다고.
1: 눈물을 흘리고 계실지도
0: 지금
1: 몰라요.
0: 엄마가 듣고 있을까요?
1: 그럴 것 같습니다.
0: 와, 그러면 우리 장혜윤님, 듣고 있는 엄마한테 한번 얘기 한번 하세요. 엄마한테. 나 지금 방송 탔다 하면서 엄마한테 고백 한번 하십시오. 무슨 고백이든 그냥 다. 예.
2: 네. 건강하시고 사랑합니다. 그리고 네. 극동방송도 꼭 들어볼게요. 제가 추천을 받았는데
0: 예.
2: 사실은 이제 잘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0: 예.
2: 잘 들어볼게요. 몇번 들었긴 했는데요.
0: 예. 이 엄마가 전파선교사란 얘기는 제가 볼때그 전파선교사가 아마 딸의 이름으로 전파선교사를 하셨을 거예요. 방송국으로 이제 어떤 누구의 이름으로 이제 헌금하는 건데 분명히 아마 우리 장혜윤님의 이름으로 전파선교사 헌금을 하면서 그렇게 기도하셨을 겁니다. 분명히, 예. 참, 너무 미리 축하드리고,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하실까요? 장혜윤님. 좋으신 하나님,
2: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2: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를
0: 구원해 주시고,
2: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2: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지금 나는
2: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2: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2: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2: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2: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2: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아멘.
2: 아멘.
0: 아멘. 아유,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장혜우님, 네, 미리 축하드리고, 이번 주부터 꼭 이제 8월부터,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서 잘 예배 드리시면서 이제 주일에 찝찝한 게 아니라, 불편한 게 아니라, 이제 평안한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2: 감사합니다.
0: 어머니가 전파선교사잖아요. 우리 어머니에게도 선물을 드리면 좋겠는데. 아까 그 선물 중에 어머니는 뭘 좋아하실까요? 네.
2: 저희 엄마도 같이 나눌게요. 선물 주시는 거 같이 다 나눌게요.
0: 그러면
2: 동생이랑,
0: 같이 사시나요? 지금 어머니랑?
2: 가까이 있어요.
0: 가까이 있어요.
2: 네,
0: 그러면 제가 어머니는
2: 5분이면,
0: 다른 선물로 해가지고 따로 챙겨드릴게요. 네. 될수 있으면 한번 뭐 통화도 한번 해보면서 선물도 한번 물어볼 수도 있고 아무튼 다른 걸로 예 어머니 좋아하실 만한 걸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2: 감사합니다.
0: 김민혜님
2: 전화를. 네.
0: 오늘 큰 역할 하셨습니다. 예. 너무 감사해요.
3: 제가 더 감사합니다.
0: 예. 우리 김민혜님 앞으로 또 좋은 소식 전해주시고 예. 장혜윤님도 계속 들으시면서 문자로 사연도 좀 보내주시고요.
2: 네, 그럴게요.
0: 장혜윤님이 좋아하는 찬양 들으면서 좀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제일
2: 지금,
0: 좋아하는 찬양. 네.
2: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0: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 왜 가장 좋아해요?
2: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해지는 유명한 찬양이라서요.
0: 그래요. 저도 이 찬양 참 너무 좋아하는데.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예. 그래요. 이 찬양 나누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민회, 장혜윤님 너무 고맙습니다. 저희가 교회 소개
1: 감사합니다.
0: 꼭 바로 연락드릴게요.
2: 네,
0: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0: 여보세요?
1: 네, 여보세요?
0: 네네네, 이상희님. 네네.
1: 네.
0: 그, 어머니가,
1: 네.
0: 우리 박영순 여사님께서,
1: 네.
0: 저희 이제 극동방송 이제 잘 들으시는 분이신데, 우리
1: 네.
0: 아드님 이상희님에 대한 사연을 보냈어요. 사연을 방송국으로.
1: 네.
0: 그래서 그 사연 보고 제가 이제 전화를 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전화를 드리려고 하고 또 전화 연결이 안될 수도 있어서 어머님께 이 시간에 이제 제가 전화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해달라고 이렇게 좀 부탁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가
1: 네네.
0: 전화 갈 거라고 얘기했죠.
1: 아, 예.
0: 예. 지금 휴가로 이제 잠깐 어머니 그 경주 그쪽으로 지금 와 계신다면서요.
1: 예, 맞습니다.
0: 예. 보니까 어머니가 아들을 정말 사랑해 그 마음으로 그 사연을
1: 네.
0: 보냈더라고요.
1: 아, 네.
0: 예. 극동방송 아세요?
1: 예, 알고 있습니다. 네.
0: 들어봤어요? 그래요.
1: 집에 오면 어머니 보고 계십니다.
0: 라디오거든요, 라디오.
1: 네. 아.
0: TV가 아니라,
1: 아, 네.
0: 라디오에서 이제 설교 말씀 나오고 찬양 나오고.
1: 아,
0: 그것도 들어보셨죠, 어머니가 이렇게 듣는 거.
1: 네.
0: 그래요. 그래서, 어머니가, 우리 이상희님 사연을 보내서 그 사연 제가 이렇게 보고 당첨돼서 제가 전화했어요. 이렇게 전화하면 이제 일단은 선물을 드려요. 선물. 제가 선물을 여기서 불러볼 테니까 이상희님 하나 골라보세요. 좋아하는 선물을.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많죠? 여기서 본인 거 하나 고르고, 우리 어머니 거 하나, 효도 선물로 하나 골라보시면 좋겠네요. 두 개, 예.
1: 유산균이랑 곱창 할게요.

0: 곱창. 어머니는 뭐
1: 네.
0: 드릴까요?
1: 곱창이요?
0: 어머니는 소곱창.
1: 네.
0: 어머니는 소곱창. 본인은 유산균.
1: 네.
0: 근데 무슨 사연이었을지 안 궁금하세요?
1: 아,
0: 대충 감이
1: 대충
0: 옵니까?
1: 감은, 네.
0: 어떤 걸것 같아요?
1: 아, 제가 잘 되길 바라고, 지금 아마 장가가길 바란다는 그런 거 아닌가 싶네요.
0: 잘 되길 바라고, 뭐라고요? 그
1: 네.
0: 다음에?
1: 장가가길 바라는
0: 장가
1: 것
0: 가길,
1: 같은데.
0: 아, 그거는 아니었는데,
1: 아, 그러면,
0: 그거는 아니었고.
1: 아,
0: 아니,
1: 그러면 다시,
0: 예, 이상희 님이 고등학교 때까지 교회를 잘 다니셨다는데,
1: 네.
0: 지금은 이제 쉬고 계셔서 그걸 되게 안타까워 하시더라고요.
1: 네.
0: 근데 사실 그게 잘 되길 바라는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믿고, 우리 천국
1: 네.
0: 가고, 이 땅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살수 있고, 그렇잖아요?
1: 네.
0: 우리 엄마 말, 우리 어머니 말 한번 직접 한번 들어봐야겠네. 네. 어머니,
2: 예.
0: 아들 지금 잘 통화하고 있어요.
2: 예, 감사합니다.
0: 우리 이상희님,
1: 네.
0: 지금 사전에 이렇게 말씀 못 드려서 죄송한데요. 사실
1: 아,
0: 이게
1: 네.
0: 방송 중에 제가 전화를 했어요. 생방송 중에.
1: 아.
0: 예, 생방송 중에 전화를 했고, 어머니가 옆에 지금 이제 전화 연결이 돼 있었습니다. 예.
1: 아, 네.
0: 어머니,
2: 예.
0: 우리 아들 이름 한번 불러보면서 아들한테 하고 싶은 말, 사랑
2: 예.
0: 담아가지고 지금 한번 해보세요.
2: 예. 장인아, 사랑하고 축복한다. 네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아야 영원히 사는 것이다. 그래야 너를 도우시는 하나님이 너의 길을 축복하신다. 우리 예수 믿고 잘 살자. 사랑하고 축복한대.
0: 아이고, 아유, 감사하네. 제가 감사하네. 마음 따뜻해지고, 와. 우리 이상희님, 마음이 어떠세요? 예?
1: 네.
0: 어머니 말씀 들으니까.
1: 늘 듣는 말인데, 이렇게
0: 예.
1: 또 들으니까 또 다르네요.
0: 그니까요. 저도 이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방송 이거 하면서요. 근데
1: 네.
0: 어머니의 말씀 좀 다르게 들리네요. 참, 이게 따뜻해요, 어머니가요.
1: 네.
0: 따뜻합니다. 지금 계시는 곳이 지금 경주시죠?
1: 네, 맞습니다.
0: 그래요. 혹시 어머니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우리 아들.
1: 엄마, 나도 사랑하고 하는데 나도 잘안 되네.
2: 그래, 네가 마음문을 열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0: 와,
2: 그래, 예수님을 네 마음속에 영접하고 모셔드려야 된다. 그래야 삶을 다 지켜주시고 길을 인도하신대.
0: 아멘입니다. 우리 이상희님,
1: 네.
0: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1: 네.
0: 마음은 좀 있다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잘안 되는 것뿐이죠. 그쵸? 그쵸?
1: 네.
0: 저희가 이렇게 좀 옆에서 도와드릴게요. 저희가 옆에서 도와드릴 테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까지 이렇게 전화 연결하신 이유는, 아직도 우리 이상희님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지금 손짓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기하지 마시고, 옆에서 우리가 이제 도와드릴 테니까, 저희랑 같이 가시면서 어머니 소원 들어드리는 효자 됐으면 좋겠고요. 저 따라서 한번 기도 한번 할까요? 우리 아드님?
1: 네.
0: 자. 좋으신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죄로 죽었던 저를
1: 죄로 죽었던 자를
0: 구원해 주시고,
1: 구원해 주시고,
0: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0: 지금 나는
1: 지금 나는
0: 내 마음의 문을 열고,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1: 부활하신 예수님을
0: 나의 구주로,
1: 나의 구주로,
0: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0: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1: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0: 예배드리겠습니다.
1: 예배드리겠습니다.
0: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0: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 아멘.
2: 아멘.
1: 아멘. 우리 이상희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이상희님이 지금 계시는 곳은 지금 현재는 경주 어머님 때 잠깐 오셨지만 원래는 울산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0: 네.
1: 저희가 그 울산에 있는 계시는 곳에 가까운 건강한 교회를 한 두세 군데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0: 네.
1: 그래서 네. 용기 내셔서 이번 주부터 한번 도전 한번 해보세요.
0: 네,
1: 미루다 보면은 계속 미뤄집니다.
0: 네.
1: 이렇게 하나님께서 딱 손짓 하셨을 때 딱 이렇게 용기 내시면 너무나 좋겠어요. 알겠죠?
0: 네,
1: 네. 저희가 이제 링크가 갈 건데 거기 이제 집 주소, 울산 주소, 경주 주소 보내주시고 저희 선물도 보내드리고 울산 주소 근처에 건강한 교회 소개시켜드릴게요. 알겠죠?
0: 네,
1: 네. 자, 우리 이상희님 감사하고 어머님.
2: 예.
1: 이제 옆에서
2: 예.
1: 우리 아들 결심했으니까 기도도 했고
2: 예.
1: 기도하면서 예. 기다리자고요.
2: 예, 감사합니다.
1: 알겠죠? 예, 예.
2: 예,
1: 자, 우리 이상희님.
0: 네.
1: 이상희님 옛날에 고등학교 때까지 열심히 교회 다닐 때 불렀던 찬양 중에 네.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제일 좋아하는 찬양?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 안 나요?
0: 네, 생각이 안 나요.
1: 생각이 안 나요?
0: 네.
1: 제목 얘기 안 해도 되는데,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준비한 찬양 예수 믿으세요 이 곡 나누면서 인사 나눌게요. 그 극동방송도 한번 이렇게 스스로 한번 또 들어보시고요. 알겠죠?
0: 네,
1: 네, 네 우리 이상희님 어머님 고맙습니다.
2: 예, 감사합니다.
1: 네. 예.
2: 수고하세요.
1: 네.
2: 네.

0: 예수 믿으세요 찬양 나눴습니다. 마음이 찡하네요. 막내 아들 방학 중이라서 눈물 난다고 2416번님 와 2483번님 멀리서 어플로 듣고 계시네요. 앱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에 사는 애청자시라고요. 항상 잘 듣고 은혜 받고 있어요. 피디님의 진솔한 진행 진짜 멀리서도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라인 예배만 드리다가 오늘 드디어 가까운 교회 등록하고 왔어요. 앞으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려고요. 이런 마음을 갖게 만들어주신 극동방송 피디님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멀리 캘리포니아에서 고맙습니다. 우리 2483번님. 엄마의 말씀 기도 눈시울이 뜨거워진다고요. 5189번님 병실에서 1203번님 듣고 계시고 자 부천에서도 청취하고 계시고 충남 금산 온식구 전파선교사 손녀딸 교회 방학이라서 기도 중이라고 아이고 그렇구나 2416번님 온식구 전파선교사 예 분명히 또 손녀딸 하나님께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직업이라서 폭염 기승 부리고 있는데 아유 고생하시는 7659번님 꼭 조심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으로 전도 요청 한 분 또 있어요. 한 분 또 있습니다. 자 친한 동생이시라고 하셨는데 8771번 친한 동생 자, 신호 갑니다. 자, 오늘 마지막 통화 될 것 같아요.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언니가 동생 또 친한 동생.
1: 네, 여보세요?
0: 네, 김송이님 되시죠?
1: 네.
0: 네, 저 극동방송의 김인수 PD라고 합니다.
1: 네.
0: 언니 고정란님한테 얘기 들었죠? 전화 올 거라고?
1: 네.
0: 어, 그래요. 지금 통화 괜찮으시죠?
1: 네.
0: 네네네. 예. 지금 어디서 전화 받고 계세요?
1: 집에서요.
0: 집이 어디예요? 어느 지역이세요?
1: 평택이요.
0: 평택. 오늘 딱 이렇게 집에서 여유 있게 계셔가지고 다행이네요. 극동방송 들어보셨어요?
1: 들어는 봤어요.
0: 들어는 봤어요?
1: 네.
0: 자, 조금 가까이 오세요. 스피커폰보다는 직접 전화하시면 좋겠는데. 예.
1: 그래요? 잠깐만요.
0: 예. 예. 가까이 오시고, 극동방송을 몇 번 들어보셨다고 했잖아요.
1: 아니요, 들어본 적은 없어요.
0: 들어본 적은 없고, 극동방송에 대해서만,
1: 이름만 들어봤어요.
0: 이름만 들어봤어요. 네네. 자, 가까이 오셨어요?
1: 네.
0: 네네. 여보세요? 자, 좋습니다. 좋아요. 자, 고정라님이 사연을 보냈어요. 김송이님 사연.
1: 네.
0: 그래서 채택돼가지고 제가 전화드린 건데,
1: 아,
0: 이렇게
1: 그래요?
0: 딱 되면은 선물 드리거든요.
1: 네.
0: 자,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한번 골라보세요.
1: 네.
0: 소곱창 전골 밀키트 세트, 두부밀 단백질 쉐이크, 도토리 묵 냉면, 유산균, 김과 부각 세트, 순무 열무김치 세트, 커피, 견과, 쭈꾸미, 주얼리, 캡슐 세제,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네요. 여기서 고른다면 어떤 거?
1: 아, 하나 골라요?
0: 예.
1: 쭈꾸미. 네.
0: 알겠습니다. 하나 더 고르게 드릴게요. 하나 더는 우리 신청한 우리 고정라님도 하나 드릴까요?
1: 네? 네.
0: 아니면
1: 네.
0: 두 개를 다 드릴까? 김송이님. 자, 하나 더 골라보세요.
1: 단백질. 네.
0: 오케이. 알겠습니다. 단백질. 자. 자, 우리 고정란 님.
1: 네.
0: 네, 우리 김송이 님 선물 어떻게 하나 고정란 님 드릴까 했더니 두 개 다 드려도 되나요?
1: 예. 송이 주세요.
0: 단백질하고 쭈꾸미 다 드릴게요.
1: 네, 건강해야지.
0: 네? 건강해야지. 네. 보니까 그리고 고정란 님은 예전에 이렇게 또 요청을 했던 분이죠?
1: 네,
0: 네, 요청해가지고 그때 그분은 잘 다니고 있죠?
1: 네, 지금 교회 계속 나오셔서
0: 그래요.
1: 나오셔서
0: 그래, 잘 다니고 네, 있군요. 예, 자 우리 네. 김송이님.
1: 네.
0: 이제 어떻게 고정란님 이렇게 지금 옆에 듣고 있었어요?
1: 네.
0: 네. 지금 이거 생방송이에요, 생방송. 방송 탔습니다. 지금 전국 생방송.
1: 아 그래요? 목소리 예쁘게 할게요.
0: 목소리 예쁘게 아까부터 했어요. 처음에만 빼고 처음에는 이 보이스피싱이야 누구야 뭐야 네. 그때만 살짝 좀 그랬고 지금은 네. 괜찮습니다. 지금
1: 네. 예.
0: 전국 생방송인데
1: 네.
0: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 극동 방송 못 들어봤다고 했잖아요. 앞으로 네. 이제 꼭 한번 들어보세요, 김송이님.
1: 네.
0: 들어보시고 네. 고정란님이 네. 우리 김송이님 네. 너무 사랑의 마음으로 이렇게 네. 신청을 한 건데 네. 코로나 때부터 지금 교회를 못 다니고 계신다고 들었어요.
1: 네.
0: 맞죠?
1: 네.
0: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고정란님 통해서 우리 극동방송을 통해서 김송이님 부르고 계시거든요.
1: 네.
0: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셔야 돼요.
1: 네.
0: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네. 방송을 통해서 전화 연결을 통해서 손짓하고 네. 계시는 거예요.
1: 네.
0: 지금 평택에서 만약에 교회를 이제 5년 만에 가면 가실 교회가 있나요? 아니면 저희가 교회를 좀 연결시켜 드릴까요? 소개시켜 드릴까요?
1: 아니요, 가까운 데도 있어요.
0: 가까운 데 있어요? 가고 싶은 네. 교회가 있나요?

0: 그건 아닌데, 다시 좀 가봐야겠다, 요즘에 생각은 하고 있었거든요.
1: 가고 싶은 건 아닌데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이게 뭔 말이죠? 같은 말인 것 같은데?
0: 아,
1: 예.
0: 아니,
1: 가보고
0: 이제
1: 싶은 마음 좀 있었잖아요. 그쵸?
0: 순간 식구들이 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1: 예.
0: 만나고 올 때마다 이제,
1: 그쵸.
0: 계속, 예,
1: 자이든 타이든
0: 다니더라고요.
1: 5년 동안 왜 그런 마음이 안 들었겠어요? 응?
0: 네, 한 번씩 듣긴 했었죠.
1: 얼마나 식구들이 기도하고 우리 언니가
0: 네.
1: 기도하고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지금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딸 지금 기다리고 있네요. 응?
0: 네.
1: 저 따라서 이 시간에 한번 기도 한번 하시죠. 김송이님. 저 따라서, 사랑해 하나님.
0: 아, 제가 따라 하는
1: 네, 저
0: 거예요?
1: 한번 따라하세요. 사랑해 하나님.
0: 사랑해 하나님.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0: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0: 하느님의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금 나는
1: 내 마음의 문을 열고
0: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1: 아멘.
0: 아멘.
1: 아멘. 아유, 너무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고정란 님도 옆에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금 듣고 계시죠?
2: 네.
1: 예. 우리 고정란 님, 우리, 김송이 님에게, 우리 동생에게 하시고 싶은 얘기 있잖아요. 한번, 짧게 한번 해보세요.
2: 저번에 금 기도회 때, 제가 연락했을 때 한번 찾아와줘서 교회 와서 언니 보고 싶어서 왔다고 그랬는데 그때 마음을 인도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오고 또 계속 묻어서 되게 계속 기도하고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늘
1: 아니, 저한테 말고 지금 짧게
2: 아,
1: 20초만 20초.
2: 네. 알았어. 송이야, 돌아오는 주일날부터 교회에서 만나자. 알았지?
1: 아, 우리 고정라님도 평택에 계시나요?
2: 네, 제2강에게.
1: 아, 그래요? 그러면 고정라님 교회 가시면 되겠네.
2: 네.
1: 예.
2: 네.
1: 그래요. 우리 김송이 님.
2: 네.
1: 오늘 이 눈물의 기도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까요. 예. 꼭 하나님께로 이번 주부터 꼭 돌아오셔야 돼요. 알겠죠? 예.
2: 네.
1: 예, 방송 잘 들으시고 아유, 우리 고정란 님도 수고 많으셨고 김송이 님 고맙습니다.
2: 네. 언니
1: 감사합니다.
2: 고마워요.
1: 예. 네,
2: 송이야, 나중에 또 하자.
0: 네, 언니.
2: 감사.
1: 자, 저는 새끼라 조연출 김인수였습니다. 내일은 또 보물 퀴즈예요. 내일 올게요. 고맙습니다.

0: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풍성하게 흘러넘치겠는데요. 올여름 믿음의 온도는 높이고 걱정의 체감 온도는 낮춰드립니다.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올여름 가장 좋은 소식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1: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립니다. 울주군 범서읍 굴화에 위치한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찬양과 기도가 함께하는 행복한 노년을 보내시도록 도와드리며 수익금 전액을 시각장애인을 위한 교회 건립에 후원하는 주간보호 실로암 노인복지센터에서 함께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계신 당신, 혹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모르고 계시다면, 잠시만, 아주 잠시만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누굴 만나셨을까요? 그분은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치료하셨으며 눈물 흘리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시기 위해 오셨는데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악한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으시다면 잠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제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세요. 몸이 아픈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하시고 두려움보다 평안을, 절망보다 소망을 허락해 주세요. 평생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무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 감리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대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대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영혼의 양식. 영혼의 양식 매주 이 시간에는 지역의 건강하고 좋은 교회의 설교 말씀을 들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축복교회 조남건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 적힌 예수님의 사역을 바탕으로 오늘날 교회가 해야 할 일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4장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를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들려서 고통 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 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목회 사역에 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1, 2, 3, 4, 5를 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말씀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 중에서도 가장 귀한 말씀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제1이 예수님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잠깐 한번 말씀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방을 가리킵니다. 최초의 예수님께서 백성들의 가정을 신방하셨는데 구석구석 다니셨습니다. 자세하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가리키고 또 그들을 상담하고 또 병자들은 고쳐 주신 일을 하셨습니다. 찾아가셨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또 마지막 부분에는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자, 그들이 찾아온다. 2번입니다. 예수님이 찾아가시고 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회당에서 사실은 유대인들의 회당은 오늘 중요한 그런 이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이 회당의 역할을 좀잘 감당하면 좋을 텐데 때로는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회당에 평일에는 다양한 종교적인 교육적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입니다. 매일 기도를 하죠. 하루 세 번씩. 그리고 남 10명이 모이면 그들은 공동 기도를 하게 됩니다. 또 그곳에서 토라, 탈무드 공부를 잘 가리킵니다. 그리고 토론도 하면서 함께 읽고 그들은 공부를 잘 하게 됩니다. 학생, 성인, 또 정기적으로 공부가 또 있습니다. 그런 모임 시간도 가집니다. 그리고 교육도 어린이 학생 불러서 히브리어와 유대교 신앙을 또 가리킵니다. 성인 대상도 강의도 하죠. 역사, 윤리, 교육 등등 많은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담과 공동체 활동도 합니다. 랍비가 신앙 상담이나 가정 문제 상담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선활동, 의료원 이웃돕기, 봉사, 모임 등등 하게 됩니다. 그리고 행사와 모임도 결혼 준비도 하고 성인식도 하고 문화 행사 등 그리고 회의 장소, 지역사회 모임 또 지역사회에서 필요하면 랜딩도 하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회당은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합니다. 오늘날 학교, 도서관, 동사무소, 구청, 시청 이런 이제 하는 일들을 그 당시에 회당에서 하였던 것입니다. 자, 3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사역이 무엇일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며 티칭입니다.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을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또 전파하셨습니다. 여기 가르친다고 하는 말씀은 천국에 대한 말씀, 또 진리에 대한 말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왜 우리가 죄인인가? 이런 많은 말씀들을 가리키게 됩니다. 두 번째 사역이 복음 전파입니다. 프리칭이죠. 티칭 다음에는 프리칭입니다. 열심히 복음 전파를 하셨습니다. 천국에 대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파하셨는데 여기서 전파한다는 원어를 우리가 한번 더듬어 보면은 결단식이다. 그리고 끌어온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잘 가르쳐서 그들에게 결단식에서 끌어오는 역할까지 여기서는 복음 전파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세 번째 사역이 힐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힐링의 사역을 3분의 2가량 하셨습니다.
하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 사가 그렇습니다. 네 가지 병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첫 번째로서는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오늘날, 정말 현대인들의 병은 여러 가지 질병들이, 병명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보면은 때로는 비정상적으로 또 비상식적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질병에 걸려서 고생하는지 우리가 모르는 질병들이 참 많습니다. 더더욱이 오늘날에는 이 시대가 시대인 만큼 그들은 없인, 음란, 그리고 그들은 쾌락을 또 아주 좋아하죠. 그리고 이기주의. 이런 오늘날 이 시대에 이세 가지 일들로 말미암아 많은 현대인들에게 질병이 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질병들을 하나하나 자세하게 돌보면서 고쳐주셨습니다. 의사들은 보통 우리가 이제 인체에 파괴된 이런 세포들을 정상적으로 기능을 고치는데 여기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병에 걸린 모든 자들을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둘째로는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귀신 들렸다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나오게 되죠. 귀신 들렸다. 하고 나서 자기는 몰라요. 내가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며칠 전에 방송을 보니까 자녀가 밤에 자기 부모를 죽였어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자기가 부모를 죽인 것을 몰라요. 내가 왜 죽였지? 자기도 모르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일을 저질러놓고는 모르는 것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은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 같지만은 그게 아니에요.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마귀의 종이 되어서 예수님을 팔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가인이 죽인 게 아니에요. 요한일서 3장의 12절에 보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니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가인이 귀신에게 속아서 귀신의 종이 되어서 아벨을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성경에는 많은 이제 귀신 들린 자들이 나옵니다. 군대에 귀신 들린 자들도, 그라사 광인도 나오고, 그들을 예수님께서 다 고쳐주셨습니다. 정상적으로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셋째로는 간질하는 자입니다. 간질하는 자. 우리가 사울을 보더라도, 여러분, 사울이 골리앗을 죽였을 때 얼마나 사울이 기뻤습니까? 그래서 다윗을 좋아가지고 그렇게 다윗을 좋아했는데 이 사울 속에 악신이 들어가니까 이 사울이 분노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으로 다윗을 던져버렸습니다. 다윗은 두 번이나 피하고 창이 벽에 박혔죠. 성경 말씀해 보니까 사무엘상 18장 10절 11절을 보니까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두번 피하였더라.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서는 여기 중풍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 중풍병이라면은 한쪽 수중을 때로는 쓰지 못하는 그런 병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음은 원의로 돼 육신이 연약해서 할수 없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육신이 연약하니까 육신의 몸이 말을 듣지 않으니까 할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정말 영적인 중풍병자들이 참 많습니다. 교회 안에는. 정말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어도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불구자가 되어서 중풍병자예요. 예수님께서는 너는 지금 일어나라. 일어나서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오늘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지금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중풍 병자들은 정말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다 고침받았습니다.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각종 병에 걸린 자들, 이런 네 가지 종류의 병들을 예수님께서는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다섯 번째. 이 다섯 번째는 오늘 본문 25절에 보면은 다섯 가지 지역이 나옵니다. 사실 예수님 당시에 이 갈릴리 지역에는 200개가 넘는 그런 마을이 있었습니다. 몇만 명 모이는 마을도 있었고 또 수천 명 모이는 마을도 있고 또 몇백 명, 몇십 명까지 모이는 그런 마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나, 뭐 가버나움, 벳세다, 나사렛, 막달라, 고라신 뭐 이런 등등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런 마을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마을들이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섯 지역에서 예수님께 그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일 첫 번째 찾아가셨죠. 두루 다니셨다. 찾아갔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그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찾아가는 이 신방, 목회자들의 이 신방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찾아가서 그의 모든 사정을 다 듣고 상담해서 그 마음을 해결해 주시고 또 상처가 있으면 고쳐주시고 문제를 예수님이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자, 누구나 예수님께 오기만 하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질병의 문제, 그 어떤 정신적인 문제라도 육체의 아픔의 문제 다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문제의 해결자는 예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문제 해결, 또 육신의 병 고쳐주십니다. 자, 여기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로는 갈릴리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들은 상처받은 사람들입니다.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서러움을 당하면서 예수님께 위로를 받기 위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우리가 잘 알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께 다 와서 그들이 위로를 받고 돌아갔습니다. 그 어떤 문제든 다 그 상처를 해결받고 돌아갔던 것입니다. 둘째로는 데가볼리 지역에서 왔습니다. 이 데가는 원어로 열 마을입니다. 열 개라는 뜻이죠. 볼리는 마을이고. 그러니까 열 개의 마을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이들은 누구냐는 것이죠. 이들은 바로 예수님을 보러 왔다는 것이죠. 기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기적을 행하시는 그분 우리 한번 보러 가자. 신비하신 그분 우리 한번 보러 가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안진병이를 일으키시고 귀머거리를 듣게 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적을 그들이 보러 왔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자, 세 번째로 저는 여기 예루살렘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왜 왔을까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검증을 하러 왔습니다. 정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정말 예수님께서 메시아인가? 그 예수님께서 아담 후손 창세기 3장 15절에 나오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온 자손인가? 그들은 예수님을 하나하나 검증을 하러 왔던 것입니다. 정말 나의 영을 정말 저분에게 맡길 수 있는가? 이런 모든 검증들을 그들이 하러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에서 또 찾아왔습니다. 유대에서 찾아온 사람들은 정말 그 당시에 순수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받은 것입니다. 정말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께 와서 영적으로 갈증을 해소하기 위해서 오늘날에도 이런 영적 목마름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찾아와야 됩니다. 주일날이 되면은 말씀을 사모하면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교회에 찾아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찾아오는 성도들이 정말 얼마나 될까 많이 저는 또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적인 갈증을 가지고 와서 순수한 믿음을 가진 그들이 주님께 와서 영적인 갈증을 다 해소받고 그들은 또 돌아가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온 사람들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보면은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축복받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찾아왔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정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정말 예수님이 첫 번 외친 그 말씀을 그들은 다 듣고 정말 그 말씀을 사모하면서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와서 모든 그 가난하고 소외된 모든 것을 다 해결받고 또 주님 앞에 축복을 받고 그들이 돌아갔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이 마태복음 4장의 이 세절을 통해서 지저스 미니스트리 정말 예수님께서 목회를 어떻게 하셨는가를 우리가 눈여겨 보아지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의 가정가정을 두루 다니면서 열심히 신방을 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는 모두를 다 문제를 해결해주고 육체적인 질병을 다 고쳐주고 그들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주면서 보냈던 찾아가시고 찾아오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저는 예수님께서 티칭으로 프리칭으로 정말 힐링으로 이 세 가지 사역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교회가 이러한 예수님의 이 3대 사역을 잘 감당해서 이 땅에서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부흥의 그런 계기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많은 육체적으로 질병에 걸려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을 예수님께서는 또한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 힐링의 사역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픈 사람들이 교회 와서 질병을 치료받고 정말 구원받고 영과 육을 정말 구원받고 돌아가는 그래서 정말 그들이 이제 나아가서 간증하는 이런 역사들이 많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 이 3대 사역을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잘 기억하고 오늘날 교회가 이 3대 사역을 잘 해야 되겠다 그런 한번 마음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예수님께서 질병을 치유해 주셨는데 이 네 가지 질병 치유도 교회에서 감당해서 많은 육체적으로 또 이렇게 영적으로 정말 병에 걸린 그들을 치유해 주는 그런 교회에 주어진 사명도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다섯 번째 우리가 공부를 했지만은 다섯 지역에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을 잘 한번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들이 누구냐는 것이죠. 이들은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예수를 믿지 않은 사람도 이 안에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믿는 사람만 내 가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은 사람들도 교회에 많이 오게 되어지죠. 그런 자들을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처럼 바르게 복음을 증거해서 그들을 마음을 잘 이렇게 풀어주는 그들의 소원들을 다 들어주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때 정말 교회는 다시 한 번 더 놀라운 그런 부흥의 그런 계기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0: 하셨던 그 목회, 예수님의 목회를 우리 모두 한번 다시 한번 더 기억하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귀한 사역을 우리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과 성도들이 감당해 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 영혼의 양식 지금까지 남구 거마로에 위치한 울산 축복교회 조남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10-9999-11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의 건강하고 좋은 교회의 설교 말씀을 전해드리기 위해 울주군 울밀로에 위치한 하늘빛교회 후원으로 제작됐습니다. 영혼의 양식,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 힘든다는 걸 내색하지 않고 지냈지만 그 목사님의 오랜 친구는 목사님의 속마음을 눈치챘고요. 쪽지에 격려의 시를 한 편 적어 목사님에게 전했다고 합니다. 어제 나를 도우신 주 하나님이 오늘도 똑같이 행하시리라. 영원히 그리하실 주 하나님이시니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라. 네, 짧은 시였지만 그 시를 읽은 목사님께서는 아주 큰 위로를 받았고요. 선하신 주님만을 믿고 살아가기로 다시 결단했다고 합니다. 40년 넘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신 워스 앤 위어스비 목사님의 일화인데요. 그분은 지치고 힘들 때마다 친구가 줬던 그 편지를 꺼내 읽으며 힘을 얻었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인데요. 어제까지 인도하신 주님, 오늘도 인도하십니다. 믿으시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한결같이 그 믿음으로 주님 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찬양하시죠.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김윤진의 찬양 어저께나 오늘이나 이어서 들려드린 영어 찬양은요. 내시빌 스트링 머신의 Great is thy faithfulness 오 신실하신 주 메들리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입니다. 여름을 맞아서 극동방송에서는 썸머 스페셜 기간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운 여름에 멘트를 좀 더 줄이고 코너도 조금 축소하고 찬양을 좀 더 시원하게 계속 들려드리는 기간인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우리의 믿음의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썸머 스페셜 기간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 찬양 접수받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고요. 우물정 1069번으로 함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시편의 고백처럼 우리도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디모데후서 2장 20절과 21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메시지를 담은 찬양입니다. 지선의 정결한 그릇 함께합니다.

0: 주님과 같이 극동방송과 같이 걸어가는 여러분 축복하며 선물 소개해드립니다. 믿음의 기업 한독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 지리산과 강원도에서 모녀가 키워내는 산삼을 정성껏 담았습니다. 천지삼에서 천지삼 스틱과 흑염소 진액을, 건강한 변화의 시작 두피케어 전문 브랜드 별촘에서 탈모 샴푸, 토닉 선물 세트를 드립니다. 더모 코스메틱 브랜드 엑소프록실에서 맑은 광채 피부를 위한 시카엑소 좀 100 맥스 앰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기업 이루다 상점에서 행님아 춘천순살 양념 닭갈비를 드립니다.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한 쑥떡 전문점 예선당에서 떡 선물을 드리고요. 친환경 웰빙 세제 전문 제조업체 주식회사 지크린에서 아기와 엄마를 위한 젖병과 과일용 친환경 주방 세제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길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태깡과 만능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리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 세계에 보급하는 대한성서공회에서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방송사역에 협찬으로 동행해 주시는 아름다운 사업장에 감사드립니다.
1: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린 같이 걸어가기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끝곡은 3027번님의 신청 찬양으로 함께하는데요. 오직 주만이 김도현의 찬양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다가오는 저녁도 주님과 동행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0: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에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담당하는 순복음 울산교회 백요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복 있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오늘 봉독한 본문의 말씀은 복 있는 가정에 대해서 아주 매우 아름답게 묘사해 놓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행복한 가정을 기대하고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람들은 행복한 가정을 가꾸기 위해서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방법을 다 동원하여 힘쓰고 애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꿈꾸는 것처럼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도리어 어떤 사람은 그냥 마지못해서 사는 가정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특별히 우리 성도들도 행복한 가정을 가꾸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가정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기대한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성도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저는 저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런데 제 남편이 신앙 생활을 방해합니다. 주일이 되면 놀러 가져갑니다. 그리고 클럽에 가서 춤을 추자고 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그 성도만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들 또한 그와 엇비슷한 고민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만들고 싶은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크리스천 가정이 먼저 복 있는 가정이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 있는 가정이 되어야지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복 있는 가정이 되어야 지만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참석한 성도들은 모두 다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 가정의 모델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어떤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거기는 세 가지 내용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는 지난주에 복 있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번째, 복 있는 가정은 가족끼리 사랑으로 화목관계를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3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제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이 말씀은 한 가족의 아름다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내를 가리켜서 결실한 포도나무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한 가정의 아내는 포도나무와 같이 포도송이 줄기처럼 온 식구들을 하나로 맺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을 가리켜서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다고 묘사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형제의 우애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화목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가족끼리 각자 해야 될 일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남편과 아내는 포도송이 줄기처럼 온 식구를 하나로 맺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자식들은 형제들과 우애 있게 지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랑은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어떤 사랑을 하셨습니까?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죽음에서 살려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주신 사랑이요, 용서하신 사랑이요.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었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이 어떻게 나타난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사랑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한 나머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인정하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지옥으로 가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요한일서 4장 9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런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내었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그런 말미암아 예수를 통하여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사람을 살리는 사랑의 새 계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3장 34절에 말씀하기를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대요. 새로운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에서 새로운 계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구약에 있는 십계명이 새 계명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 새 계명이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여기서 사랑의 기준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랑의 기준이 뭐지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냥 사랑하지 않았다는 거지요. 사랑의 대가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사랑은 대가가 있는 겁니다. 사랑은 쉬운 게 아니에요. 그분은 자신의 모든 것을 주신 사랑,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사랑, 희생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사랑해야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사랑하는 목적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말씀하기를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렴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하는 것은 그게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내 기쁨이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어 너의 기쁨을 충만하게 가득 차게 넘쳐나게 함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면 내 심령 속에서 저절로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에 흐르고 살아 숨쉬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9절과 11절의 말씀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시면 사랑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랑이 무엇인가. 여러분 세상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어요. 세상적인 사랑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요. 이 사랑은 세상적인 말하는 에로스가 아닙니다. 필레오가 아닙니다. 이 사랑은 헬라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여기서 아가페적인 사랑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무조건적으로 베푸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슨 사랑이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면 여러분들도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사랑 안에 머물 수 있는 방법이 10절.

나오고 있습니다. 10절 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그러면 왜 사랑하라고 말씀했냐면 그 다음에 나와요.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가 이것을 너에게 말한 것은 서로 사랑하라고 말한 것은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쁨은 예수님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기쁨을 너희 안에 있어. 누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기쁨을 지금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사랑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사랑하면 주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전이 되는 것입니다. 너희 기쁨을, 너희 마음의 기쁨을 어떻게 해요?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가득 차게 한다. 넘치게 한다. 주님의 사랑처럼 주는 사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give and take가 아닙니다.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Love is giving. 사랑은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랑은 저절로 화목하고 행복하고 복된 가정이 될 줄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복 있는 가정은 네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합독합니다. 네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부모가 아들도 보고 손자 손녀도 보는 장수의 복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부모들은 자손들로부터 장수의 복을 누릴 정도로 공경함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 있는 가정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자손들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말씀하기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공생의 받들어 모셔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어진다. 오래 살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로 성경은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잠언 30장 17절에 말씀하기를 아비를 조롱하고 내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의 밥이 된다고 말씀하였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내 아비를 조롱하고 비웃고 연세 든 자들이 갖고 있는 인생의 노하우가 있습니다. 그 지혜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근데 아비를 비웃으면 안 돼요. 아버지는 아버지로 존경, 리스펙트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한 자의 눈은 까마귀가 쪼이고 독수리의 밥이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불효하는 자식의 삶은 인생에 평탄하지 못하고 잘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어떤 자녀가 잘되고 장수할 수 있는지를 말씀하였습니다.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과 3절의 말씀 보시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말씀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순종이 뭡니까? 순종은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부모에게 순종하십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건 어머니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태도. 어떤 태도를 보이라는 겁니까? 공손히 받들어 모시는 거예요.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십계명 주 1계명, 4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것이고 또한 여러분 5계명부터는 부모에 대한 것입니다. 인간의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부모, 첫 계명이다.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우리가 잘되는 비결, 장수하는 비결이 뭔지 아십니까? 내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0: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큰 은혜는 부모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살아계시는 게 복인 것입니다. 그리고 효도하시는 부모가 계시다는 게 축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자에게 땅에서 잘되고 장세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과 화목하는 가정과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에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자, 본문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보고 마치겠습니다. 본문 5절과 6절 다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복을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여러분,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성도의 복의 출처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복의 출처는 세상에 있다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 하나님은 여기에 임재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뭘 줍니까? 복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복이 세상에 있지 않고 복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보세요. 첫째로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교회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어디서 복을 받아요? 교회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복된 성도가 되어서 세상에 나가서 이라면 하나님께서 복을 갖다 붙여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 너의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너의 일평생 예루살렘 교회의 번영을 보며, 번영이 무슨 뜻입니까? 번창하고 풍요하며 잘되는 상태를 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은 좁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자녀지만 넓은 의미의 자녀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다시 여러분들에게 복 있는 가정을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울산시 남구 달동에 위치한 순복음 울산교회 배교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69-8315번, 052-268315번 순복음 울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8월이 시작됐습니다. 첫 월요일이네요. 직장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지난주하고 이번 한 주간 쉬는 곳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정말 더위를 피하는 피서가 절실한 요즘입니다. 옆 동네 양산은 42도를 넘었다고 하니 말이에요. 때로는 우리의 영혼이 주님을 만나서 뜨겁게 타올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시원한 생명수 되시는 주님을 만나서 나는 물론이고 만나는 사람마다 시원하게 할 수 있으면 참 좋겠네요. 한여름에는 시원하게, 한겨울에는 뜨겁게, 그렇게 주님과 연합한 우리의 영혼은 이 세상의 소금과 빛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과 함께 시원한 오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출발합니다.

사람들도 지칠 때가 있죠. 여러분 벌써 지치신 건 아니시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시라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함께 주 앞에 나가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곡의 찬양 먼저 보내드렸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어노인팅이었고요. 그리고 선경민의 살아계신 주 이어서 보내드렸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주님만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지요. 우리의 참된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정말 또 주님이 우리의 참된 소망이시구나라는 것을 마음속 깊이 깨닫게 되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렇게 묵상하고 고백하고 또 고백하는 가운데 묵상하는 그런 거룩한 선순환이 오늘도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또 오늘 어디에서 이 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시는지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들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썸머 스페셜 기간 동안에 계속해서 엄선된 찬양으로 또 여러분의 신청곡을 함께합니다. 자, 이어지는 세 곡입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지선이 부르고요. 그리고 손윤아가 부르는 선

보후의 묵상, 헐몬의 이슬.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사도행전 10장 2.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하늘에서 세 번이나 큰 보자기가 내려오는 환상을 봅니다. 정작 자신은 그 환상으로 인해 고민하고 있었지만 이미 이방인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은 문 앞에 와 있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베드로는 두렵게 깨닫습니다. 사람의 외모, 곧 어느 나라 사람이든 어디에서 살든 그가 누구이든 신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주께서 이미 다 받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와 고넬료는 전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모든 것을 뛰어넘어 만나게 됩니다. 분명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유대인 베드로가 주 예수를 향하고 있었을 때 이방인 고넬료도 주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었기에 두 사람은 만날 수밖에 없는 한 방향으로 온 것입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사도행전 10장 35절 말씀입니다. 앞을 보는 듯이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속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지나치지 않고, 오히려 지름길로 가려면 이전보다 더욱 주를 경외하며 가야겠습니다. 아멘.

이어서 함께 하신 두 곡의 찬양은 최명자의 예수 사랑하심은, 그리고 이어서 한웅지의 나 가난복지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였습니다. 자,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은 성가곡으로 준비해봤어요. 박신화 콰이어의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리고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완전한 사랑, 두곡 함께 하시죠.

극동방송 윤학원 코랄의 완전한 사랑이었습니다. 자, 행복한 저녁 즐거운 라디오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예요. 마지막 찬양으로 다윗과 요나단의 사랑은 사랑의 응답 준비했습니다. 이 찬양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올게요. 지금까지 김정호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삶으로 노래하고 그 노래가 찬양이 되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입니다. 영원한 상급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든 집의 기초가 되어야 합니다. 불심판으로 타거나 무너지지 않을 집을 세우기 위해서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우리의 몸이 주의 성전인 것을 알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을 우리 집의 기초로 세워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내 몸 안에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게 하는 것, 그것이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의 거룩한 생명을 따라 살겠노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는 믿음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양한 찬양 함께 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위로 얻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함께 하시죠.

주날개 및 호산나 싱어즈의 찬송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송은 아이빅 밴드의 이 몸의 소망부행가 그리고 드림의 쉼표 함께 듣고 오셨어요. 바울은 성도의 삶을 집을 세우는 일로 비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집을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불심판을 받았을 때 타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 지혜를 의지해서 집을 세워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이 바울은 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우리 모두도 예수 그리스도 앞에 영원한 가치를 두고 생명을 따라 달려가야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으로 생명을 향해 달려가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함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브 투마리의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안혜정의 찬송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들은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홀림팩트 찬송이었고요. 이어서 홀리원의 주어진 오늘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영원한 가치에 기준을 두고 생명을 따라 걸어가는 이 길에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입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버지 집에 오벳의 찬양이었습니다. 앞서 들으신 찬양은 반석 위에 그리고 칼레 콜린스의 주의 음성을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신청 찬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3991번님께서 보내주셨어요. 찬양 들을 때마다 마음이 뭉클해집니다. 앞으로 새롭게 시작할 앞길에도 주님의 위로가 넘쳐나길 기도해주세요 하시면서 고성아의 위로 신청합니다 해주셨거든요. 지금 바로 함께 들으면서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음성이 이 찬양을 통해 전달되길. 또이 시간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하는 시간이 되길 바라며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듣고 싶은 찬양들 있으시면 샵 9330 문자 메시지로 내 삶의 노래로 앞으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하신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조수아의 부름받아 나선이 몸,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의 몸 안에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앞에 소망을 두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생명을 따라 사는 또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또 문자 보내주시고 애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이 시간 귀 기울여 주시면 이 방송 청취하시면서 또 듣고 싶은 찬양들 또 보내주신 문자들 들으실 수 있습니다. 내 삶의 노래로 찬양 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생명수 시내가에 생명수 시내가에 매주 이 시간에는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오늘은 이사야 20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쉼터 어디로 피하고 있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이사야는 존경받는 선지자였습니다. 네 명의 왕이 바뀌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시대와 또 그 민족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전하는 큰 예언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영적 거목과 같은 큰 어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바로 그 영적 거목이고 어른이고 큰 선지자하고 예언자였던 이사야가 어느 날 갑자기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여기서 벗은 몸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알몸이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성경에 설명이 되어 있듯이 허리에 두르고 있던 그 배를 끄르고 신을 벗은 이러한 모습이 이제 보여주는 것은 그때 당시에 전쟁 포로의 모습이었습니다. 그 전쟁 포로의 모습처럼 그런 복장처럼 하고 다녔다는 거죠. 사람들은 당연히 이제 그 정상적인 복장하고 다르기 때문에 전쟁 시기도 아니고 또 포로로 끌려갈 만한 그러한 그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한 이제 모습을 하면서 다니고 있는 이사야를 보고 수군거렸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갑자기 왜 저렇게 입고 다니시지? 왜 맨발로 다니시지? 막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거예요. 사람들은 그 모습을 3년 동안이나 보았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3년 동안 그렇게 지냈다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는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자기 벗은 몸과 벗은 발로 포로의 모습으로, 전쟁 포로의 모습으로 3년 동안이나 지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은 왜 그에게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있는 설교가 선포되기를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 설교는 살아있는 설교입니다. 말로 하는 설교가 아니에요. 살아있는 설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선지자가 참여하는 어떤 큰 국가 조창기도회 같은 왕이 참여하고 이사야 선지자 같은 그러한 굵직한 그 나라의 영적 지도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참여하는 큰 모임이 이제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임 가운데 이사야 선지자가 탁 나타나는데요. 그 모습이 이제 이 허리에서 배를 끄르는, 예전에 이 시대의 옷은 이제 통으로 되어진 옷이기 때문에 중간에 끈이 없으면 이게 이렇게 헐렁헐렁해가지고 이 속이 다 비쳐지는 이러한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배를 끄르고 신발을 신지 않은 이러한 모습으로 탁 나타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다른 사람들은 다 멋진 정장을 입고 빛나는 넥타이에 반짝거리는 구두를 신고 다 나타났을 거예요. 제대로 된 다 그러한 복장을 입고 다 나타났을 텐데 가장 큰 어른이, 가장 존경받는 어른이 탁 나타나서 보여지는 모습이 그렇게 전쟁 포로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나타난 거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충격을 받았을 거고 당연히 그 모습이 화제가 됐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막 얘기가 되어졌을 거고 전파되어졌을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왜 이런 모습으로 입고 다니는가, 왜 맨발로 다니는가 하는 이야기들이 막 퍼져나갔을 겁니다. 그때에 궁금해하고 다 이렇게 의문을 갖는 그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이제 일어나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것이 오늘 본문 아마도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앗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골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해변의 이 주민,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앗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오 하리라.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설교는 입으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고 벗은 몸으로 설교했습니다. 옷을 벗어서 설교한 거죠. 그리고 신을 벗어서 설교합니다. 그 설교의 제단이 몸이 되는 거죠. 몸이 되고 발이 되는 겁니다. 발로 인해서 메시지가 전파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전하고자 하신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너희들이 지금 잘못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잘못 의지하고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지도를 조금 보여주시면 앗수르가 위에 있죠. 북쪽에서 이렇게 세력을 넓힙니다. 굉장히 큰 나라로 대국으로 성장했죠. 근데 그러한 나라가 이제 쳐들어옵니다. 북쪽에서 쳐들어오는데 남쪽에 어떤 나라가 있다고요? 애굽이 있고 구스가 있습니다. 구스는 지금의 에티오피아입니다. 근데 이 두 나라를 이제 유다가 의지했다는 것이죠. 우리 뒤쪽에 남쪽에 애굽과 구스가 있으니 아무리 앗수르가 쳐들어와도 괜찮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를 지켜줄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애굽과 구스가 젊은 자나 늙은 자나 다 앗수르 왕에게 끌려가는 신세가 된다는 거죠. 포로와 같은 신세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볼기까지 드러내어 수치스러운 모습 되어질 것이다. 그러한 포로된 모습을 이사야 선지자가 친히 예고편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이야기를 그냥 말로 하면 너희 이 백성들이 이렇게 될 겁니다. 이러한 모습이 될 겁니다라고 말로 전해주면 될 텐데 왜 3년 동안이나 이사야 선지자가 그 존경받던 그 어른이 3년 동안이나 그 모습을 그 포로된 모습을 직접 보여주었냐는 거예요. 3년 동안이나. 이유는 그들이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 백성의 지금 영적 상태가 그러하기 때문입니다. 이사야가 이제 6장은 이사야가 사명을 받는 그러한 이제 이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시는데 하나님이 이제 바로 직전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까 이렇게 얘기하실 때 이제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그 장면 바로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이사야가 보냄을 받는 그 백성들의 상태가 어떠한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그들의 영적 상태가 어떻다는 겁니까? 귀가 둔한 겁니다. 듣지 못해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왜 듣기는 듣는데 왜 깨닫지 못하고 제대로 왜 듣지 못할까요? 그 이유가 또 이사야서에 분명히 나오는데 이사야 30장 9절의 말씀도 여러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대저희는 패역한 백성이요 거짓말하는 자식들이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하는 자식들이라. 결정적인 이유가 나오죠. 뭡니까?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한다고요.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해요. 그래서 듣지 못합니다. 듣고도 깨닫지, 깨달으려고 하는 노력, 의지가 없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유다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얘기입니까? 유다 사람들만 여호와의 법을 듣기 싫어할까요? 우리도 듣고 싶은 말씀은 잘 듣는데 우리를 어떤 고치려고 하거나 우리를 새롭게 하려고 하거나 돌이키게 하려고 하는 말씀은 조금 귀를 닫을 때도 있습니다. 위로의 말씀은 잘 듣고 싶은데 잘 듣는데 회개하라는 말씀은 조금 귀를 닫을 때가 있어요. 축복하는 말씀은 잘 듣지만 순종의 말씀에 대해서는 귀를 조금 닫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입니까? 이 시대의 최고의 명설교는 짧은 설교인 것 같아요. 어쨌든 짧아야 됩니다. 짧아야 은혜롭다. 이게 아주 정설인 것 같아요. 최근에 제가 외부 설교 두 번 하고 왔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꼭 묻는 게 있습니다. 얼마나 설교해야 됩니까? 제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입니까? 이거 꼭 물어봐요. 근데 그때 이 두 교회가 제가 뒤 두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게 지금 모든 교회들이 다 그래요. 우리 교회 와도 아마 제가 그렇게 똑같이 얘기할 거예요. 그분들에게. 근데 이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마음껏 하십시오.

마음껏 마음껏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 꼭 붙이는 말이 있어요. 25분 내로 해주시면 됩니다. 25분 내로 편안하게 하래요. 마음껏 하라 그러고 편안하게 하라 그러고 25분 내로 하래요. 여러분 요즘 드라마는 한 회에 얼마나 하죠? 한 시간이 넘더라고요. 전에는 뭐 40분, 50분 이 정도에 끝났는데 요즘에는 대부분 한 시간이 넘습니다. 인기 있는 드라마들을 보세요. 한 시간이 넘어갑니다. 그런데 이게 한 회만 보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요즘에 있는 플랫폼에 보니까 한 회가 끝나면 자동으로 그 다음 회가 재생돼요. 자동으로 내가 어떻게 뭐 작동을 하지 않아도 그 다음 회가 나와 있으면 이렇게 그 다음 회가 또 재생되고 또 그 다음 회가 또 자동으로 나오죠. 자동으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심야가 되기도 하고 철야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라마로는 심야가 가능하고 철야가 가능한데 여러분 예배는 어떠해요? 설교는 여러분 어떻습니까? 신앙은 들음입니다. 무엇을 듣는지가 신앙이에요. 무엇을 듣는지가 여러분 신앙입니다. 내가 무엇을 자꾸 듣고 있는가 이게 신앙이라고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듣고 새겨야 돼요. 사람들이 요즘에 우리가 믿는 분들 모든 분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끊임없이 세상에 그 주입하는 그 가치관들의 이야기들을 계속 들어요. 근데 이것이 영향을 반드시 미칩니다. 반드시 미쳐요. 이사야 20장 2절에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갈지어다 내 허리에서 배를 끌고 내 발에서 신을 벗을지니라 하심에 그가 그대로 하여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었는가 그리고 듣고 깨달을 수 있었는가 선지자가 될 수 있었는가 예언자가 될 수 있었는가 백성들을 깨우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에 대한 단서가 나와요. 백성들도 선지자를 통해서 그 시대의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똑같이 들어요. 누구에게만 들려지고 누구에게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다 똑같이 들어요. 다 듣고 보고 다 해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하시고 특별히 역사하시고 뭔가를 보여주시는 이런 것이 있던데 이 백성들은 듣지 못하는데 백성들은 이렇게 듣고도 깨닫지 못하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무엇이 다른 겁니까? 중간에 뭐라고 나오죠? 20장 2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너무나 친절하게 빨간 글씨로 이렇게 답을 알려드리잖아요. 그가 그대로 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을 단지 귀로만 들은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들은 겁니까? 순종으로 들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고 순종으로 들었다고요. 순종은 말씀을 듣기 위한 자격이 아닙니다. 말씀을 제대로 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노아의 반응이 창세기 6장 22절에 나옵니다.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와 같이 하였다고요.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한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을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8절입니다. 그때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 그냥 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냥 가라 그러니까 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보세요. 누가복음 1장 38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은 순종으로 응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받은 사람들에게서 당연하게 나타나는 것 순종이에요. 순종이에요. 그 말씀을 듣는다라고 했을 때 그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의미 가운데에는 순종한다는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행동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듣지 못했다는 게 그런 거죠. 실제적으로 이렇게 물리적으로 듣지 못했다는 귀로 듣지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히브리어적 원어적인 의미로 그들은 듣지 못한 거예요. 순종을 안 했으니까요. 행동이 없으니까요. 그러한 모습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말로 얘기해도 변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극단적인 방법으로 이사야 선지자가 그 어른이 이렇게 그런 복장으로 수치를 드러내는 그러한 복장으로 3년 동안이나 다니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고 순종으로 반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이나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녔는지에 대한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어디로 피하는지가 이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일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하나님이 특별히 나의 종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 종 이사야로 하여금 그렇게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3년 동안이나 살게 하신 그 이유, 참 중요한 이유가 있겠죠. 참 그 하나님이 강조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겠죠. 근데 그 얘기가 뭐냐면 어디로 피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디로 피하고 어디로 도망치고 어디로 숨는가, 이게 참 중요하다,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은 그런 의미에서 피하는 겁니다. 어디로 피하는가가 그 사람의 신앙이에요. 어디로 피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로 달려가서 숨고 계십니까? 어디를 여러분의 안식처로, 여러분의 피난처로 삼고 계신가요? 그 여러분의 신앙이라고요. 신앙의 현 주소라고요. 신앙의 실력, 여러분들의 실력이라고요. 에덴 동산에서 최초의 인류는 하나님과 늘 동행했습니다. 죄가 들어가자 어디로 피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고 했어요. 창세기 3장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어디에 이렇게 숨었다고요? 어디에 피한 겁니까?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피해서, 하나님께 피한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대체자를 찾은 거죠. 거기에 피한 겁니다. 숨은 거예요. 이 죄악의 모습이에요. 범죄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요나의 모습도 비슷합니다. 요나도 비슷한 선택을 해요. 요나 1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 아멘. 요나는요, 참 이게 이제 그 시적인 표현인데, 극적인 표현인데, 하늘의 하나님을 피하려고 그 방향을 보면은 밑으로 내려갑니다. 욥바로 내려갔더니 이렇게 돼 있죠. 욥바로 내려갈 뿐만 아니라 배를 타려고 내려갑니다. 그리고 배를 타서도 배 가장 밑층으로 내려갔다 그랬어요. 그리고 배 밑층으로 내려가서 바다를, 이제 배가 가면서 바다 깊은 곳으로 내려가죠. 점점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왜 내려가고 있을까요? 하늘의 하나님하고 멀어지려고요. 하늘의 하나님하고 좀 멀어져서 피하면 괜찮을까 싶어서, 하나님의 눈길로부터 좀 멀어질까 싶어서 멀어지는 겁니다. 피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요, 하나님을 많이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이 사실을 알고 있어요. 어디로 가도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할렐루야.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손을 떠날 수가 없어요. 피할 수 없습니다. 피할 수 없어요.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아스루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을 아스돗으로 보내매 그가 와서 아스돗을 쳐서 취하던 해니라. 이게 이제 배경의 이야기예요. 이 이사야 20장 전체의 배경의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다르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름이 아니에요. 다르단이 직책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스루 나라의 사르곤 왕이 다르단이라고 하는 야전군 최고 사령관, 야전군 최고 지휘관을 아스돗으로 보냈다는 겁니다. 이 아스돗은 그 당시 그래도 늘 우리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얘기 나올 때 제일 위협적인 그 민족이 누구죠? 블레셋이잖아요. 골리앗이 있었던. 블레셋의 다섯 개의 아주 중요한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요새라고 불리는, 그런 요새라고 불릴 만한 성읍의 이름이 아스돗이에요. 아까 좀 전에 보았던 지도에서도 잠깐 나왔는데 그 아스돗을 아스루가 와서, 그 아스루의 그 사르곤 왕이 자기의 그 최고 지휘관을, 그 다르단을 보내서
취하던 해, 그러니까 점령되었던 해라고 얘기합니다.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 차례는 누굴까요? 그 주변 국들을 보세요. 그 해변의 나라, 해변 주민이라고 얘기했는데 6절에 보니까 그 날에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스루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등이 피하리요 그랬잖아요. 그래서 도움을 구하려고 했던 나라가 바로 애굽과 구스죠. 애굽의 병거와 구스의 그 군대를 의지해서 뭔가 아수르를 좀 막아보려고 했다는 거예요. 유다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유혹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애굽을 의지하고 구스를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던 거죠. 달려가서 도움을 구했다. 이 표현이 참 극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구에게 달려가서 도움을 구해야 될까요?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이러한 이 참 큰 위협 가운데 있을 때 누구에게 달려가 도움을 구해야 되겠습니까? 특별히 다른 이방 민족들은 다 그렇다 할지라도 유다 민족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달려가서 도움을 구했답니다. 애굽과 구스를 쉘터로, 쉼터로, 안식처로 삼은 거죠. 피난처로 삼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그런 든든한 군대, 든든해 보이던 그 군대요. 애굽의 군대, 구스의 군대. 이걸 이제 쉼터로, 안식처로, 피난처로 삼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이사야가 3년 동안이나 이제 실물 설교를 한 것처럼, 눈으로 보여준 것처럼, 그 바로 의지하려고 했던,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려고 했던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병사들이 다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수치를 드러내는, 볼기까지 드러내서 수치를 보여주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완벽하게 잘못된 선택이라는 겁니다. 잘못 믿는 것이고 잘못 피하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처럼 피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피하는 거죠.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 하나님을 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낯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디로 피하는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사야 선지자가 3년 동안이나 자기의 몸을 제단 삼아서, 자기의 몸을 강단 삼아서 선포하고 전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 일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강조하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무더위 가운데 여러분 어디로 피하고 계신가요? 더위를 피한다 그래서 피서 그러잖아요. 피서. 더위를 피해서 휴가를 가기도 합니다. 요즘에 동네마다 생겨난 게 있는데 무더위 쉼터라는 데가 있대요. 뭐 경로당에도 있고 은행에도 있고 또 주민센터에도 있는데 그 쉼터로 가면 그 뜨거운 햇볕을 피할 수 있습니다. 땀을 식힐 수도 있습니다. 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처럼 인생에 큰 위기가 닥쳐올 때요. 큰 문제가 닥쳐올 때 어디로 피할까요? 어디가 여러분들의 피난처입니까? 어디가 안식처입니까? 동산 나무 뒤입니까? 배 밑입니까? 애굽과 구스입니까? 어디로 피하면 안전할까요? 제 딸이 4살 정도 되었을 때 시장에서 길을 잃었습니다. 엄마의 손을 놓치고 길을 잃었어요. 아이가 엄마를 찾기 위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상인들에게 이렇게 이제 설명, 자기 엄마를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요, 아줌마 파마에 꽃무늬 치마를 입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당시에 모든 대부분의 비슷한 연령대 아줌마들이 다 비슷한 헤어스타일과 비슷한 옷차림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설명으로는 이게 찾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머리 모양이 비슷하고 옷차림이 비슷하고 얼굴 모양도 비슷하다고 해서 다 내 엄마가 아니죠. 그 엄마 쫓아가면 안 됩니다. 아무리 친절해도 그 엄마를 쫓아가면 더 큰일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줌마를 쫓아가면 안 돼요. 피서와 휴가가 필요합니다. 사람의 위로도 필요합니다. 여행과 취미도 필요합니다. 애착 인형, 피제토이, 요즘에 무슨 클리커 뭐 이렇게 누르는 거 많이 가지고 다니시더라고요. 예. 마음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잠깐의 쉼을 주는 도구이지 영혼의 진정한 피난처는 아닙니다. 도구로 사용하는 것과 그것을 하나님처럼 의지하는 것은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참 피난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4살짜리의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요? 이 아이가 평소에 엄마에게 들은 얘기가 있어요. 이런 일들을 이제 미리 예견했는지 엄마가 이런 얘기를 해줬대요. 만약에 길을 잃으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고요.

0: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 주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께로 갈 수 없다고요.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겁니다. 찾아오시는 거예요. 특별히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지 내가 쉴 수 있는지, 어디로 가야지 내가 피할 수 있는지 헤매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이 3년 동안의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간절한 외침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가 이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신다고, 주님이 여기 계신다고, 그 수치를 보여주면서 이 주님의 사랑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계속 외치는 거죠. 보여주는 거죠. 이사야 선지자는 포로의 모습으로 다가올 수치를 그냥 보여주었을 뿐인데요,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가 당할 수치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할 그 수치를 예수님이 몸소 친히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오르신 겁니다. 우리가 버림당해야 되는데, 우리 죄 때문에 우리가 버림당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버림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대신 옷 벗김 당하시고 매를 맞으시고 성 밖으로 끌려나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제공하시는 것이 뭡니까? 쉬라는 거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영혼들이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해결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그 짐을 지고 가는 그 영혼들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안식처를 발견하는 거죠. 어디로 피하고 계신가요? 누구를 찾고 계십니까?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우리가 헤매는 동안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또한 동시에 목자가 길을 잃은 양을 찾듯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주님이 피난처입니다. 안식처입니다. 반석이요, 요새이요, 피할 바위시요, 힘과 방패이시요, 구원의 뿌리요, 산성이십니다. 날개 그늘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피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피하십시오. 주의 날개 그늘 아래가 우리가 피해야 할 영원한 쉘터, 쉼터임을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신회과에 지금까지 남구 옥동에 위치한 옥동중앙교회 최재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27-1004번, 지역번호 052-227-1004 옥동중앙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수신회과에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운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와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

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무거동교회 유성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무거동교회를 다니고 있는 유성기 목사라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다름이 아니고요. 혹시 예수를 믿어보셨는지 혹은 교회를 다녀보셨는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여서 하나님이 없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잠히 주변을 살펴보면 바람이 불면 가지가 흔들리듯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바람이든지 전파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꼭 눈에 보이고 만져지고 느껴져야 있는 것은 꼭 아니죠. 가령 핸드폰이 있어요. 이 핸드폰은 전파를 통해서 서로 연결되죠. 그리고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이 이 전파를 통해서 자료가 전송돼요. 그다음에 우리가 운전을 하게 되면 내비게이션이 있지 않습니까? 그 내비게이션도 위성의 GPS 전파를 통해서 연결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볼 수 없고 미처 다 알 수 없고 심지어는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영적인 세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엄마 뱃속에서의 태생 그리고 또 일생 그리고 또 일생이 끝나고 나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영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생의 세계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이 태생과 일생과 영생을 만드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생이 끝나고 나면 영원한 세상을 맞이할 수 있도록 천국과 지옥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 천국과 지옥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니죠. 우리가 전파가 눈에 안 보이고 공기가 눈에 안 보이듯이 하나님은 반드시 계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은 이시는 하나님이시라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이 핸드폰을 만든 공장이나 사람이 있듯 그리고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반드시 만든 사람이나 만든 공장이 있듯이 이 세상에 보이는 하늘 그리고 구름 그리고 별, 달, 해 하나님은 이 만물을 지으셔서 우리에게 눈으로 해, 달, 별 이런 것들을 다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을 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으려면 하나님을 믿어보면 아 하나님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꼭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새 생명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꼭 전달되지요. 예수님은 늘 언제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을 믿으셨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확인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무조건 하나님이 없다 말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어보고 또 하나님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파스칼의 이론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뭐냐면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이자 신학자이자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파스칼이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게임이 놀이나는 그런 학문을 가르쳤어요. 이 학문을 가르칠 때에 천국과 지옥을 비유해서 가르쳤거든요. 재밌는데 한번 들어보실래요? 뭐냐면 두 사람에게 천국이 있다라고 그렇게 전제한 후에 한 사람은 천국을 믿고 한 사람은 천국을 믿지 않아요. 이 사람이 만약에 죽어서 영혼의 세계로 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천국이 있다고 믿는 사람은 실제로 천국이 있다라고 믿은 사람, 천국이 있는데 천국이 있다라고 믿은 사람은 천국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박이 났겠죠. 그런데 천국이 있는데 없다라고 한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망했겠죠. 반대로 천국이 실제로 없는데 천국이 없다라고 믿는 사람,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죽어서 영혼의 세계로 갔어요. 근데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이 확인을 보니까 천국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본전이겠죠. 그리고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한 사람도 본전이잖아요. 우리가 늘 언제나 세상을 살아갈 때 좋은 것을 취하고 우리의 이득을 취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것에 우리의 삶을 말하는 것이, 좋은 것을 우리의 삶에서 취하는 것이 사람의 본성이라면 간단해요. 천국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면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보게 되면 대박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이 죽을 확률이 몇 프로일까요? 네, 맞아요. 사람이 죽을 확률은 10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갈 확률은 몇 프로일까요? 50%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게임 이론으로 보면 우리는 이 땅에서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있다, 하나님이 있다고 믿는 것이 훨씬 더 이길 확률, 우리의 이익을 취득할 확률이 훨씬 더 커요. 왜냐하면 죽어서 영혼의 세계 가서 천국이 없거나 지옥이 없고 아무것도 없으면 손해볼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천국이 있다면 어떡하시겠어요? 그러면 큰일 날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우리의 인생은 태생과 일생과 영생이 있죠. 영생이 없어요. 혹시 보셨어요? 제가 아까 말한 대로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것은 꼭 단정 지을 수 없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천국이 있다고 믿고 하나님이 있다고 믿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수님 믿을 거야 오늘 시간 결단하시면 여러분 마치 보험에 들어서 마음에 안심이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일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생을 사는데요, 길면 80, 90이잖아요. 이 기간 동안 암에 걸릴 확률이 얼마인 줄 아세요? 36%입니다. 한 3분의 1 정도 되죠. 이 3분의 1의 확률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보험에 듭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을 위해서 실손보험을 들죠. 그런데 생명보험이나 암보험이나 이런 것 자칫 우리가 타먹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늦게 병을 발견하거나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잘못된 것 때문에 혹시나 실수로 우리가 저 세상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좋은 보험 상품을 하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게 뭐냐면 천국보험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보험은요,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보험을 넣어도 못 타먹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보험은 천국보험인데

천국에 가서 다 먹는 거예요. 이 천국 보험은요, 나이도 그리고 남녀도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진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들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가장 좋은 게 뭐냐면 공짜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나 어디에서나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내 마음속에 쌓이만 하면 그 즉시로 발휘가 돼요. 여러분 천국 보험에 들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그 천국 보험에 들면 내가 이 땅 가운데서도 일어나지 않을 확률을 믿으면서 그렇게 보험에 들고 준비를 하는 것처럼 죽을 확률이 100%인데 우리가 아까 파스칼의 게임 이론처럼 손해볼 것이 하나도 없는데 왜 예수를 믿지 않을 이유가 있겠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만져지는다고 아니라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믿고 이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는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 느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시간 그래서 저는 우리 선생님에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 순간 가장 중요한 순간에 천국 보험에 드셔보시는 거 어떠실까? 천국 보험에 드는 그런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예수님을 지금 이 순간 지금 여러분의 마음 밖에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을 맞이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의 마음문을 활짝 여시면 돼요. 지금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바로 제가 기도할 때 우리 선생님도 두 손을 상호 오시고 마음에 전혀 부담 없이 저를 따라서 기도하시면 그러면 천국 보험에 들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그리고 천국이 여러분에게 100% 보장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을 없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고 그렇게 부인하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왔습니다. 세상에 편하지 않는 죄들을 지어가면서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았는데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드립니다. 지금 내 마음에 오셔서 내 모든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나를 예수님의 자녀로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지금 내 마음에 내 삶에 거하여 주셔서 천국 가는 그날까지 늘 언제나 나와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를 따라 기도 잘 하셨나요? 그러면 여러분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들어오셨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예수님을 모셨다면 이제 그냥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겠죠? 이제부터 예수님을 믿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사람이 혹시나 왕궁에 살거나 아니면 사람이 적절한 곳에서 살게 되면 그곳에 맞는 법을 따라가야 되겠죠. 우리가 로마에 가면 로마의 법을 따르라고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냥 그대로 이때까지의 생활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랑하라, 섬겨라,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거든요. 그 신앙생활은 이제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으셨으니까 이 다음에 다시 만나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바쁜데 제 말씀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작가 게리 토마스는 한때 테니스에 빠졌습니다. 눈만 감으면 녹색 코트가 떠올랐고 어떻게 하면 더 테니스를 잘 칠 수 있는지를 하루 종일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미지 트레이닝만으로 실력을 높일 수 있다는 한 책을 읽게 됐는데요. 바쁜 일상에 시간이 많지 않았던 토마스는 책에 나온 대로 틈만 나면 이미지 트레이닝으로 연습을 했습니다. 마침내 일정이 끝나고 토마스는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코트에 섰습니다. 과연 테니스 실력이 늘었을지 궁금했는데요. 그런데 그 사이 실력은 늘지 않고 떨어졌습니다. 머릿속으로 열심히 연습했지만 실제로 몸을 움직이는 연습에 비하면 효과가 미미했던 거죠. 그 순간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실력이 늘지 않듯이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겠구나. 몸을 움직이지 않으면 신앙도 성장하지 않겠구나. 삶으로 살아내지 않고 머릿속으로만 떠올리는 신앙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지 못합니다. 매일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살아내는 경건으로 기꺼이 감내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의 찬송 오늘도 말씀과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말씀 함께합니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며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며 내 규례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율례를 깨뜨리며 내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회초리로 그들의 죄를 다스리며 채찍으로 그들의 죄악을 벌하리로다. 지혜의 말씀 시편 89편 함께 하셨습니다.

은혜 찬송 마칠 시간입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에서 택하였노라. 이사야서 48장 10절 말씀이에요. 주님께 배우고 듣고 본바를 행해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지금까지 김경화였습니다. 평안한 밤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몸과 마음이 지쳐 계신 당신, 혹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고 계신가요? 아직 모르고 계시다면 잠시만, 아주 잠시만 이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모든 권세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직접 이 땅에 가장 낮은 곳에 내려오신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고 누굴 만나셨을까요? 그분은 몸과 마음이 병든 사람을 만나주셨고 그들을 치료하셨으며 눈물 흘리는 사람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 살리시기 위해 오셨는데요.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악한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다시 살아나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싶으시다면 잠시 저를 따라 기도해 주시겠어요?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사랑하시고 제게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몸이 아픈 이 시간에도 저와 함께 하시고 두려움보다 평안을, 절망보다 소망을 허락해 주세요. 평생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소망의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이 소망은 조용히 머물러 있는 정도가 아니라 넘치기를 원한다고 했어요. 겨우 붙들고 있는 소망이 아니라 차고 넘치는 소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저녁, 오늘 이 밤 찬양 가운데 그 넘쳐 흐르는 소망을 우리 마음에 다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합니다. 지친 하루의 끝자락 찬양으로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는 시간, 안원한 밤을 선물하는 이브닝 프레이즈. 안녕하세요, 조시연입니다.

오늘 첫곡 듣고 왔습니다. Here Around Worship의 하늘에 소망을 두는 자들 띄워드렸습니다. 8월 3일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인사드립니다. 안온한 밤을 선물하는 Evening Praise 진행을 맡은 조시현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하루 무거운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셨다면 오늘 올려드려지는 이 찬양 가운데 넘치는 소망이 우리 마음에 다시 차오르는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찬양 두 곡 이어드립니다. 왕현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고 빨간 약의 하늘 소망 들려드릴게요.

에어컨보다 더 시원한 건 주님의 말씀이었어요. 사람들 북적이는 바다 대신

찬양 속 주님과 단둘이 있는 여름. 이건 나만 알고 싶은 은혜의 플레이리스트. 지금부터 마음까지 맑아지는 서머 스페셜. 여기 극동방송이에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브닝 프레이즈를 듣고 계십니다. 이브닝 프레이즈에서는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을 기다립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되는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또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으로 방송 듣고 계신 분들은 실시간 채팅창 통해 무료로 남겨주실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필 위컴의 영어 찬송입니다. Living Hope.

주 예수의 산소망, 필 위컴의 Living Hope 들려드렸습니다. 8월의 첫 번째 월요일 저녁, 월요일 밤에 함께한 Evening Praise. 오늘 준비한 끝곡은 아이자야 61의 내가 소망하는 아버지 나라, 마라나타 띄워드리면서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조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밤도 평안하세요.

친정 엄마가 일찍 한 60대 초반부터 아프셨어요. 파킨슨병이 오셔서 거동이 어려워지시면서 원래 새벽 예배도 매일 가고 그러셨는데 잘 못 가게 되시면서 극동방송으로 예배 드리시고 거의

0: 14시간 들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희 자녀들을 위해서 전파 선교사 가입하셔서 전파 선교도 하시고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원래 저희 자녀들은 엄마가 제일 먼저 교회에 나가시고 저희들은 안 나가다가 제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나가고, 그리고는 엄마의 기도로 지금은 다 예배드리고 있어요. 저는 엄마가 교회를 못 가시는데 이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실 수 있다는 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너무 좋고 너무 감사했어요. 예배 드리러 교회 가실 수 없는 분한테는 너무너무 귀한 방송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 하나님께서 엄마의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저희 형제들을 다 구원해 주신 것을 믿고 너무 감사드려요. 이제는 저희들이 엄마 닮아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자녀들로 저희들이 살려고 노력할게요. 너무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1: 믿음의 어머니가 눈물로 심은 구원의 씨앗, 전파 선교사. 자녀를 향한 영혼 구원의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이 생명을 구원하는 사역에 동참해 주세요. 여러분께서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실 때 하나님께서 또 다른 생명의 역사를 이루실 겁니다. 지금 바로 50원 10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세요. 전파선교사로 헌신하실 당신을 기다립니다. 지금 극동방송과 함께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극동방송은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63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한 믿음의 출판사 생명의 말씀사와 함께합니다. 거룩한 전쟁은 철로 역정으로 알려진 존 번연의 또 다른 대표작으로 악의 세력들이 어떻게 성도의 내면을 공격하고 그로 인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다양한 묘사를 통해 소설의 형태로 구성한 작품입니다. 왕자는 마침내 번성하고 있는 맨솔의 안전은 현재 맨솔이 구축한 요새나 군사력이 아니라 임마누엘 왕자가 맨솔 궁전에 계속 머물기를 바라는 마음에 달려있다고 경고했다. 맨솔이 자신을 향한 왕자와 그의 아버지의 사랑을 잊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다. 또한 임마누엘 왕자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의미였다. 디아블루스의 부하, 그 중에서도 육적 아닐시와 같은 자에게 매료되다니, 이는 정말 통탄할 만한 실수였다. 맨솔은 임마누엘 왕자에게 귀를 기울이고 그를 두려워하고 또 그를 사랑했어야 했다. 육적인 악한을 돌로 쳐 죽이고 왕자의 길을 따라 살아야 마땅했다. 만일 그들의 의가 바다 물결과 같았다면 그들의 평강은 강물처럼 흘렀을 것이다. 임마누엘 왕자는 궁전 거처에서 맨솔에서 일어나는 일을 지켜보고 있었다. 육적 아닐시의 계략으로 왕자를 향한 맨솔의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렸음을 깨달았다. 왕자는 비애를 느끼며

0: 아버지의 총리 대신에게 말했다. 오, 나의 백성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맨소울이 나의 길로 행했더라면 내가 그러면 그들에게 가장 좋은 밀을 먹이고 바위에서 난 꿀을 주었을 텐데. 그리고 결심했다. 내 아버지의 궁정으로 돌아가 맨솔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인정할 때까지 그곳에 머물리라. 더 이상 전처럼 왕자가 머무는 궁전을 찾지 않는 맨솔 사람들 때문에 왕자는 가슴이 무너졌다. 사실 사람들은 왕자가 더 이상 자신의 집을 찾아와 문을 두드리지 않는다는 사실조차 알아차리지 못했다. 왕자는 여전히 애찬을 준비해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사람들은 왕자의 초대를 무시했고 더 이상 왕자와 함께하고 싶어하지 않았다. 맨솔 사람들은 왕자의 조언을 구하지도 바라지도 않았고 자신들이 천하무적이 되었다며 스스로를 과신했다. 그들은 맨솔이 굳건하며 원수가 넘볼 수 없는 자리에 올랐다고 믿었다. 임마누엘 왕자는 육적 아닐시의 계략으로 맨소울이 더 이상 자신과 아버지께 의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맨소울은 이전에 받은 복을 신뢰하고 있었다. 처음에 왕자는 맨소울의 타락을 슬퍼했다. 그래서 그들이 지금 위험한 길을 가고 있다고 알리려 했다. 왕자는 총리 대신을 보내 그들이 위험한 길을 계속 가지 않도록 막으려 했다. 총리 대신이 두 번이나 찾아갔지만 그때마다 사람들은 육적 아닐시의 집에서 저녁을 함께하고 있었다. 총리 대신은 맨소울이 더 이상 자신의 유익에 관한 말을 들을 생각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래서 슬퍼하며 돌아갔다. 왕자에게 맨소울의 무관심을 전하자 임마누엘 왕자 역시 슬퍼했다. 그래서 아버지의 궁정으로 돌아갈 계획을 세웠다. 이후 맨소울을 떠나기 전까지 왕자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 맨소울 사람들과 함께할 때도 전처럼 유쾌하거나 친밀하게 대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이따금 찾아와도 전처럼 쉽게 왕자를 만날 수 없었다. 전에는 사람들의 발소리만 들려도 왕자가 달려나와 두 팔로 끌어안곤 했지만 이제는 두세 번 문을 두드려도 듣지 못하는 것 같았다. 임마누엘 왕자는 맨소울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고 자신에게 돌아오기를 바라며 계속 이런 식으로 행동했다. 하지만 맨소울 사람들은 자신들을 대하는 왕자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사실조차 몰랐고 왕자가 베푼 이전의 은총마저 잊었다. 그래서 왕자는 그들에게서 멀어졌다. 처음에는 그들에게서 멀어져 홀로 궁전에 있다가 성문으로 갔다. 그리고 성문을 나가서 완전히 맨소울을 떠났다. 왕자는 맨소울이 죄를 인정하고 진심으로 왕자의 얼굴을 구할 때까지 맨소울을 떠나기로 했다. 하나님의 평화시 역시 직위를 내려놓고 더 이상 맨소울에서 이전에 받은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그 무렵 맨솔 사람들은 마음이 완전히 굳어져 제멋대로 행동했고 육적 아닐시에게 완전히 세뇌되어 왕자가 떠나는데도 전혀 개의치 않았다. 그들은 왕자가 떠난 후에 왕자를 기억하지도 못했고 왕자의 부재에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하루는 육적 아닐시가 맨솔을 위해 또 다른 잔치를 열었다. 이번에는 경외씨도 초대했다. 한때 그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지만 이제는 아무도 그에게 신경을 쓰지 않았다. 육적 아닐시는 경외 씨를 타락시킬 생각으로 이웃과의 잔치에 초대했다. 잔칫날이 되자 경외 씨가 손님들과 함께 도착했다. 모두가 흥겹게 먹고 마셨지만 경외 씨는 예외였다. 경외 씨는 이방인처럼 앉아서 먹지도 즐거워하지도 않았다. 육적 아닐시가 이 모습을 보고 물었다.
1: 경외씨, 어디 불편하세요? 몸이든 마음이든 어디가 편찮으신가 보네요. 저희 집에 망선씨가 만든 음료가 있습니다. 쭉 들이키시면 마음이 가벼워지고 다른 손님들과 더 편하게 즐기실 수 있을 겁니다.
0: 경외씨가 정중히 대답했다.

0: 선생님, 이렇게 친절하게 맞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전 선생님의 음료를 마시고 싶지 않습니다. 대신 맨수울 원주민들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맨수울 장로 여러분, 맨수울이 이렇게 비통한 상태인데도 여러분이 이렇게 흥겨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참으로 이상합니다. 그러자 육적 안일 씨가 말했다. 잠이 오시나 봅니다. 괜찮으시면 여기 누워서 한잠 주무시지요. 그동안 저희는 계속 즐기겠습니다. 그러자 경혜 씨가 말했다. 선생님, 당신에게 정직한 마음이 있었다면 지금까지 당신이 해온 행동을 할 수도 없을 것이고 계속 그렇게 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육적 안일 씨가 물었다.
1: 뭐라고요?
0: 제 말을 끊지 말아주십시오. 경혜 씨가 말했다. 그리고 그는 맨수울 장로들을 향해 말했다. 맨수울이 강하고 난공불락의 성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맨수울을 약화시켰습니다. 맨수울은 이제 적에게 그대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지금은 아첨하거나 침묵할 때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아끼는 육적 안일 씨가 교묘하게 맨수울을 무장해제시키고 맨수울의 영광을 몰아내버렸습니다. 맨수울의 탑을 무너뜨리고 성벽을 헐고 자물쇠와 빗장을 없앴습니다. 맨수울의 장로인 여러분들이 스스로를 대단한 존재로 여긴 순간부터 왕자님은 모욕감을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맨수울을 떠나셨습니다. 내 말의 진위를 의심하시는 분은 말씀해 보십시오. 임마누엘 왕자님은 어디 계십니까? 맨수울 주민이 왕자님을 마지막으로 뵌 때가 언제였습니까? 왕자님의 음성을 마지막으로 들은 때가 왕자님의 진미를 마지막으로 맛본 때가 언제였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디아블루스의 부하인 이 괴물과 흥청망청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자는 여러분의 왕자님이 아닙니다. 외부의 적은 맨수울을 점령하지 못했지만 여러분이 여러분의 왕자님에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부의 적이 맨수울을 장악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가 없나이다. 주는 위대하시고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위대하시니이다. 예레미야서 10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대단해 보이는 게 참 많습니다. 돈, 권력, 사람들의 인정. 그런데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작아지게 됩니다. 진짜 크신 분은 한 분뿐입니다. 그 사실 하나만 분명히 붙들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밤도 김도연의 샬롬 나잇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은 Phil Wickham의 What an Awesome God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라는 걸 우린 머리로는 다 압니다. 그런데 막상 어려운 일이 닥치면 그 문제가 하나님보다 더 커 보입니다. 걱정이 하나님을 가려버리는 그런 꼴이 됩니다. 사실 문제가 큰 게 아니라 커진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작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네요. 별 이름을 다 아시고 바람과 파도도 그분 말씀 하나에 다 움직이는 그런 분이신데 내 앞에 놓인 이 문제를 하나 해결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한없이 막막하지만 그 문제보다 크신 분을 보면 길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내 시선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문제에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이길승의 제주, 비, 김도연의 푸른 초장, 오영은의 36살의 나 들려드렸습니다. 김도연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샬롬 나잇 선곡표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샵 1069번으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바로 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Ernie Hassay의 Oh What a Moment, Bobby Mason의 The Peace of the Lord, Terry McAlmon의 I Just Want to Praise You까지 들려드렸습니다. 9903번님께서 누군가 널 위하여 신청합니다 하시면서 금요 집회 끝나고 가는 길입니다. 50의 나이에 주님을 만난 지 딱 2년째 되는 날입니다. 첫 예배 때 목사님께서 부르시던 찬양의 감동을 다시 기억하고 싶어서 신청해 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누군가 널 위하여가 이 주님을 만난 그날 그날은 아니지만 그 예배 때 감동을 받았던. 저도 이거 중학교 때 이 찬양 부르면서 참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나는데 요즘 저도 이 찬양 거의 안 불러봤는데 오늘 한번 찬양 같이 들으시면서 불러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30번님 창으로 들어오는 바람을 느끼며 찬양을 듣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어제 일하다 허리를 삐끗해서 야근을 못하고 쉬고 있어요. 마음은 좀 무겁지만 찬양으로 위로받으니 정말 좋네요. 안오는 밤 되세요 도현님이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허리 삐끗하면 정말 오도가도 못하고 저도 요즘은 덜한데 심지어는 머리 감다가 머리를 그 허리가 삐끗한 적도 있는데 정말 어처구니가 없지만 일주일 정도를 괴로워했던 기억이 나는데 아 이분은 아 정말 괴로우실 것 같습니다. 야근 못하고 쉬고 계시다고. 4230님도 안오는 밤, 평안한 밤 빨리 완쾌되는 그런 시간이 오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세곡 들려드렸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오벳이 불렀고요. 왕현의 십자가의 사랑, 빈들의 복을 받기를까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연의 샬롬 나인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6주간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의 테마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2주 남았어요. 이번 주간 충성이란 열매로 함께하는데요. 맡은 일에 신실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변함없는 신뢰를 지키는 이 충성. 우리 모두 삶에서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1: 충성한 열매가 하나요.

나의 생명 들으니 아름다운 연주 찬송이었고요. 앞서서 들으신 찬양 김도현의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였습니다. 안녕하세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머 스페셜 서윤영입니다. 개인적으로 아까 첫 찬양으로 들려드린 김도현의 충성은 열매 가운데 하나요. 이 찬양을 참 좋아하는데 뭔가 좀이 찬양을 들려드리면 여러분에게 좀 책임감을 안겨드리는 것 같아서 사실은 좀 아껴뒀던 찬양인데 이번에 테마랑 딱 맞아서 정말 기분 좋게 여러분에게 들려드렸습니다. 충성,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저희들에게는 부담스러운 열매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사명 주신 거가 참 감사하다. 그럼 감사한 마음으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그것 또한 충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충성은 종이 가져야 할 가장 기본적인 덕목 중에 하나잖아요. 성경에서 보면 노아와 모세, 그리고 요셉과 아브라함은 아주 대표적인 충성가였습니다. 그렇죠? 생각해보세요. 노아 시대에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어보라고. 여러분, 만약에 노아 시대에 계셨다면 방주 지을 수 있으시겠어요? 물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지만 세상 사람들의 비아냥 속에서도 끄떡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감사함으로 받고요. 그 사명과 직분을 감사함으로 최선을 다해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 21절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서머 스페셜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앞서서 들으신 찬양 궁금하신 분들 유료문자 샵1069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찬양 리스트 링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되는 유료문자 샵1069 우물정1069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달란트와 다섯 달란트를 받은 종은 한 달란트를 받은 자와 달리 주인이 없는 중에도 충성을 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생각해보면 내가 몇 달란트를 받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인이 없는 와중에도 또 어떤 상황에서도 신실하게 묵묵히 내가 해야 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만족 한만두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트 이미지 헤어앤 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펠을 품은 토마토 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먹대깡과 만능 육수 요리 한 포를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지극히 작은 일에도 큰 일에도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풍성하게 주시기를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정말 애쓰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용환입니다. 예전 학생이었던 시절, 시험 전날에 시험 대비 공부를 몰아서 했던 기억이 납니다. 벼락치기 같은 임기응변식의 공부는 가끔씩은 예상보다 높은 점수가 나오기도 하지만 바로 다음 날만 되어도 공부한 내용이 기억나지 않고 그런 방식이 반복되면 공부 습관까지도 바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에는 몰아치기 또 벼락치기 같은 게 없죠. 우리의 신앙은 점수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인격적인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멋진 삶이 되시길 축복하면서 델피 가스펠 시작할게요.

배주은의 요배 믿음을로 달빛과 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믿음 따라 걸어가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패션의 greatness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마라나타 프레이즈 밴드의 주의 이름 높이며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김도현의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소진영의 나의 한숨을 바꾸셨네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예수 나를 위하여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하니의 동행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페르난도 오르테가의 이 세상 험하고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서현실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나무에는 하나님의 진리 등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한경미의 참 아름다워라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어노인팅의 여기에 모인 우리 띄워드리고요. 여섯 베델 월십의 예수 나를 오라 하네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러시아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 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방황을 한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라 세상의 가치와 그 논리 아래에서 내가 움직여지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쓰는 거 아닐까 싶은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세요? 지금도 세상에서 방황하면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도 당신 곁으로 오라고 말씀하시네요. 방황치 말라고, 다시 돌아오라고, 내 품으로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시지요. 그 길은 고난이 있더라도 넘어지지 않고요, 실망이 있더라도 포기하지 않을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으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평안하고 또 즐겁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아마 주님의 사랑을 힘입고 주님의 자녀로서 오늘도 살아오신 분들 또 살아갈 분들은 이런 삶의 은혜를 알고 계시겠지만 저 북녘 땅에 계신 분들이나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은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지 상상이 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이고 언젠가 다시 주님 품으로 가야 한다는 거. 그래서 주님을 믿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알고 계시다면 깨닫게 된다면 그런 삶을 다시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기대하면서 다시 한번 결단해 보시면 어떨까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AM과 FM을 통해서 남북한 전역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우리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귀한 소식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AM 1188kHz, 제주국 동방송 AM 1566kHz 뿐만 아니라 또 각 지역 FM 채널을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북한에서 태어나셨지만 대한민국으로 탈북하신

또 탈북 신앙인의 간증 함께 하시겠습니다.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또 남북한의 자세한 날씨까지 전해드릴게요.

0: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회 열매입니다. 매주 이 시간을 통해서는 대한민국으로 이주하신 탈북민 신앙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지 함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 여러분께 그 은혜를 나눠주실 분은 탈북민 출신 청년입니다. 열심히 미래를 향해 달려가고 또 공부하고 있는 허지윤 자매의 이야기 만나보실 텐데요. 부모님과 함께 대한민국에 와서 열심히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을 발견하고 또 달려가고 있는 허지윤 자매. 탈북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 어떻게 은혜를 또 부어주셨는지, 어떤 비전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는지, 지금부터 허지윤 자매의 삶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1: 강다환 교수님은 저희가 부산에 정착할 때 부산 하나센터 센터장님으로 계셨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정말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죠. 그렇게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잘 다니다가 이제 교수님을 만나고 이제 국제학교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이제 국제학교라고 하면 너무 대단한 것 같죠. 막 영어를 배우고 막 똑똑한 애들만 갈 것 같고,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막 무서웠어요. 거기 간다고 하면은 내가 거기 과연 갈 수 있을까, 영어도 지풀도 못하는데. 근데 이제 심지어 그 학교가 사립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부모님은 이제 주야간으로 이제 브로커비를 갚는다고 그 학교를 지원을 할 형편이 안 됐었어요. 그때 이제 저에게 손을 내밀어 주신 이제 장학재단이 있는데 버켄 장학재단이었어요. 그때 이사장님으로 계셨던 백도웅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너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저희 부모님께서 일하시느라고 바쁘셨기 때문에 교회도 못 갔고 돈을 쫓았죠. 그래서 못 가고 하나님도 믿지 않고 그랬기 때문에 도대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란 게 뭘까라고 이제 몰랐죠, 그 당시에는. 근데 이제 제가 간 그 국제학교가 크리스천 학교였어요. 기독교 학교. 그래서 저희 학교는 수요일마다 1교시를 무조건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이제 찬양을 드리고 이제 그랬었는데, 저는 사실 그 시간이 그때는 하나님에 대해서 몰랐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무슨 시간일까? 그냥 다른 수업들은 이제 공부를 하고 배우고 그리고 이제 시험을 보는 시간인데 이 수업만은 시험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아주 자유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또 부산에 살아서 학교가 경기도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기숙사 생활을 하기 때문에 이제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아침마다 저희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목사님께서 예배 드리자. 근데 그 시간에 저는 너무 자고 싶었어요. 제 룸메들도 그렇고. 그래서 너무너무 싫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도대체 내가 이 시간에 잠을 잘 수 있는 시간인데, 해가지고 그 시간이 끔찍하게 싫다가 그 벌을 받은 거죠. 그래서 학교 생활이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속이에 경일 듯이 이제 영어가 하나도 안 들리니까 한기를 듣고 한기를 흘리고 이제 그런 식으로 생활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덧 적응을 잘 하고 이제 11학년이 됐죠. 이제 11학년이 되면은 이제 대학교 입시 생활을 시작하게 되는데, 이제 그때 제가 부모님한테나 친구들한테나 선생님한테나 이제 제가 제 어려움을 그런 거를 이제 잘 터놓지 못했어요. 사실 어려움을 이렇게 말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 속 안에서 이제 끙끙 앓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기숙사 생활을 하다 보니까 핸드폰을 제출을 해요. 저희가 9시 반에. 그래서 9시 반에 핸드폰을 제출하러 내려갔는데, 제출을 하고 나니까 이제 방송이 울려요. 그러니까 이제 곧 기도 시간이 있으니까 오고 싶은 학생들은 와서 기도를 해라. 그리고 해가지고 제가 그날따라 가고 싶더라고요. 그 기도 시간을. 그래서 아, 가자 해서 이제 가서 딱 앉는 순간 이 노래였어요. 나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을 건다. 이게 제가 그때까지 학교를 다니면서 들었던 예배 노래 중에 저한테 마음이 많이 와닿았었거든요. 그때 심적으로 이렇게 힘들었었는지 이 가사나 이 모든 게 제 상황과 조금은 맞아있다고 생각했어요. 그 외면했던 영혼을 치유

살아오시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그래서 저 노래를 이제 들으면서 이제 가만히 있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제가 그때 당시에는 이제 성경 읽는 법도 몰랐어요. 심지어 어디에 뭐가 있는지도 몰랐고. 근데 이제 저 노래를 듣는 순간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게 된 거죠.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잘 잡아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 과정을 겪고 이제 11학년과 12학년을 잘 마치고 미국으로 가게 됩니다. 이제 말로만 듣고 미디어로만 보던 미국을 제가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 착륙 시간이 저녁 밤 10시쯤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홀로 큰 캐리어 두 개를 들고 작은 캐리어 한 개를 들고 이제 도착을 했는데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되게 그 타지에서 이제 홀로 서기니까. 그렇게 지내다가 제가 이제 작년에 와서 이제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사실 제가 이제 3학년 때 학비가 없어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학교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부모님과 함께 처음으로 새벽 기도를 다니고, 그리고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렸었는데, 하나님께 이제 그때 제가 제일 처음 외웠던 성경 문장이 바로 예레미야 33장 3절이었어요. 이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니라. 아멘. 이게 네, 저희 부모님이 알려주셨어요. 아멘이라고 하라고. 네, 이거를 이제 제가 처음으로 외우게 됐는데, 그때 당시에는 사실 제가 학교를 미국으로 유학을 간다고 했을 때, 입학 원서를 넣을 때조차 준비가 안 됐어요, 사실 그 학비가. 근데 그냥 해보자. 어떻게든 열릴 것이다. 어떻게든 될 것이다. 해서 이제 됐는데, 그렇게 해서 1년을 잘 마치고, 이제 2년을 마치고 보니까 3학년 때 이제 희망이 없어진 거예요. 이제 제 꿈을 이제 접게 될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온 거죠. 이제 그때 기도로 제가 하나님께 너무 간청을 드렸어요. 진짜 너무 이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 우리 부모님께서 너무 힘들게 모든 것을 희생하시면서 싸우신 거다. 저희 그 꿈을 포기하게 된그 상황에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사실 눈물을 안 흘리세요. 근데 이제 계속 너무 속상하시니까 밥도 잘안 넘어가시고 이제 하루하루 피말라 가는 거예요. 이제 딸내미는 자기 이제 보내야 되는데 학비가 없으니까 이제 그때 저희가 손을 높이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를 드렸죠. 제발 우리 딸, 제발 나꿈 포기하지 않고 내꿈 그리고 우리 부모님의 꿈을 포기하지 않게 해달라고 했었는데 그때 정말 정말 도움을 주셔가지고 제가 잘 마치고 3학년을 다시 돌아오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이때 이 예레미야는 제가 처음 이제 외웠던 성경 구절이고요. 이제 그 상황에 가장 이제 정말 잘 맞는 구절이에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이 구절이 정말 저희 가정에 그리고 저의 모든 이 과정에서 이 너무 잘 맞는 말씀이거든요. 제가 항상 힘들어서 쓰러지려고 하실 때마다 저를 붙잡고 다시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 계셨기에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내년 5월에 졸업을 해요, 4학년으로. 이제 졸업을 하고 대학원을 가려고 하는데, 사실, 저희 부모님께서 좋은 기회로 이제 그 극동방송을 이제 접하게 되셨잖아요, 북한에서. 그러면서 이제 여기 한국에서도 이제 그분들을 만나면서 일하는 환경을 보더니 저한테, 아, 너도 정말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이 그런 사랑이 충만한 곳에서 하는 게 어떨까? 이제 하면 너무 좋겠다. 그 환경을 보시고 너무 이제 평안해 보였나 봐요. 그래가지고, 아, 저는 그런 생각을, 제 전공을 살릴 생각만 했었지,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아,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되어서 마음이 조금은 복잡한 상황입니다. 아직은. 과연 대학원을 가는 게 먼저일지, 아니면 제 직업을 얻는 게 먼저일지. 제 기도 제목은, 사실 저희가 탈북하기 전에 저희 아파트에 살던 꽃제비가 있어요. 이름이 철성인데, 그 친구가 이제 고난이 행군 때 아빠랑 같이 지내다가 이제 아빠가 돌아가신 거예요. 너무 아사로. 근데 이제 그 친구는 그걸 모르고 이제 밖에서 미꾸라지를 이제 잡아다가 그 살아있는 그 애를 생을 이제 아빠 입에 대면서 이제 아빠를 살리려고 했는데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저부터 그 친구가 아니에요. 사실 저한테는 오빠예요. 이제 그 오빠가 사실 눈이 너무너무 초롱초롱해요.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정말 구슬을 박아놓은 것처럼 너무 초롱초롱하고 너무 똑똑하게 생겼고 그랬는데 이제 아직도 기억나는데 그 친구를 포함해서 제 또래

이렇게 허지훈 자매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녀라는 정체성으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도 이끌고 계시다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오늘도 꿋꿋하게 걸어가고 있는데요. 허지훈 자매의 삶을 위해 그리고 이 땅의 자유를 찾아와 자신만의 꿈을 꾸며 나아가고 있는 수많은 탈북민분들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함께 응원해 주시고요.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탈북민 신앙간증 우리는 한국교회 선교의 열매입니다. 오늘은 20대 허지훈 자매와 함께 이야기 나눴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또 다른 간증의 주인공과 함께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동역 성도 여러분, 그리고 방송을 함께 하시는 모든 동포 여러분, 여기는 대한민국의 극동방송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한국의 7월 수출이 10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조선일보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최근 공습에 북한산 미사일을 사용했다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과 한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콩고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가 확산이 계속되면서 확진자가 3,500명을 넘어서는 등 역대 두 번째로 큰 유행으로 번졌습니다. 연합뉴스는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미국의 해상 봉쇄로 쿠바 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사라 로저스 공공외교 담당 차관이 탈북민들과의 만남을 소개하면서 북한과 같은 폐쇄 사회에서 자유로운 정보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고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는 가운데 손 기술과 현장 경험이 필요한 이른바 블루칼라 직종이 청년층 사이에서 새로운 유망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보위기관이 탈북민 가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브로커를 활용한 통제가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으로 연합뉴스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7월 수출이 1000억 달러에 육박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

수출 호조가 이어지면서 무역 수지도 300억 달러를 웃도는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7월 수출액은 988억 9천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62.8% 증가했습니다. 월간 수출은 14개월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고 조업 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도 41억 2천만 달러로 3개월 연속 40억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특히 반도체 수출은 410억 달러를 기록하며 두 달 연속 400억 달러를 돌파했고 컴퓨터와 무선통신기기, 디스플레이 등 정보기술 품목도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자동차와 선박, 석유제품, 철강, 바이오헬스, 화장품 등 대부분의 주력 품목도 수출이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중국과 미국, 아세안, 유럽연합 등 주요 시장에서 모두 증가세를 보였으며 중동 수출도 올해 들어 처음으로 증가세로 전환됐습니다. 7월 수입은 685억 6천만 달러로 26.5% 증가했으며 무역 수지는 303억 2천만 달러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앞으로 미국의 관세 정책과 보호 무역주의 확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불확실성에 대응해 수출 경쟁력 강화와 시장 다변화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러시아가 최근 공습에 북한산 미사일을 사용했다며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30일 러시아의 공습으로 어린이 2명을 포함해 6명이 숨진 우크라이나 중부 크리비리흐 인근 공격에 북한산 미사일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러시아가 북한과의 군사동맹을 통해 미사일을 확보하고 북한군을 유럽 전선에 투입하고 있다며 북한 정권과의 협력을 강하게 비난했는데요. 북한은 그동안 KN-23과 KN-24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러시아에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최근에는 추가 병력과 무기 지원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기관은 러시아가 미사일의 정확도와 요격 회피 기술을 북한과 공유하고 있으며 그 대가로 북한은 우주, 핵, 드론 관련 기술과 실전 경험을 얻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의 한 연구기관은 러시아와 북한이 북한 내 드론 생산 시설을 공동으로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는 정보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러 군사협력이 장기화될 경우 북한의 군사력이 한층 강화되면서 한반도 안보에도 새로운 부담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아르헨티나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과 한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말일인 지난 31일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 아이레스 대통령궁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리튬 등 핵심 광물과 에너지 식량 분야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특히 브라질과 함께 메르코수르 핵심 회원국인 아르헨티나의 협조를 요청하며 5년째 중단된 한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을 조속히 재개할 수 있도록 협력을 당부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세계 4위 리튬 매장국인 아르헨티나의 2차 전지 핵심 원료 공급망을 강화하는 방안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이번 회담은 글로벌 공급망 불안 속에서 핵심 광물 확보를 위한 양국 협력의 기반을 다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이 대통령은 앞서 브라질과 칠레에 이어 아르헨티나까지 남미 3개 국가 정상회담을 마무리하며 히토류와 리튬, 구리, 셰일가스 등 전략자원 협력 확대에 집중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를 통해 경제 안보를 강화하고 남미 국가들과의 실질적인 경제 협력을 더욱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아프리카 콩고 민주공화국에서 에볼라 바이러스 확산이 계속되면서 확진자가 3,500명을 넘어서는 등 역대 두 번째로 큰 유행으로 번졌습니다. 민주 콩고 정부에 따르면 현지 시간으로 지난 29일 기준 에볼라 확진자는 3,532명으로 하루 만에 90명이 추가됐으며 사망자는 1,55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재 800여 명이 격리 또는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626명은 완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유행은 민주 콩고에서

발생한 에볼라 가운데 가장 큰 규모였던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유행을 넘어섰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서아프리카에서 발생한 대유행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세계보건기구와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번 유행의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주콩고는 지난 5월 우간다와 함께 에볼라 발병을 선언했는데요. 우간다는 최근 마지막 환자가 퇴원한 뒤 에볼라 종식을 선언했지만, 민주콩고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이 확산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미겔 디아스카넬 쿠바 대통령이 미국의 해상 봉쇄로 쿠바 국민이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다면서 국제사회에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디아스카넬 대통령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31일 인민권력 전국회의 연설에서 미국의 경제 에너지 봉쇄로 지난 7개월 동안 연료 수송선이 단한 척만 입항했다며, 이는 900만 명이 넘는 쿠바 국민에 대한 집단적인 처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봉쇄로 인한 경제사회적 피해가 인간으로서 견디기 어려운 수준이라고 주장했는데요. 현재 쿠바는 하루 10만 배럴 이상의 원유가 필요하지만 자체 생산은 4만 배럴 수준에 그쳐 심각한 연료난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장시간 정전과 단수, 식량과 의약품 부족 등 생활 전반의 위기가 이어지고 있으며, 디아스카네 대통령은 미국의 봉쇄로 인한 누적 손실이 1,500억 달러를 넘어선다고 밝혔습니다. 쿠바 정부는 중국 베트남식 개방 모델을 참고한 경제 개혁과 규제 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미국은 이를 실질적인 변화가 아닌 보여주기식 조치라고 평가하며 제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의 사라 로저스 공공 외교 담당 차관이 탈북민들과의 만남을 소개하면서 북한과 같은 폐쇄 사회에서 자유로운 정보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현지 시간으로 30일 상원 인사청문회에서 지난 4월 한국을 방문해 만난 탈북민들이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 방송을 통해 접한 정보가 새로운 세상을 알게 된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며, 자유로운 정보는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강력한 힘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미국의 대외 방송은 미국 외교 정책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평가했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로저스 차관을 미국의 소리와 자유아시아 방송 등을 관할하는 글로벌 미디어국 수장으로 지명했으며, 상원 인준을 받으면 국무부 차관과 글로벌 미디어국 국장을 겸임하게 됩니다. 로저스 차관은 표현의 자유와 권위주의 국가의 허위 정보 대응의 중요성을 꾸준히 강조해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저스 차관은 앞서 탈북민들과의 만남이 가장 인상 깊은 경험 가운데 하나였다며, 앞으로도 북한을 비롯한 폐쇄 사회에 진실된 정보를 전달하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인공지능 확산으로 고용 환경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 손기술과 현장 경험이 필요한 이른바 블루칼라 직종이 청년층 사이에서 새로운 유망 직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배관 기능공과 안전관리자, 목수, 타일공 등 기술직에 종사하는 청년들은 AI가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전문성과 숙련 기술이 가장 큰 경쟁력이라고 입을 모았는데요. 마이스터고를 졸업한 뒤 대기업에 입사한 청년들은 배관과 설비 유지, 보수 같은 현장 기술은 자동화가 쉽지 않다며, 기술을 통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일부는 정보기술 분야를 전공했지만 AI 시대를 고려해 안전관리 등 현장 직무로 진로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의 인식도 달라지고 있는데요. 채용 플랫폼 조사에서는 Z세대의 68%가 블루칼라 직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자동차와 반도체 생산직 등 전문 기술직은 높은 연봉과 고용 안정성을 갖춘 직업으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용접과 전기 등 기술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층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앞으로 사무직 중심의 일자리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숙련 기술직의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기술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고 근무 환경과 처우를 함께 높여야 더 많은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전문 기술

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데일리 NK 보도입니다. 북한 보위 기관이 탈북민 가족에 대한 감시와 단속을 강화하는 가운데 브로커를 활용한 통제가 확대되면서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북 매체 데일리 NK에 따르면 함경북도에서는 보위원들이 브로커를 이용해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과 연락하거나 송금을 받는 가족들을 적발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한 주민이 가족이 보낸 돈을 받으려다가 체포돼 공개 재판에 넘겨졌으며 거액의 뇌물을 낸 뒤에야 장기 수감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에서는 일부 브로커들이 보위기관과 연계돼 탈북민 가족을 신고하거나 신고를 빌미로 송금액 대부분을 가로채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일부 보위원들은 탈북민 가족들에게 자신들이 관리하는 브로커를 이용하도록 강요하며 송금 과정을 직접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식통은 이러한 방식이 외부 정보 유입을 차단하는 것은 물론 해외에 있는 탈북민들의 신원과 연락처 등 정보를 확보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는데요. 이로 인해 탈북민 가족들은 생계를 위해 외부와의 연락을 이어가면서도 감시와 처벌, 금전적 피해에 대한 불안 속에 생활하고 있다고 매체는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구름이 많겠고요. 강원 동해안은 대체로 흐리겠는데요. 남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23도에서 27도로 출발하겠습니다. 낮 최고기온은 31도에서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북한은 전 지역 가끔 구름이 많겠는데요. 평안도와 함경도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북한의 아침 최저기온은 19도에서 26도로 시작되겠고요. 낮 최고기온은 25도에서 35도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수도권과 강원도는 전 지역의 하늘이 종일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파주 25도, 원주 24도, 강릉 23도, 낮 최고기온은 원주 37도, 파주 35도, 강릉 32도로 전망됩니다. 마찬가지로 전라도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여수와 완도에서는 하루 동안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고요. 아침 최저기온은 고창과 여수, 완도 25도, 낮 최고기온은 고창과 여수 35도, 완도가 34도로 예상됩니다. 제주와 경상도 지역 하루 동안 맑겠는데요. 서귀포 지역과 경상도의 포항, 안동, 울진에서는 약간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제주 27도, 포항 25도, 울진 23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제주 33도, 포항 31도, 울진 29도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북한 날씨입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안주와 강계, 희천에서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안주와 강계, 희천 모두 25도로 출발합니다. 낮 최고기온은 안주와 희천 34도, 강계 33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도도 대체로 전 지역이 맑게 유지되겠는데요. 장진과 풍산, 무산에서는 오후에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고요. 아침 최저기온 장진과 풍산, 무산 모두 19도, 낮 최고기온 풍산 28도, 무산 27도, 장진 26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남해 바다는 대체로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최대 2m로 일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날씨가 맑겠고요.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1: 오늘도 샬롬 대한민국입니다와 함께해 주신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고맙습니다. 특별히 오늘도 방송을 함께 하시면서 0072 성도님께서 이렇게 사연을 남겨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도 깨어계신 모든 분들과 특별히 방송을 듣는 북녘의 성도 모두가 하나님의 인도와 은혜를 가득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복음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남북한의 많은 사람들과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사연들 남겨주셔도 되겠고요. 북녘당에서 그리고 러시아 중국에서 저희에게 여러분의 살아가는 이야기 또 복음에 대해 더 알기 원하시는 분들 그런 내용들 편지나 엽서로 가능하시다면 보내주십시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찬양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린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한 시간 보내십시오. 샬롬. 북녘당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 70년 은혜 70년.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한 목사님께서는 그리스도인, 우리 주님을 따르는 기독교인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기고 배우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을 따르고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 목사님은 마지막 저서 신앙서적 제자도라는 책에서 참된 예수님의 제자에게는 이런 여덟 가지의 특징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현대 풍조를 따르지 않고 다르게 산다. 두 번째, 그리스도를 닮아간다. 세 번째, 지적, 도덕적, 정서적, 영적으로 성숙해 간다. 네 번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돌아본다. 다섯 번째, 최대한 단순하게 산다. 여섯 번째, 균형 잡힌 삶을 산다. 일곱 번째,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에서 구원받았음을 믿으며 산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분별되어 살아가는 우리 주님 안에서 구원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면서요. 말씀에 날마다 가까이 하며 순종하면서 우리 주님을 믿고 따르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소망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할게요.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편 23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음은 당신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당신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 앞에 상을 펴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내 평생에 당신의 선하심과 인의가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우리 주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찬양 올려드립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오늘 누가복음 10장에 누가 내 이웃이냐? 페스타로치가 부모님의 사랑은 봄날 저녁 내리는 이슬과 같고 자녀의 사랑은 아름다운 꽃송이와 같다. 사랑의 비극은 이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관심에 있다고 했습니다. 서울 억대 부자가 예수 믿고 난 후에 누가복음 14장 12절 이하의 말씀을 읽고 자기 인생관이 완전히 변했다고 그랬죠.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를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라. 잔치를 배설하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과 전원 자들과 소경들을 청하라. 그리하면 저희가 갚을 것이 없는 거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니라. 그 말씀을 보고 자기 인생관이 변한 거예요. 과거 사회의 저명 인사와 높은 지위의 사람들만 초청한 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거리에서 떠돌아다니는 거지나 시각장애인이나 신체장애인들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어 그들에게 인생을 살아갈 새 용기를 심어주었다고 합니다. 무관심이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 사랑의 무관심, 이혼과 자살을 초래해옵니다. 동정의 무관심, 사고의 이탈자를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당자의 아버지는 먼 거리에서 보고 있지 않고 달려가서 아들 당자의 입을 맞췄다고 그랬죠. 예수님은 나병 환자, 문둥병자를 고친 것만 아니라 손으로 그들을 만져주셨다고 했습니다. 엘리사는 과부의 아들이 죽었을 때 동정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살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했죠. 열왕기하 4장 34절에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져 자기 입과 송장의 입에 자기 눈과 송장의 눈에 자기의 손과 송장의 손에 대고 그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살아나더라.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전심을 기울여서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었습니다. 베드로는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바라보라고 했고 우리는 금과 은은 없대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잡고 일어나라 벌떡 일어나서 걸어가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찬양을 했다고 했습니다. 목자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찾은 다음에 그 양 한 마리를 어깨에다 메고 돌아왔다고 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 또 찾은 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왔다. 사마리아인 강도를 맞은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기름과 포도주를 발라주고 싸매 주었습니다. 사랑은 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과 지갑으로

0: 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의 실천이 필요한 때가 바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입니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0: 안녕하세요. 저의 고향은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탈북하여 한국에 온 지 3년차 되는 김일혁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1: 언젠가 주님 안에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하며 서로의 안녕을 물을 수 있는, 주님 안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그날을 꿈꾸면서 오늘도 우리 북한에서 온 한 형제님을 자리로 모셔보면서 그 정착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황해도 해주에서 온 김일혁 형제님 자리로 바로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네. 저희가 이곳에 오신 지 3년 차라고 시작하면서 또 인사를 나눠주셨어요. 네.
0: 2023년 5월 7일에 대한민국에 입국을 했습니다. 고향이 황해남도 해주시고요.
1: 네.
0: 예, 제가 일가족과 함께 목선을 타고 소해상으로 2시간 만에 탈북을 했습니다.
1: 2시간이요?
0: 네. 뭐 솔직히 국정원 선생님들 말씀에도 비행기를 타고 오신 귀순 그 탈북민 분을 제외하면
1: 네.
0: 제일 최연소로 빨리 오신 정리라고 하시더라고요.
1: 그러니까요. 예. 거기를 이제 부표를 안고 둥둥 떠다니다가 아니면 네. 헤엄치다가 오시는 분들도 덜어 듣기는 했는데 두 네. 시간이면은 꽤 빨리 오셨다라는 체감상.
0: 아 예, 저도 와 보니까 우리 탈북민 선배님들 과정을 다 지켜보니까요. 엄청 오랜 기간이 걸리셨고
1: 네.
0: 또 뭐 직행을 하신 분들 리스트를 봐도 뭐 이틀, 3일 혹은 하루 종일 24시간 이상이 걸렸거나 다 뭐 이런 케이스들의 분들이 대다수시더라고요.
1: 네.
0: 근데 제가 온 케이스는 2시간도 사실 채 안 걸리긴 했거든요. 근데 제가 황해남도 강령군에서 출발해서 연평도로 왔어요. 네, 그래서 사실상 뭐 북한 레이더망을 피하려고
1: 네.
0: 일부러 조석 운행을 해가지고 넘어간 시간이라서요.
1: 네.
0: 사실상 뭐 고속으로 왔다면 30분 거리이긴 해요. 근데 이 과정을 레이더망에 안 걸리려고 일부러 조속 주행을 했어요. 그러다 나니 그래서 정확히는 1시간 반 정도 걸렸어요. 걸렸었고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러니까 연평도에 와서 해경의 구조를 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에 포함하면 그래서 안정될 때까지 거의 2시간 정도 걸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1: 네. 제가 연평도는 안 가봤지만 네. 그 옆에 백령도에서는 네. 북한 땅이 그대로 보이더라고요.
0: 네.
1: 그러면 목선을 타고 오실 때도 뒤에 북한 땅이 계속 보이고 앞에도 연평도가 계속 이렇게 시야 안에 있었던 건가요?
0: 아 당연하죠. 네.
1: 그 부표를 안고 둥둥 그 인근에서 떠오신 분은
0: 네.
1: 이게 가다가 언제 물살이 뒤로 갈지 몰라서
0: 네.
1: 내가 닿은 데가 북한인지 남한인지를 헷갈릴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0: 네. 그런 사례가 많아요. 아마도 오늘 이 시각에도 탈북을 시도하다가 체포되는 사람이 있을 거라고 제가 확신을 하는데요.
1: 네.
0: 당시에 살고 있을 때도 탈북을 시도해서 물에 몸을 던졌는데 물대를 잘 맞춰야 되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인근에 살면서 물대 파악을 확실히 해서 이걸 손금보다 아는 사람이라야 이게 실수를 없는데
1: 네.
0: 거기에도 탈북을 할 목적에 외지에서 와서 바다에 몸을 던지는 경우에는 물대를 못 맞춰서 이게 물살이 바뀌면서 그러니까 헤엄은 엄청 많이 쳤는데 시간상 보면 몇 시간이 흘렀는데 그리고 밤중이라서
1: 네.
0: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돌고 돌다가 끝내는 다시 북한 땅인데 이분의 생각으로서는 여기 남쪽으로 오해를 하는 거죠.
1: 네.
0: 그래서 멀리서 보이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대한민국 만세를 외치다가 붙잡힌 분들의 사례도 쫓지 않게 봤어요.
1: 네. 그런 얘기를 들으셨어요. 해주에 계셨을 때.
0: 네. 예. 그렇게 붙잡힌 사람들의 얘기도 제가 한 서너 번은 들었어요.
1: 근데 배를 타고 가면 그러면 그렇게 헷갈릴 일은 없는 거죠?
0: 이게 배를 타고 오면서도 사실 사전에 철저한 준비가 있었으니까 가능한 건데요. 배가 북한에서 GPS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해상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그 GPS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기를 통해서 여기가 북방 한계선이구나를
1: 네.
0: 정확히 알 수 있고요. 그걸 넘어섰을 때는

0: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요. 여기는 이제는 한국용이기 때문에
1: 네.
0: 당시에 추격도 받았었거든요. 그런데 북한 경비정이 추격을 하다가 우리가 북방 한계선을 넘어섰을 당시에는 얘들도 다시 되돌아갔고요. 그러니까 연일리를 넘어섰을 때 얘들은 다시 더 이상 잡을 수 없는 상황인 걸 인지한 거죠.
1: 네.
0: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안심하고 또 그만큼 확실하게 준비를 한 결과인 거죠.
1: 근데 거기는 경비선들 외에는 그런 목선이 다니는 게 또 허락이 돼 있는 곳인가요?
0: 아, 사실상 저희가 탈북한 시기가 코로나 기간이었거든요.
1: 그래서 아, 3년 전이면
0: 예.
1: 네.
0: 북한에서는 코로나 기간에 바다에 출항을 금지시켰어요. 그래서 일반 어민들이 바다업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1: 네.
0: 근데 이게 코로나 시기에 북한 당국에서는 선전용으로 지금은 확실하게 할 수 있는데요. 북한에서 당국에서 설명하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여기 한국에서 그러니까 남조선 괴뢰 도당이 유일무이하게 세계적으로 코로나에 감염되지 않고 코로나 환자가 단 한 명도 발생하지 않은 우리 북조선의 코로나 병균을 유입시키려고 백령도와 연평도에 자국 내 코로나 환자들을 격리시켰다. 그래서 이 코로나 환자들의 생활 쓰레기를 이 우리 북조선 바다 쪽으로 방류를 시킨다.
1: 와.
0: 그래서 바다에 나가기만 하면
1: 네.
0: 물을 접촉하는 순간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는 요소가 엄청 커진다. 때문에 바다 출항을 하지 마라. 그래서
1: 네.
0: 그런 명목을 내걸면서 아무튼 바다에 못 나가게 했거든요. 그래서 당시로서는 출항하는 게 엄청 어려웠어요. 어려웠는데 제가 다녔었던 그 직장인 거죠. 그러니까
1: 네.
0: 이 직장은 코로나 기간임에도 딱 두 곳에 직장만은 어업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곳이 한 곳은 8호 수산사업소라고
1: 네.
0: 이게 숫자로 8자인데 이 8호 수산이라는 게 북한에서 김실가나 중앙당 고위급 간부들을 위한 식사를 보장하기 위한 그 어업활동을 하는 그런 조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고급 수산물을 잡아서 위로 올려가서 이 사람들 식탁에 오르는 반찬용인 거죠. 그러니까 이 기업선은 매일같이 출항을 해서 어업활동을 하고 또 다른 한 곳은 군부대 소속인데요. 그러니까 총참모부 소속으로 북한의 군대 외압벌이 직장인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이 수산물을 어업활동을 해서 수출을 해서 외화를 벌어서 한마디로 김정은의 돈주머니에 들어가는 그 한마디로 비자금 기업소인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기업소만은 직장만은 항상 어업활동을 하니까 북한 어민들의 당시 그 원성이 좀 높았죠. 그러니까 아니 우리 일반인들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고 저기에 타서 작업하는 사람들은 코로나에 감염이 안 되나? 이런 의문이 들기 시작했죠.
1: 네.
0: 그러면서 불만은 표출 못하고 표출하는 순간 정치범이 되니까요. 그래서 그렇게들 살아왔고 당시로서 제가 느끼기에는 아, 난 탈북 계획을 이미 전부터 갖고 있었지만 내가 탈북을 하려면은 바닷가 출입이 원활하게 가능해야 되는 그런 직장에서 일을 해야 되겠구나를 포착하게 됐고요.
1: 네.
0: 그래서 들어가려고 마음먹었던 게 그 8호 수산이나 혹은 다른 이 군부대 수산에 들어갈 계획을 잡은 거죠.
1: 네.
0: 근데 8호 수산에서는 개인 배를 운영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아니더라고요. 국가 직장 배를 가지고 여러 명의 수많은 인부들이 함께 탑승을 해서 어업을 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8호 수산에 제가 들어간다고 해서 내 개인 배를 가져야만이 제가 원활하게 경로를 통해서 탈북이 가능한데 이게 어려운 거죠. 그래서 아 군부대 수산을 들어가자. 근데 군부대 수산은 거기는 내 개인 배를 가지고 들어가서
1: 네.
0: 국가에 얼마간의 외화를 상납을 하고 나머지는 내가 소비를 하는 그런 구조더라고요. 그래서 아 여기 시스템은 내게 적합하다 싶었고 그래서 사실 탈북을 하는데 함께 발을 맞춘 동업자가 저희 형제 간의 일을 진행을 했고요. 그러니까 내 아래로 남동생이 있었어요.
1: 네.
0: 동생과 또 저희 어머니 이렇게 해서 우리 가족이 의기투합을 함께해서 그리고 탈북을 계획하고 준비를 체계적으로 마쳐서 6개월 만에 탈북 준비가 끝났고요. 그래서 떠난 게 2023년 5월
1: 네.
0: 6일 밤 10시에 떠났어요.

0: 10시에, 예, 밤 10시에 떠나서, 어린 가족이 함께 탔죠. 타서, 그 목선을 타고, GPS를 확인하면서, 탈북을 하는데, 한 중간쯤 왔는데, 이게 거리가 그저 15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 네.
0: 근데, 한 절반쯤 왔는데, 추격을 받았거든요.
1: 북한군에요.
0: 네. 그때 추격받을 때 정말, 그때 정말 그 심정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냥. 그러니까 이게, 잘못된 판단으로서 온 가족을 몰살시키겠구나. 그런 불안감, 그런 두려움이 제일 먼저 있었고요.
1: 네.
0: 그리고 당시로서는 뭐 육지라면은 뭐 이게 뭐 어디 도망을 가고 숨을 은폐도 가능하지만 그쵸. 이게 그냥 수평선 날 바다 위에서 도망갈 네. 것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너무 위험한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건 뭐 솔직히 북한에서 제가 신앙생활을 했었던 것도 아니고
1: 네.
0: 뭐 하나님을 뭐 영접한 것도 아니고 뭐 하나님에 대해서 알 기회가 거의 없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제가 한국 방송을 들으면서 극동 방송을 얼핏 지나가듯이 여러 번 들은 경험은 있지만은 그렇다고 그래서 뭐 하나님에 대해서 온전히 알고 이해하고 살았던 과정이 아니었거든요.
1: 네.
0: 근데 오직 보이지 않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그런 생각. 그러니까 생각이라기보다도 내 스스로 나도 모르게 그냥 올라온 말이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그 도망을 가는데 전속력으로 지금 속도를 내서 가고 있지만은 이 목선이다 보고 또 북한 경비정은 군선이니까
1: 네.
0: 속도 차이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뭐 불보듯 뻔한 상황이었죠, 그냥. 그러니까 그냥 몸을 자세를 낮추고 거기서 한마디로 총 사격을 할까봐 기관총 사격을 하니까 그래서 그냥 납작 엎드려 있던 그 자세에서 나도 모르게 나온 게 하나님께 그냥 기도가 된 거예요. 거기 그 자체로 그냥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저 온 가족 제발 꼭 필요하다면 내 목숨 하나 아삭하고 우리 가족 꼭 좀 살려주세요. 뭐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냥. 그러면서 그냥 순서가 엇박인 상태에서 그냥 하나님께 그냥 그 엎드린 그 자세에서 그냥 주먹 꼭 쥐고 눈 꼭 감고 그냥 기도를 하면서 제가 뭐 소리 질러서 운 건 아니지만은 막 눈물이 하염없이 흐르더라고요, 그냥. 그랬는데 당시에 달빛 밤이었어요, 그때가.
1: 네.
0: 그 순간에는 달빛 밤이었는데 이 달빛이 그냥 순간에 먹구름으로 가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눈을 꼭 감고 있는데 밝은 공간에서 눈을 감고 있는 느낌과 어두운 공간에서 감고 있는 느낌이 다르잖아요. 근데 이게 느낌이 왠지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세로 시간이 흐른 게 대략 3, 4분 정도 흘렀는데 좀 어두운 느낌 들어서 슬며시 눈을 떠보니까요. 그 달을 가리운 게 새까만 먹구름이 가렸는데 우리 배를 중심으로 반경 한 1km까지는 그냥 먹구름에 가려서 캄캄하더라고요. 근데 신기한 거 한 가지가 더 있는 게 그 따라오던 그 북한 경비정이 우리 배를 지나쳐서 앞질러 갔는데 사선으로 그러니까 우리 배를 직선이 아닌 사선으로 엉뚱한 방향에 가서 우리를 찾고 있는 느낌인 거예요. 그 탐조등 불빛이 그냥 언뜻언뜻 보이는데
1: 네.
0: 우리 배를 찔러서 사선으로 저 우리 앞인 거지 사실은 앞인데 네. 그 방향에 가서 헤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들 느낌에는 연평도로 우리가 탈북을 하는 걸로 느끼고 연평도 쪽으로 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평도를 한참 밖으로 벗어난 쪽으로 우회를 해가지고 연평도 쪽으로 손해를 해서 들어갔거든요.
1: 돌아서 들어가셨군요.
0: 예. 근데 그 모든 상황이 사실 우리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아닌가 이런 저 확신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한국에 와서도 느끼지만은.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그 놀랐던 그 상황을 넘어와서 한국에 넘어왔는데 우리 동생이 배 선장이었어요.
1: 네.
0: 그러니까 배를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동생이 뭐라고 하냐면 한숨을 내쉬면서 듣도 보던 보단 하나님을 다 찾았네. 우리 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랍더라고요. 나도 엄청 하나님을 찾았는데 우리 동생도 같은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구나 해서 속으로 생각을 했는데 우리 아내 역시 우리 어머니 역시 하나님한테 가서 빌었대요, 그냥. 하나님만 찾았대요, 그냥. 그 얘기를 네. 하는 게 엄청 신기했어요. 그래서 어쩌면 우리 온 가족의 간절함을
1: 네.
0: 듣고 응답을 해주신 게 아닌가. 막 이런 그런 믿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그냥.

0: 저는 그렇게 북녘에서 라디오를 통해서 의도치 않게 들었던 하나님을 찾고, 그리고 이곳에 어떻게 무사히 그 첫발들을 내디디셨잖아요. 그 모든 여정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이곳에서 내딛는 그 발걸음 가운데 있었던 하나님의 동행하심에 대한 이야기, 아, 저희가 더 듣고 싶은데 오늘은 시간이 다 돼서 여기서 잠시 인사를 드리고요. 다음 이 시간에 함께 이어서 이곳에서 주님께서 주신 소망의 그림들, 그리고 이루어가신 그 여정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황해도 해주에서 온 정착 3년차 우리 김희력 형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을 때 조금 전 찬양 전에 함께했던 형제님의 간증과도 같이 주님께선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마음의 그 모든 것, 걱정과 근심, 어지러운 생각들을 주님께 내려놓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 믿습니다. 이소망과 함께 오늘의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성도 여러분, 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오늘도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 모이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모든 만물이 높은 기온 속에 더위와 싸우고 있지만 온산천의 무성하고 짙푸른 녹음이 또 이 아침에만큼은 시원한 그늘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부족한 우리를 마다 안니하시고 늘 싸매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수련과 휴양의 달로 맞이하는 이

한 달 많은 감사와 기쁨의 예배가 계속되길 소망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배자 여러분. 주후 2026년 8월 4일 화요일에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오늘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 35장 1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네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네가 황무지와 홍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네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네가 황폐하게 되리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네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러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네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0: 네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네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네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네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네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나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겔서 35장 1절에서 15절까지 함께 봉독하셨습니다. 도안교회 양영주 목사님이 오늘도 말씀 선포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되십시오.
1: 자, 이제 오늘 에스겔 35장의 말씀은 에돔 족속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그러죠. 여러분 여기 이 세일산은 이 에돔 족속이 거주하던 산악 지역을 말합니다. 우리 같은 이렇게 숲이 우거진 산이 아니고 주로 돌산들입니다. 아주 돌산들 황량하고 황폐한 곳에 있는 그런 돌산들, 이런 세일산들 경치는 멋집니다만 살기는 참 열악합니다. 이곳을 사실 이 에돔이 나중에 장자권을 빼앗긴 이후에 이쪽으로 와서 이제 살게 되죠. 자,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해라 그러죠. 자, 세일산. 이 세일산에 대한 심판 후에 하나님께서 36장 1절에 보면 인자야 똑같은 형식으로 너는 이스라엘 산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누구요? 이스라엘 산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산들 지금 이 33장부터는 이제 에스겔서에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는데 이스라엘의 산악이 회복되기에 앞서 먼저 이 에돔의 산악들을 심판하시는 그 선언을 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산들에 대한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요.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세일산을 직접 대적한다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이 세일산에는 누가 살았느냐? 야곱의 형인 에돔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원래 형제들끼리는 사이좋게 지내야죠. 근데 여러분 형제들 간에 사이가 좋지 않은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형제들끼리 서로 배신하는 경우 이럴 때는 그 원한과 미움이 사무치게 되죠. 자, 형제들끼리 이런 아주 악감정을 갖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 형제라는 관계가 갖고 있는 이 특수성이 사실 좀 있습니다. 같이 살고 같이 먹고 어릴 때는 같이 놀고 그렇기 때문에 같이 있었기 때문에 친밀감이 크죠. 그런데 이 친밀감 때문에 어떻게 했느냐? 받은 상처, 배신감도 사실은 더 크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제 들어갈 때 이 에돔 족속들이 많이 방해를 하고 흔쾌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과하게 하지 않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야곱의 후손들에게 에서의 후손들에 대한 이 악감정 이게 있죠. 그것에 대해서 뭐 이제 뭐라 그러냐면 미워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 신명기 23장 7절에 보시면요. 너는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그는 내 형제임이니라. 애굽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내가 그의 땅에서 객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3대 후 자손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느니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이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말라.

특별히 이 에돔 사람 미워하지 말라고 그러시죠. 그러면서 애굽 사람도 그렇고 에돔 사람을 미워하지 말아라. 그 이유는 형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에돔 자손 중에도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는 사람은 3대 후부터는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있던 이 암몬 족속, 모압 자손들은 이스라엘을 참 미워했었죠. 여러분 그 이사야 34장 5절을 보시면요.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에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하느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죠.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배반하고 이스라엘이 멸망당할 때 이 에돔 족속이 앞잡이 노릇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기 전에 이 에돔에 대한 심판을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회복하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3절에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세일사나 내가 너를 대적해서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 것이다. 그러면서 너의 성읍들을 무너뜨리고 황폐하게 될 텐데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여태까지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자기 힘과 또 자기 그 미움 또 증오에 의해서 살아갔었는데 이들이 결국 심판을 받고 하나님의 공의가 회복되는 것을 보고 아 하나님 살아계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5절에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자 그러니까 이 에돔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불평 불망 원망이 잠깐 생긴 게 아니라 옛날부터 그러니까 형 에서 때부터 이 적개심을 품고 여기 한을 품는다는 건 여러분 표현이 참 아주 한마디로 이렇게 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이제 해석이 됐는데 원래 이 한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영원한 적개심을 품었다 이렇게 됩니다. 영원한 적개심. 이게 이제 우리말로 하면 한을 품은 거죠. 이게 이제 단순히 잠깐 쌓인 분노가 아니라 이 적개심이 구조화되고 지속돼서 체계화되고 아주 이제 딱 하면 곧바로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아주 이제 이 내면화된 상태. 이게 바로 한이죠. 한. 자,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협에 그들을 넘겼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들이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 죄악의 마지막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마지막으로 심판하며 환난을 주시던 때, 곧 유다가 멸망당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다. 바벨론에게 넘겨서 망할 수 있도록 너희들이 아주 협조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시편 137편 7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예루살렘이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에돔 자손을 치소서 그들의 말이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그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하나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예루살렘 멸망하던 날을 기억하시고 누구를 치라고요? 에돔을 치소서. 아니 같은 형제의 나라인데 이스라엘이 공격받고 망하게 생기니까 헐어버려라 헐어버려라. 그러니까 헐어버리는 건 누가 헐어버립니까? 바벨론이 헐어버리죠. 기초까지 헐어버리라. 아주 옆에서 부축키고 아주 이 멸망을 이제 아주 가속화시키는 부축키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헐어버리라 헐어버리라. 자, 에돔은 자기 손으로 이스라엘을 친 건 아닙니다. 근데 뭐 했느냐? 옆에서 방관한 거죠. 그리고 자극한 겁니다. 자기의 손으로 피를 묻히지 않았지만 피를 묻히게 옆에서 방관한 거, 자극한 거. 이것도 하나님 앞에 큰 죄라는 것이죠. 이들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다. 이런 마음으로 옆에서 자극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6절에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자, 이 표현.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의 전 존재를 걸고 말씀하신다라는.

건데, 이게 그 앞에 33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33장 11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악인이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속성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멸망시켰던 악한 이 에돔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는데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할 것이다. 피가 너를 따를 것이다.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 흘리는 걸 좋아하고 즐기는 취미처럼 했은즉, 피가 너를 따를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하여 피의 분노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7절에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고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 것이다.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리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때 앞잡이 노릇을 했던 모든 이들이 이 에돔 곳곳 방방곡곡 산 그리고 골짜기 맷뿌리는 이제 산등성이 산꼭대기니까 산과 골짜기 모두에 가득 차게 해서 심판하게 하고 결국은 9절에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할 것이다 얘기를 하죠. 자, 10절에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 여기는 이제 이스라엘을 말하는데 이 두 민족,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말하죠. 이들은 다 내 것이고 내 기업이 될 것인데 너는 이들을 멸망하도록 부축하지 않았느냐?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죠. 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들이 이스라엘을 부축하고 멸망으로 이끌어갈 때도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아, 그럼 그때 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참 다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이 악이 자행되는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공의로 곧바로 심판하실 때도 있지만 그들의 자행되는 악 가운데 함께 그의 백성들과 신음하며 슬퍼하실 때도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이 불의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 곧바로 당장 하나님이 이 악들을 멸하지 않는지 사실 여기서 인생의 수수께끼와 아이러니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간에 이들의 악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그들이 나를 알게 될 거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역사하시는구나. 불의를 간과하지 않으시는구나 라는 걸 깨닫게 한다는 것이죠.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 주어서 삼키게 하였도다. 이스라엘 산들에게 야, 저 산들 이제 대적에 의해서 공격받고 바벨론에 의해 공격받고 우리가 또 부축해서 멸망하게 했기 때문에 저거 다 우리 거 될 거야 라고 아주 오만방지하게 말했는데 그 욕하는 모든 말을 누가 들었다 그럽니까? 여호와가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도 들으시고 아시고 기억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온 땅이 즐거워할 때, 온 땅이 회복되고 기쁨으로 가득 찰 때, 이스라엘도 회복될 때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해서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했던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 에돔은 이 온 세상을 경영하는 참된 주인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이 세상의 참된 주인, 내 인생의 참된 주인을 인정하며 살아간다는 게 참 쉽지 않다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어주시는데 이거를 제대로 깨닫고 인정하기가 쉽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안 하죠. 내 생각으로만 생각을 하고

0: 근데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시는 건 뭐냐? 내가 그 자리에 있었고 그들의 이 탄식과 아픔 또 너의 오만방자한 말들을 다 듣고 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과 때가 언제 우리에게 임할지는 모르지만 듣고 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을 갖고 주 앞에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또 응답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로 압니다. 이 하나님 앞에 주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고통과 탄식의 현장 가운데서도 거기에 계셨느니라. 10절 끝에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며 정말 하나님이 여호와인 줄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이런 간절한 기도에 우리 주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탄식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참으로 귀한 생명의 양식 도안교회 양형주 목사님이 전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과 오랫동안 갈등의 대상이던 에돔이 오늘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섭니다. 가나안 입성을 앞둔 시기에서부터 오랜 세월이 흐른 바벨론의 공격이 있을 때까지 에돔은 참 무자비하게 바벨론을 도와 이스라엘을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은 그간의 에돔이 한 일들을 다 기억하고 계셨어요. 심지어 이스라엘을 향하여 가진 욕심이나 욕하는 말들조차도 다 기억하시고 이제 갚겠다고 하시는 오늘은 무서운 하나님을 뵙습니다. 만국의 환란으로 더 이상 자립할 힘이 없는 이스라엘에게 에돔의 산 세일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시겠다는 오늘의 선포에 이 아침 우리는 오히려 힘을 얻습니다.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이 에스겔서 안에서만 60회 이상 나온다고 하죠. 묵상과 함께 개인 기도의 시간 가집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황폐하게 되었을 때에 네가 즐거워하던 것처럼 내가 너를 그대로 황폐하게 할 것이야. 우리의 생각이나 마음을 속속들이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좀 더 투명한 삶으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어느 곳에나 우리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큰 축복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8월 4일 화요일에 함께한 FEBC 아침을 여는 예배, 제작 남지구 예배인도 이용순이었어요.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오늘의 더위도 씩씩하게 이기십시오. 샬롬.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극동방송에서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지친 마음에는 시원한 위로가 불어오겠고 사랑의 햇살은 하루 종일 따뜻하게 비추겠습니다. 은혜가 내릴 확률은 100%, 찬양은 시간과 장소입니다.

여러분은 진실한 친구가 몇 명이나 있으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친구의 중요성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어릴 때는 나이가 비슷하고 가정 환경이 비슷할 때 친구가 되고, 나이가 들면 이야기가 통하고 공감이 잘 되는 이와 친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참 신기한 게 친구와는 오랜만에 만나도 맨날 만나는 것 같이 생각이 되고요. 잠깐 만나도 그 시간으로 마음이 왠지 따뜻해지고 가득 찬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행복해지지요. 좋은 친구가 여러분의 주변에 있어지고 여러분도 누군가의 좋은 친구가 되시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찬송 썸머 스페셜입니다.

저에게는 친구 같은 저희 교회 집사님이 한 분 계시는데요. 나이가 저보다 몇 살 적고 사모와 집사가 친구처럼 지내는 것이 맞나 싶기도 하지만 알고 지낸 지 10년이 다 되도록 이야기를 하면 말이 통하는 공감대가 늘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물론이고 인간관계나 가족에 대한 상담 그리고 일에 대한 대화를 할 때까지도 그 누구보다도 말이 잘 통합니다. 가끔은 가족보다 나를 더 이해해 주는 게 느껴지기도 하지요. 진정한 친구는 이런 것이 아닐까요? 살면서 진실한 친구가 요새 유행어로 찐 친구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에게 친구를 주신 주님께 이 시간 감사드리면서요. 찬송 써머 스페셜 찬송으로 채워나가겠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진정한 친구가 되기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나 좋았던 사이였지만 서로의 이익을 추구할 때 부딪히는 상황이 오면 인간은 당연히 이기적으로 변하지요. 그러기에 좋았던 사이가 한순간에 틀어지는 경우는 수도 없이 많습니다. 오랜 기간 좋은 사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양쪽이나 한쪽의 희생과 배려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요.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심 같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섬기심 같이 조금 더 내가 져주고 양보해주면 나는 누군가의 아주 좋은 친구가 될 것이고 내 옆에 좋은 친구가 남아있을 것입니다. 갑자기 친구가 보고 싶으시다고요? 전화나 문자 등으로 안부를 전하면서 내 마음도 전해보는 그런 시간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극동방송도 또 여러분의 늘 친구니까요. 항상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남은 시간 찬송으로 채워드리면서 찬송찬송 썸머 스페셜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덥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오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이 아침을 주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진정한 기쁨은 깊고 강합니다. 우리 삶에서 무슨 일이 있든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의 사랑과 일하심을 확신하기에 그 기쁨은 절대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진정한 기쁨은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알고 자신의 힘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데서 오기에 우리는 역경 중에도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나의 하루하루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인정하시는 하루인지 아니면 하나님만 아니라 나

아조차도 기쁨이 없는 하루를 보낸 것은 아닐는지요.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이 떠오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네, 이 말씀을 오늘 기억하면서 오늘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그런 기쁨의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오늘 준비된 첫 곡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서울 바하 합창단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입니다. 덮는 것이 방법이다.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화창한 날 산길을 걷던 소년이 언덕에서 돌뿌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자주 다니는 길이라 다른 사람이 넘어질까봐 걱정됐던 소년은 다음날 삽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땅을 파헤쳤습니다. 다른 사람이 다치지 않도록 돌뿌리를 파내야겠어. 그런데 작게 튀어나와 있던 돌뿌리는 사실 아주 큰 바위의 일부분이었습니다. 파면 팔수록 거대한 바위가 드러났습니다. 반나절을 파내도 끝이 보이지 않자 소년은 결국 포기하고 파낸 흙을 다시 덮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흙을 모두 덮고 나니 돌뿌리가 사라졌습니다. 파낸 흙이 돌뿌리와 그 주변을 덮어 평탄한 땅이 된 것입니다. 온종일 땅을 파며 힘을 쓴 소년은 평탄해진 땅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튀어나온 돌만 흙으로 덮었으면 될 일인데 왜 힘들게 바위를 다 파내려 했지? 우리 마음의 돌뿌리를 제거하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때로는 캐내는 것이 아니라 덮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우리 마음의 돌뿌리를 덮으십시오.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는 우리 마음의 모든 모난 부분을 평탄하게 하고도 남을 놀라운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의 상처, 드러난 쓴뿌리도 주님이 주신 보혈과 사랑으로 덮어주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마음의 쓴뿌리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들을 주님의 보혈로 사라지게 하소서. 마음의 쓴뿌리나 무거운 짐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것들을 주님께 맡깁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예 주님, 러시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였습니다.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이어지는 곡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아이노스 합창단의 찬양입니다. 이 찬양 함께 부르시면서 오늘 준비한 주님과 이 아침을 순서는 여기서 접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시고 자세한 내용을 알기 원하신다면 지금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세요. 당신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지금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시고요. 또 당신이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리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온전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고 있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는 이렇게 기록돼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겼다는 말입니다. 이 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에서부터 시작됐는데 이 불순종으로 인해 우리의 영혼은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받을 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하나뿐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덤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셔서 모든 이들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죠. 이 사실을 믿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심을 고백하는 사람은 누구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원하시거나 모든 죄의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아니면 이 복음에 대해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50원의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3927번 우물정 3927번으로 구원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만나고 삶을 억누르던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많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전미나의 찬양 드림. 주님을 찬양하는 기쁨이 넘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미나입니다.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요즘같이 치열한 세상에 착하게 살면 무시당하고 손해를 본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과연 그럴까요? 지금 당장은 손해를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계속 선을 행하면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실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서도 착한 사람이 있지만 성경에서 언급하는 선함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다르죠.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선을 행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며 선을 행하고 그 선을 행함 자체를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양선은 어질고 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죠. 영어로는 goodness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양선이란 예수님을 믿고 회개한 사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양선을 맺어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함이 있고 이기적으로 살지 않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며 배려하고 섬기는 삶을 살게 되지요. 선하다, 착하다, 거룩하다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선을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자연스럽게 선해지고 착한 삶을 살게 되겠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으로부터 칭찬 듣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열망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착한 일을 행하고 선을 베풀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유혹과 죄악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올바른 행동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는 아름다운 삶을 살길 원합니다. 하루하루 매일매일 누군가에게 사랑의 말로 칭찬과 격려로 감동과 기쁨을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선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십니다. 복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나 사탄은 결코 선하지 않지요. 욕심을 부리고 남에게 해를 끼치고 자기 유익을 위해 거짓말을 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라고 속삭입니다. 사탄은 우리에게 당한 만큼 보복하라고 하고 염려하게 하고 풍족한 가운데서도 늘 부족하다고 여기게 만들고 다른 사람에게 인색하게 만들고 자신을 불행하다고 생각하게 만듭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앞길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를 우리 하나님은 도와주실 겁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입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제 마지막 찬양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차유미, 진행의 저는 전민아였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으로 기쁨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날마다 살아나는 큐티 김양재 목사입니다. 오늘 큐티인 말씀은 신명기 4장 1절부터 8절까지예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것이 생명의 길임을 알고 주님의 말씀을 끝까지 붙드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말씀에 주시옵소서. 듣겠습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첫째, 말씀을 가감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1절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마지막 설교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라고 해요. 듣고 준행하라는 참 단순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잘될 것이다가 아니라 살 것이다 라고 해요.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인생이 끝나간다는 핑계로 사명을 내려놓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은 모세 자신이 아니라 말씀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 말을 들으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하고 명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아닌 말씀을 따라가야 삽니다. 공동체도 특정한 사람 때문이 아니라 말씀이 중심에 있을 때 살아납니다. 그런데 2절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라고 해요. 왜 굳이 가감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말씀을 빼는 것보다 조금씩 바꾸는 것을 더 잘하는 우리의 속성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은 좋아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은 부담스럽다고 하잖아요. 또 축복의 말씀만 붙들고 싶고 십자가의 말씀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조금씩 가감하지요.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건 시대가 달라졌잖아. 이 부분은 나한테 해당하지 않아

하면서 자기 생각을 조금씩 섞기 시작하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내 생각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성경을 끼워 맞추려 할 게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를 차례대로 듣고 받아야 합니다. 내가 말씀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다스리게 해야 해요. 믿음은 내 삶을 말씀에 맞추는 것입니다. 말씀을 조금이라도 가감하는 순간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와도 뱀의 유혹 앞에서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로 바꾸다가 결국 선악과를 범하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이렇게 마지막까지 듣고 그대로 지켜 행하라고 당부하는 것입니다. 적용 질문이에요. 말씀을 내 형편에 따라 가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순종하라고 하시는 말씀 앞에서 핑계를 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지켜 행하려면 둘째,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합니다. 3절에서 모세는 여호와께서 바알부올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가 눈으로 보았거니와 하며 갑자기 과거의 한 사건을 언급합니다. 왜 하필 바알부올 사건일까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미 백성이 직접 경험했다는 거예요. 바알부올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고 바알을 섬기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건이지요. 수많은 사람이 하루아침에 죽었는데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우상 숭배였어요. 그 우상이 오늘날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물질일 수도 있고 성공일 수도 있고 음란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조금만 형편이 좋아지면 금세 눈에 보이는 것을 하나님보다 더 붙잡으려고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어서 4절에 모세는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고 해요. 착한 사람이 살아남았다 혹은 능력 있는 사람이 살아남았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붙어서 떠나지 않은 사람이 생존했다고 해요. 아무리 믿음 좋은 사람도 혼자서는 오래 붙어 있을 수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5절에서 모세는 자신이 규례와 법도를 가르친 이유를 너희가 들어가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인즉 이라고 해요. 말씀은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행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다시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하지요. 세상은 좋은 대학을 나오고 많이 아는 사람을 똑똑하고 지혜롭다 하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을 지혜롭다고 하십니다. 7절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라고 하지요.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이 곧 지혜의 근원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시고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지혜롭게 되는 까닭입니다. 8절에서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라고 선언합니다. 세상의 법은 힘 있는 사람이 이기지만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먼저 믿은 사람이 먼저 섬기고 믿는 사람이 먼저 손해를 보고 먼저 용서하는 나라입니다. 세상에는 없는 질서이며 가장 탁월한 법이지요.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붙어 있는 삶이고 그것이 가장 큰 지혜이며 생명의 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께 붙어 있나요? 세상 성공과 물질에 붙어 있나요? 그저 말씀을 아는 것으로 만족합니까? 아니면 오늘 한 가지라도 지켜 행하는 데까지 나아갑니까? 말씀이 아닌 세상 지식으로 자녀를 길렀음을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준행하며 공동체에 붙어 가겠다는 한 성도님의 큐티인 묵상 간증이에요. 희귀 난치 질환으로 몸과 마음의 병이 깊어진 두 아들을 말씀과 기도로 양육했다고 여겼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병에 대해 말씀보다 상담과 약물 치료를 더 의지했지요. 2절에서 모세는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고 하는데 저는 말씀을 자녀들을 단속하는 수단으로 삼아 가감했지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은 큐티와 기도를 숙제처럼 여겼을 거예요. 두 아들이 말씀과 멀어지고 큰아이가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서야 세상 지식과 제 노력으로는 자녀들을 낫게 할수 없음을 인정했습니다. 자녀들의 구원을 위해 제가 먼저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으면 생존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이고자 말씀과 공동체에 딱 붙어 있어야 했는데 그러질 못했어요. 치료도 매일 주시는 말씀에 따라 공동체에 묻고 결정하기보다 전문가의 조언만 듣고 결정했고요.

0: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하는 지혜와 지식이 제게 없었던 거예요. 또 고난 가운데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모세는 인생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와께부터 명령을 지켜 행하면 살 것이라고 거듭 가르쳐요. 교회 소그룹 리더로서 저도 주께서 부르시는 날까지 자녀 양육의 광야에 있는 지체들에게 여호와께 꼭 붙어 살라고 전하길 원해요. 이제라도 제가 먼저 말씀을 듣고 준행할 때 자녀들도 지켜 행할 것을 믿고 교회 공동체에 딱 붙어 가겠습니다. 저의 적용은 마음이 아픈 자녀를 둔 지체에게 제 경험을 나누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만이 자녀를 살리는 길임을 전하겠습니다. 주일에 자녀가 기분 좋게 교회에 가도록 준비를 마칠 때까지 불평하지 않고 기다리겠습니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세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해야 산다고 가르쳐요. 우리는 조금만 편해지면 바알보울의 일처럼 세상 성공과 물질, 사람을 붙들기 쉽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오직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자들이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다고 합니다.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 지혜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길 바라요. 말씀을 가감하지 않고 한 말씀이라도 순종하며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주님, 인생의 마지막까지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권면한 모세를 통해 생명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보다 내 생각을 앞세우고 말씀을 내 형편에 맞게 가감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듣기 좋은 말씀만 붙들고 십자가와 순종의 말씀은 피하려 하는 저희입니다. 이제는 말씀에 붙들려 가길 원합니다. 세상 성공과 물질, 사람이 아닌 오직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않는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한 말씀이라도 지켜 행하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가장 큰 지혜임을 경험하며 전하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지금까지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이었습니다. 큐티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QTM 홈페이지 qtm.or.kr 또는 유튜브에서 QTM을 검색하시면 도움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사항은 지역번호 031-705-536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0: 극동방송과 함께
1: 함께해요.
2: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와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

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이 시간에는 가장 성경적이며 가장 모범적인 우정교회 예동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오늘 우리가 시편 59편을 표현하는데 이 시편 59편의 표제를 보니까 그 배경이 남아있는데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고 또 사울이 집에 자객들을 보내가지고 집을 꽁꽁 포위하고 있을 때 지은 시가 시편 59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인기가 급상승으로 올라가자 사울이 그때부터 질투의 영이 임해가지고 마귀에 단단히 걸린 겁니다. 그래서 수시로 미친 짓을 하고 다윗에게 창을 던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을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사로잡혀 있을 때에 선시가 오늘 시편의 배경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에 활동하고 있는 대표적인 이단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들을 미혹할 때 특별히 믿는 사람들을 미혹할 때 불쑥 던지는 질문이 뭔가 하면 너 구원 받았습니까? 물어봐요. 네, 구원 받았습니다.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았습니까? 나 그거 모르겠는데요. 그거 몰라도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거듭나고 자기 태어난 생일도 모른단 말입니까? 그거 가짜입니다. 당신 구원 못 받았습니다.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하면서 구원의 근본, 거듭남의 근본까지 흔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봐야 정신을 차리죠. 여러분 거듭났습니까? 언제 거듭났습니까? 언제 구원 받았습니까? 구원 받은 날짜를 대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사도 바울 같은 그런 인물들은요 벼락 같은 그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 언제 구원 받았냐 그렇게 이야기하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 뜨겁게 빛 가운데 만났을 때 몇 년 몇 월 며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모태신앙이었던 디모데한테 너 언제 구원 받았냐 거듭난 날짜 아냐 그렇게 물어보면 나 구원의 확신이 있고 나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도 내가 몇 년 몇 월 며칠에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지만 나한테는 구원받은 뚜렷한 증거가 있어 그렇게 이야기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다 다른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사도바 같은 그런 극정체험이었기 때문에 내가 그냥 자연스럽게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 드리면서 아 나는 구원받았구나 난 중생했구나 본어겐했구나 같은 말 그것을 확신한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중생 거듭남의 가장 확실한 증거가 뭐겠습니까? 생각의 전환이죠.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무슨 생각요? 옛날에 거듭나기 전에는 항상 세상 것만 보이고 땅의 것만 보였는데 내가 거듭나고 하나님을 알고 믿음이 생기다 보니 항상 생각이 하늘, 하늘의 가치,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 말씀의 가치 이것을 늘 간직하면서 살고 이것이 내 중심에 꽉 사로잡혀 있다. 이 사람이 봐도 거듭난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그 하늘의 가치, 말씀의 가치를 언제 명확하게 느낄 수 있는가 하면 평상시에는 잘 모르는데 큰 위기가 왔을 때, 이런저런 큰 고난이 왔을 때 내가 하늘의 것을 선택하고

하고 기도를 선택하고 예배를 선택하고 하나님 우선을 선택하고 하는 거 보니까 내가 거듭난 사람 맞네. 내 출처가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온것 맞네. 내 안에 믿음이 들어왔네. 할렐루야. 그것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다윗도 지금 너무너무 억울한 그런 마음이에요. 왜그 사울이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지 그 원인을 모르겠어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일어나 치려는 자에게서 나를 높이드소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서 나를 건지시고 피 흘리기를 즐기하는 자에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이 맞고 거듭난 사람이 맞는 것이 이 위기 가운데서, 이 고난 가운데서, 이 애매한 고통 가운데서 기도를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 시편 59편의 이 황금시, 이 믹담시가 황금시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알다셋에 맞춘 노래 그랬는데 알다셋이 뭔가 하면은 멸하지 마소서 이런 뜻이에요. 멸하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 황금시를 통해서 기도를 많이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 제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배웠던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다윗의 기도가 너무 무능한 기도고 너무 어린 아이 같은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제가 방금 표제 설명을 하면서 이 시편 59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라고 하니까 다윗이 지은 시인 줄 알지만, 만약에 여러분 대학 입시에 음악 시험을 치지 않습니까? 실기 시험을 치는데 그때 블라인드, 무슨 막을 쳐놓고 노래를 듣거나 피아노를 듣거나 연주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다윗의 시라는 그런 정보를 주지 않고 그냥 블라인드를 쳐놓고 이 시편 59편을 읽으면서 이 시를 누가 지었는지 한번 맞춰볼래? 그러면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 힘도 없는 어린아이가 지은 시 아니야? 그리고 아무 힘도 없는 장애우가 지은 시 아니야? 또 아무 능력도 없는 노인, 늙은이가 지은 시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1절, 2절 말씀 보면 다윗은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처럼 주여,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건지소서, 나를 높이소서, 제발 나를 살려주십시오 하면서 절대 무능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를 노래하고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 다시 되묻습니다. 정말 다윗이 능력이 없습니까? 정말 다윗이 능력이 없어요? 아닙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이때 이미 골리앗을 죽인 상태거든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이긴 상태거든요. 이때 나이가 한 20살쯤 되는데 한참 혈기 왕성할 때거든요. 여러분 성경으로 봅시다. 여러분 사울의 장자였던 요나단이 자기보다 다윗을 더 사랑했거든요. 사울의 사랑한 딸 미갈이 자기 편이었거든요. 백성들의 여론도 좋았거든요. 이만하면 아멘 하실 만도 한데. 그리고 여러분 여러 가지 정치적인 망명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기도라고 하는 방법 말고도 수백 수십 가지의 여러분 이 위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무엇을 택합니까? 기도를 택하는 거예요. 기도를 택하는데 어떤 기도? 절대 무능의 기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여기에서 좀 더 버텨주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지만 다윗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도 다 빼버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붙들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절대 무능의 기도. 이것을 다른 말로 저는 이렇게 붙였어요. 자기 부인의 기도를 지금 다윗은 하고 있었단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했던 그런 비결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능력 있습니까? 힘 있습니까? 방법 있습니까? 돈 있습니까? 인맥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그 모든 인간적인 방법, 그것을 다 내려놓고 오직 이 어려움과 고난은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절대 무능의 기도, 절대 자기 부인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도 우리가 다윗처럼 절대 무능의 기도, 자기 부인의 기도를 드리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겁니다. 사도행전에 말씀하시기를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보니 시작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누가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면서 절대 무능의 기도, 자기 부인의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기도가 다윗의 기도고, 그런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거듭난 사람이고 하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한 발 더 나가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9편의 가장 핵심 구절 중에 하나가 59편 11절 말씀입니다. 11절, 그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그들이 누굽니까? 자기 원수,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그 무리들, 그 사람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나의 백성이 잊을까 하나이다. 우리 방패 대신 주여,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흩으시고 낮추소서. 그렇게 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처음 이 구절을 읽을 때, 야 역시 다윗이 예수님을 닮아가지고

사랑의 사람이네, 용서의 사람이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고난, 자기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주여 저들을 죽이지 마옵소서 이 기도를 왜 드렸을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거든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깔끔한 예는 아니지만 여러분 예를 돕기 위해서 예를 하나 든다면 어떤 흉악범이 있습니다. 이 흉악범이 천인 공노할 악한 죄를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죄를 예를 들면 연쇄살인을 저질렀다 그러면요 그냥 연쇄살인을 저지르고 나서 이 사람도 나중 돼가지고 제정신이 들면서 내가 이렇게 엄청난 천인 공노할 그런 죄를 지었으니 나도 죽는 게 맞다 하면서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이 사람이 만약에 그 자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자기도 죽어버렸다 라고 치십시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알아들었죠? 그러면요, 사람들이, 저 범인이 엄청난 살인을 저질렀다 라고 이야기할 때 막 깜짝 놀라면서 엄청나게 충격을 받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 그 사건, 1년 전에 그 사건 기억할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거의 없겠죠?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라 잊어버린단 말이죠. 그렇게 엄청난 충격적인 일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을 잊어버려요. 만약에 여러분 사울과 그 무리들과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원수들이 금방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죽어버리면 문제는 뭔가 하면 그 사람은 심판받았다. 나는 문제 해결됐다. 시원할지 모르겠지만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장차 내 백성 될 건데 장차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교훈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교훈을 못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악이 얼마나 무서운지, 죄가 얼마나 두려운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끈적이고 무서운지 그것을 백성들이 모르고 그 무서운 줄 모르면 또 죄를 거듭, 똑같은 죄를 거듭 지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 지금 괴롭지만 그들을 죽이지 마시고 철저하게 흩어지고 철저하게 낮아지고 철저하게 심판받는다는 것을 모든 백성이 보고 야, 죄라는 것은 무섭구나. 악이라는 것은 함부로 지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거스릴 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따라오는구나. 이것을 온 백성들이 교훈받고 그들이 죄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독일한 죄를 짓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것은 어마어마한 기도예요. 왜 어마어마한 기도냐? 여러분 지금 시편 59편 배경이 되어지는 사무엘상 19장부터 본격적으로 다윗의 도망이 시작되어지거든요. 지금 다윗은 왕이 된 상태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도망해요. 지금부터 10년 이상 도망다니면서 죽을 고비를 15번 더 넘기면서 생명이 경각에 있을 수밖에 없는 지금 광야로 도망자로 내몰리는 시점에서 이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참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부끄럽지만 저 기도도 어떤 기도가 하면 하나님 당장 응답해 주옵소서. 당장 나를 괴롭히는 그 원수 심판해 주시고 제가 죽여달라는 말은 안 하지만 하나님 코 막고 입 막고 15초만 있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은 우습습니다. 여러분 그 끈질긴 생명 같아도요 사람은요 입 막고 코 막고 1분만 있으면 죽어. 당장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당장 그만두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당장이란 말을 얼마나 많이 쓰면서 우리는 기도합니까? 저만 그렇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일반적인 사람들이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당장 해결해 주십시오. 이미 이때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왕 기름 부으신 거 지금 왕 되면 안 되겠습니까? 확 뒤집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내가 심판자가 되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왜 다윗에게 없었겠습니까? 백성들도 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철저하게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에 맞추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게 거듭난 사람, 하늘의 사람에 드리는 기도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여러분 600m, 700m 정도 되어지는 해발 600, 700 되어지는 그런 산은요 전혀 상관없어요. 그런데 6000, 7000, 8000 넘어가는 높은 고산은요 절대로 자기 컨디션 맞추어 가지고 올라가

나면 눈사태 나서 죽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요, 아침에 실컷 자고 내 컨디션 최고 좋을 때 정상 등반하면 얼마나 좋겠나 싶은데요. 그러면 산사태 나가지고 죽는다니까요. 항상 여러분 6000m 이상 높은 고산을 등반할 때는 어떤 컨디션에? 산의 컨디션에 맞춰서 철저하게 내가 아니라 산의 컨디션에 맞춰서 정상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 시간이 12시요 새벽 1시입니다. 새벽 1시에 내 몸 컨디션이 가장 최악일 때 그때 산 컨디션에 맞춰가지고 올라가야만 추운 날씨에 산이 깡깡 얼어가지고 산사태 안 일어나고 정상 등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가? 거듭난 사람의 기도가 무엇인가? 당장 이루어 주십시오. 당장 응답해 주십시오. 당장 죽여 주십시오. 당장 심판해 주십시오. 당장 끊어지게 해 주십시오. 당장 그만두게 해 주십시오. 당장 당장. 그런 이야기를 입에서 자꾸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부터 도망자라니까요. 지금부터 10년 동안 죽을 고생하는 거예요. 죽을지 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절대로 내 시간이 아닌 당신의 시간이요. 절대로 내 방법이 아닌 당신의 방법이요. 절대로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자기를 부인하는 기도, 절대 복종하는 기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가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요, 원수가 날 향해 와도 결단코 불이나 불법으로 대항하지 않고 어떤 순간에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증거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3절과 4절을 같이 보실까요? 그들이 나의 생명을 해하려고 엎드려 기다리고 강한 자들이 모여 나를 치려하오니 여호와여, 이는 나의 잘못으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나의 죄로 말미암음도 아니로소이다. 4절 저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허물이 없으니 그들이 달려와서 스스로 준비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시기 위하여 깨어 살펴주소서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에 계속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잘못 없습니다. 나는 허물 없습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다윗을 오해하면서 이거 완전 자기 의에 빠져있네. 정말 허물이 하나도 없단 말인가. 죄가 1도 없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전후 문맥을 보면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다. 완벽하기 어려운 사람이다. 흠이 1도 없는 사람이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지금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문제에서만큼은 나는 전혀 원인을 제공하지 않고 나는 무험하다. 이런 뜻이에요. 맞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잘못한 게 뭐가 있습니까? 골리앗 넘어뜨린 거? 그게 죄입니까? 여러분, 밤새도록 여러분 수금 비팟하면서 악신 내쫓아준 거 그게 죄입니까? 사울이 어디든지 가서 그냥 남자들의 양피 배워와라 그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 100개 배우라 그러면 200개 배운 거 이게 죄입니까? 순종한 죄밖에 없어요. 그건 죄가 될 수가 없죠. 다윗이 사울에게 대해서 잘못한 것은 허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속에서 죄송합니다. 천불이 확 올라올 것 아닙니까? 내가 도대체 너한테 어떻게 했간데 나를 이렇게 못 잡아먹어서 난리냐. 그러면서 속으로는 말이죠. 어떻게 해요? 확 한번 뒤집어버릴까? 그게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거듭난 사람임에 틀림이 없는 것은, 제가 계속 다윗이 거듭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도 거듭난 사람 맞다면 여러분도 다윗처럼 해야 된다. 그 이야기를 제가 간접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확 뒤집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절대로 불의를 불의로, 불법을 불법으로 여러분 맞짱 뜨지 않고 끝까지 다윗은 그 불의와 불법 가운데서도 죄짓지 않고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다. 여러분 이것이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에요. 자,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요, 이 거듭난 사람, 하늘의 사람은요 어떤 환경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6절 말씀 그리고 14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6절이에요 그들이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돌아다니고, 자 같은 내용인데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점으로 돌아와서 개처럼 울며 성으로 돌아다니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지금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과 그 무리들을 들개에 비유했어요.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개들이 말이죠,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돌아다닌대. 두루 돌아다닌대. 그리고 또 하나는요, 밤새도록 운대. 두루 다니고 운다. 이게 다윗의 원수들의 특징입니다. 그럼 제가 이 6절과 14절 말씀을 보면서 번뜩 들었던 성경 구절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요, 여러분 확인하시죠.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거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여러분 시편에는 개인데 베드로전서에는 우는 사자예요. 개 사자 바뀌었는데 두루다니는 것은 공통점이에요. 자, 한 번 더 욥기 2장 2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러분 사단이 공통적인 특징이 뭔가 하면 한 곳에 있지 못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요새예요. 하나님은요 듬직하게 항상 거기 계시는 분이세요. 마귀는 돌아다녀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개가 사자가 운다 그랬잖아요. 운다. 그러니까 마귀가 항상 우리들을 넘어뜨릴 때 항상 쓰는 방법은 소리예요. 소리. 마귀는 항상 무엇을 통해서 우리를 위협을 가한다? 소리. 그래서 제가 늘 자주 하는 말이 뭡니까? 눈 관리, 입 관리, 귀 관리, 마음 관리, 생각 관리 잘하라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하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동원해 보십시오. 지금 집 안에는 다윗이 있어요. 집 밖에는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원수들이 밤새도록 돌아다니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일 아침이면 끝나. 우리 칼을 피하지 못할 거야.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너 사랑 안 해. 너 희망 없어. 너 그래가지고 앞으로 뭐 하겠어? 너 끝이야. 여기서 끝난 거야. 그만해. 차라리 죽어. 죽어버려. 마귀는 계속 우리들에게 소리로 두려움을 위해를 가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는 귀 관리를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귀 닫고 입 막아. 이게 사단에게 이기는 비결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8절 말씀.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며 모든 나라들을 조롱하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비웃고 조롱한대요. 그런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참 아쉽게도 여러분 이 접속사가 빠졌어요.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요 웨아타라 그래가지고 그러나 여러분 7절까지 공포와 무서움이 막 음습하고 있는데 갑자기 8절에 히브리 본문에는 그러나 웨아타 그러나 하면서 여러분 반전이 딱 되어집니다. 다윗이 밤만 바라보고 사람만 바라보고 원수들만 바라봤을 때는 너무너무 공포스러웠는데 내가 저 들결에 피할 수 있을까 무서웠는데 갑자기 눈을 하나님께로 딱 돌리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원수들을 비웃으시고 조롱하고 계시는 도다. 그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중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궁극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여러분 내 원수들이 깐죽깐죽거려도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비웃고 조롱하시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믿음으로 이기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그것을 믿기에 계속해서 9절에도 16절에도 17절에도 계속 하나님을 절대로 움직이지 않는 든든한 요새 반석이라고 계속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9절에도 요새, 16절에도 요새, 17절에도 요새, 계속 요새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에서 9절 한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니 그의 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를 바라리이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요새가 히브리 말로 미스가브예요. 이거 이야기 안 해도 되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요새가 미스가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1절에 지금 다윗이 너무 놀래가지고 하나님 나를 높이 들어주십시오. 높이 드소서, 드소서, 높이 드소서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런데 높이 드소서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 말로 샤가브예요. 샤가브.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미스가브, 샤가브.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보르, 게베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깥으로 볼 때는 엄청난 큰 용장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뿌리를 뽑아버리니까
뿌리 뽑힌 푸르름이래.

기억나십니까? 예, 그게 기보르, 게베르. 여기는 미스가브, 샤가브. 하나님은 요셉인데 요셉이신 그 하나님이 높이 들어 올려 주시니까 이 세상에 개도 사자도 마귀도 결단코 높이 들어 올려 주신 그곳을 올라오지도 못하고 나를 죽이지도 못한단 말이죠. 요새이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나를 샤가부 높이 들어 올려 주시옵소서.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이 다윗을 어떻게 구원하시고 또 어떻게 살려주시고 어떻게 왕으로 올리시느냐. 자, 여러분, 오늘 이 시편 59편의 배경이 사무엘상 19장 11절부터 17절까지라고 했습니다. 지금 사울이 자객을 보냈어요, 죽이려고. 근데 딱 보니까 미갈이 빨리 도망 안 치면 다윗이 죽겠거든. 그러니까 그 내용을 보면 말이죠. 당신 오늘 넘기면 내일 아침에는 죽은 목숨입니다. 빨리 도망치십시오 하면서 다윗을 창으로 매달아가지고 미갈이 창문으로 다윗을 달아내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사방팔방을 다 움켜싸고 있는 완전 포위된 그 다윗이 우리 인간의 생각을 아무리 지어짜도 어떻게 도대체 할 수 있을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벼락으로, 우박으로, 그것도 성경을 우리가 읽으니까 알지. 여러분, 어떤 기정적인 방법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그날 밤을 넘길 수 있었을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원수의 딸, 원수의 딸을 감동시켜 가지고 다윗을 살려주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고 놀라운 능력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고 어떤 하나님을 부르고 싶은가 하면 예척불허의 하나님이래요. 할렐루야. 예척불허의 하나님.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해안길로 살리실까? 여러분, 광야길로 살리실까? 우리 생각은, 우리 방법은 그 두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다를 갈라버리는 제3의 길을 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예척불허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마음만 먹으면 홍해처럼 바다를 아예 갈라버리든지, 바다가 안 갈라지면 차라리 내 손잡고 가자 해가지고 바다 위를 걷게 해서라도 나를 살려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예척불허의 하나님. 시작. 예척불허의 하나님. 예척불허의 하나님. 스펙타클하고 엘레강스하고 판타스틱한 놀라운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좀 살펴보면서 공부를 좀 해봤더니 다윗이 어떻게 살았냐? 자기가 직접 피했어요. 사울이 창조질 때는. 어떨 때는 미갈을 통해서 살려줘요. 자기 친구 요나단을 통해서 살려줘요. 어떨 때는 여러분 가드 선지자나 사무엘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살려줘요. 어떨 때는 여러분 이제 완전 죽게 됐는데, 동안에서 지구가 됐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일으켜가지고 여러분 살려줘요. 그리고 꼼짝없이 자기 동족하고 전쟁할 수밖에 없는데 블레셋 장군들이 또 나타나가지고 또 도와줘요. 어떨 때는 정신 나간 완전히 돌아버렸던 그 사울이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또 살려줘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방법은 없지만 하나님은 예척불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거듭난 사람, 하늘의 자녀, 하나님의 사람을 반드시 살리시고, 여러분, 그래서 사명자는 절대로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죽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다윗을 통해서 자기의 뜻을 이루시고야 말고 그 다윗을 통해서 메시아 예수님이 오도록 만드시고야 마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이 하나님을 마음속 깊이 간증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이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부터 도망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미리 찬양하고 미리 노래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러분, 마지막으로 16절, 17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윗은 지금 아무것도 되지 않는 상태에서 지금부터 도망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16절, 17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이시미로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계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0: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참된 삶을 향하여 지금까지 북구 진장동에 위치한 우정교회 예동열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2-244-7833번 052-244국에 7833번 우정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2: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남원주 침례교회 이정윤 목사님입니다.
1: 살아계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기억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부르짖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며, 새벽을 깨우며 철야를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세우는데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또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으로 임재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26년 8월 4일 화요일 좋은 아침입니다. 송복석입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드브라 아우리 박사, 미국 메이오 클리닉 크리스티나 캄프스 박사,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의 얀널 교수, 존스 호킨스 의학원의 토머스 워터스 박사. 네. 다 잘 모르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분들이 폭염과 관련해서 미국 의학계의 최고의 권위자들이시래요. 이분들이 강조하는 폭염 건강관리 10계명이 있는데 이것은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갈증을 느끼기 전에 마셔라. 목이 마르다고 느낄 때 이미 체내 수분 손실이 진행된 탈수 초기의 단계다. 목마름이 오지 않더라도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 물을 마셔라. 두 번째, 순수 수분 외에 전해질을 충전하라. 하버드의대 연구진에 따르면 폭염 속에서 땀을 많이 흘릴 때 순수한 물만 너무 많이 마시면 체내 염분 농도가 급격하게 떨어지는 저나트륨 혈증이 올 수 있다. 스포츠 음료나 적절한 염분, 과일, 채소를 통해 전해질을 함께 보충하라. 셋째, 카페인과 알코올을 멀리하라.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 폭염 기간 동안 커피, 탄산, 음료를 피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이 음료들은 이뇨작용을 촉진해 체내 수분을 오히려 더 빠르게 배출시킨다. 넷째, 수분이 많은 음식, 과일, 채소를 섭취하라. 이 음식들은 미네랄을 보충해줘서 비타민과 함께 탈수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다. 특별히 수박, 오이, 멜론과 같이 수분 함량이 90% 이상인 과일과 채소를 꼭 섭취하라. 옷은 가볍고 밝고 헐렁하게 입어라. 다섯째인데요. 옷의 색상과 재질이 체온 조절에 큰 영향을 준다. 밝은색 옷은 태양열을 반사시키고 통풍이 잘 되는 헐렁한 옷은 땀의 증발을 도와 체온을 낮춰준다. 자, 여러분 10계명 중에 5계명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저희가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진행하고 있고요. 저도 그렇고 이렇게 목소리가 조금 이렇게 안 좋은 이유가 이 건강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성경구절도 드리고 싶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할렐루야. 자,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 진행하는 이 영상 찬양인데요. 아, 지난번에 우리 방송에 나오셨던 목사님의 연주곡이에요.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지금 연주곡이 흐르고 있는데요. 여러분에게 이 연주곡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해볼까요?

커브사운드 워십의 은혜로운 연주곡으로 같이 했습니다. 색소폰 연주였죠. 거친 길 위를 걸어갈 때도. 오늘 보이는 라디오로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그 찬양의 연주곡이 흐를 때 가사가 나왔어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싶다. 주님의 마음이 닿은 나의 삶의 현장, 나의 슬픔을 씻어주시는 주님, 거친 길 위를 걸어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힘을 주신다, 도와주신다, 함께해 주신다. 할렐루야. 빛 대신 주님의 두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8월 4일, 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그래도 아침은 조금 나은 것 같아요. 오전이 되고 또 오후가 되면 정말 폭염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야외에서 근무하시는 분들, 여러분 꼭 건강도 챙겨주시고, 여러분 주위에 있으신 분들 더 좀 격려해 주시고, 자, 미국의 최고 의학 권위자가 이야기해주는 폭염 때 꼭 알아야 될 10계명이 있다고 했죠. 6계명 함께합니다.

여섯째는요, 밀폐된 차 안에서는 단 1분도 머물지 마라. 바깥 기온이 35도일 때 차 안의 온도는 20분 만에 50도 이상으로 치솟게 된다. 아동, 노약자, 반려동물을 밀폐된 차 안에 두는 것은 치명적이다. 일곱 번째, 온열 질환의 초기 경고 신호를 숙지하라. 열경련, 열사병의 초기 증상을 아는 것이 생명을 구한다. 두통, 어지러움, 구토, 과도한 땀이 나는가? 또한 그 반대로 땀이 나지 않은 현상이 나타나는가? 그러면 지금 즉시 모든 활동을 중단하라. 특별히 피부가 붉고 뜨거운데 땀이 나지 않는다면 즉시 응급치료가 중요하다. 여덟 번째, 즉각적인 체온 낮추기 방법을 활용하라. 몸에 이상 신호가 오면 즉시 그늘이나 에어컨이 있는 실내로 이동하고 목,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큰 혈관이 지나가는 부위에 얼음팩이나 찬 물건을 대어서 체온을 빠르게 떨어뜨려야 한다. 아홉 번째, 고위험군 이웃과 가족들의 안부를 꼭 서로 확인하라. 열 번째, 복용 중인 약물이 있다면 폭염 시의 주의사항을 의사와 상담하라. 이뇨제, 혈압약, 항우울제와 같은 약물은 몸의 수분 조절 능력이나 체온 조절 능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아, 뭐 완전 여러분 아침 방송이 의학 전문 방송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폭염, 이 여름에 미국의 최고 의학 권위자들이 이야기하는 10가지 건강 수칙을 꼭 한번 지키시면서 오늘 하루 내 마음, 내 몸 주님 안에서 아끼고 돌보면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강건한 부디 건강한 하루를 꼭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응원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된 아침에요, 많은 분들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하기를 원하시는데 먼저 이 10개명 오프닝을 공유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오프닝 말씀 이렇게 문자 보내시면 링크 주소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벌써 미리 오프닝 이렇게 문자 주시는데요, 너무나 대단하시고 이렇게 여름휴가 기간인 가장 절정을 달리고 있는데 이렇게 이른 아침에 많은 분들이 계시다라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우리 5703님 너무나 은혜로운 연주곡 감사드립니다. 이른 새벽 예배를 마치고 서늘한 공기를 주신 주님께 그래도 감사의 기도를 드렸는데요 하셨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 넘쳐날 줄 믿고요. 이렇게 문자 샵 1069번으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오늘 보이는 라디오 생방송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마음에 감동이 오시면 댓글을 남기실 수가 있잖아요. 곽민성, 윤원란, 서정희, 맹춘희, 땡춘희, 한종심, 이윤아, 김하옥, 그리고 한복춘, 박지혜, 김포아, 보고, 그리고 주인발님 외에도 많은 분들 이렇게 들어오고 계시는데요. 여러분께서 들어오셔서 이렇게 댓글 남겨주시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시면 힘이 나고요. 샵 1069번으로 보라 두 글자 문자를 보내시든지 아니면 여러분 댓글을 남기시려면요, 유튜브로 먼저 들어가세요. 핸드폰을 켜신 다음에 그 다음에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프로그램을 검색해 주세요. 그리고 꾹 눌러보시면 댓글을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추첨을 통해서 오늘 또 선물도 드리니까요, 기대해 주시고 또 오늘은 이 8월에 좀 이 화요일에 새로운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새로운 코너입니다. 잠시 후에 새로운 코너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 여러분도 함께 참여해 주시면 아마 좋은 일이 있으실 겁니다. 할렐루야. 보이는 라디오 영상 찬양으로 같이 합니다. 주의 약속한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굳게 서겠습니다. 힘있게 찬송하시죠.

0: 터치 유?
1: 터치 유.
0: 8월의 여름, 여러분 폭염 중에 있다 할지라도 힘내시고요.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정 PD님.
1: 네.
0: 터치유,
1: 터치유.
0: 오늘 참 특별한 코너가 시작되는 날이죠?
1: 네, 코너 이름만 들으셔도 치유가 일어나는 코너다라고 예상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0: 맞습니다.
1: 제가 지금 강아지도 안 걸린다는 여름 감기에 걸렸어요. 그만큼 고약합니다. 이 여름 감기는 너무 약소하고요. 마음 감기 또 여러 가지 아픈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실 건데요. 이 코너를 통해서 여러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0: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제목을 터치유, 더치유.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누가 터치해 주시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1: 맞습니다. 대상이 참 중요한데요.
0: 예.
1: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분은 단 한 분이시잖아요.
0: 맞습니다.
1: 네. 오늘의 주인공.
0: 우리

0: 우리 예수님.
1: 우리 예수님. 예수님.
0: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좀 야, 이렇게 하여튼 여러분은 모르시겠지만 오늘 이 방송을 준비하고자 정말 많은 노력이 있었던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왜냐하면 저희의 오늘 목적 중에 하나는 실제 병원에서 이 방송을 지금 듣고 계신 분이 있지 않을까?
1: 맞아요. 저희가 기도하는 가운데
0: 그러니까요.
1: 병원에서 방송을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을 실제로 연결해서 그분들의 모습과 이야기를 담고
0: 그렇죠.
1: 또 나눈다면 더 큰 치유와 또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0: 그렇죠,
1: 생겼어요.
0: 그렇죠. 그리고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같이 기도할 거잖아요. 그래서 응원의 댓글을 유튜브 상에 이렇게 탁 표현해 주시면 이분이 나중에 그걸 볼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환우의 본인 또 가족들도 그렇고 이걸 볼 거 아니겠습니까?
1: 맞습니다.
0: 그러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1: 네, 또 같은 아픔 가운데 계신 분들도 그렇죠. 정말 큰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0: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된 참 정말 시간이고 오늘 이 보이는 라디오 그래서 꼭 들어오셔서 여러분이 격려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는데 일단은 저희 두 사람의 목소리부터 치유를 받아요. 아, 네. 그럼 살짝 이게 안 좋은 네. 게 느껴지지만
1: 그래도
0: 괜찮죠?
1: 이대로 나아가면
0: 괜찮죠?
1: 네, 좋죠? 괜찮죠?
0: 좋습니다. 저희가 오늘 중심이 아니라 저희도 이제 치유받고 싶지만 네. 중요한 것은 오늘 보이는 라디오 같이 들어오시면 좋겠고요.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요?
1: 네, 샵 1069번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라라고 보내주시면 보이는 라디오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리고 있고요. 또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직접 찾아 들어오셔서 댓글로 함께 하시는 게 이 코너는 참 중요합니다.
0: 맞습니다. 자, 특별히 우리 환우 여러분, 극동방송을 병원에서 듣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은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아픔의 순간에서도 가장 가까이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고 계십니다. 병실의 침대가 혹시 외로운 침대가 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주님과 일대일로 만나는 그런 거룩한 주님과의 소통의 또 현장이 될 수 있다면 그리고 또 치유와 회복의 시간이 될 수 있다면 전 또 놀라운 믿음의 간증거리가 아닐까 생각해 봤어요.
1: 맞습니다. 우리의 육신은 날로날로 또 연약해지고 또 쓰러질 수 있지만요. 주님이 주시는 치유가 그 영혼의 평안과 소망이 날로날로 더 새로워진다는 것을 기대한다면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정말 많은 터치, 더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0: 아멘.
1: 이 예수님의 터치를 더 사모하게 해주실 분을 저희가 모셨는데요.
0: 정말 저희가 모셨습니다.
1: 네. 김포 좋은나무교회 이성현 목사님과 함께합니다.
0: 목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이성현.
2: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0: 할렐루야. 아, 반갑습니다.
3: 안녕하세요.
0: 우리 김포 좋은나무교회 이성현 목사님. 특별히 터치유 더치유 이 시간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도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고 여러분 그냥 저희가 뭐 하루 만에 뚝딱 해봐야지 하고 싶다 이런 게 아니라 아 저희가 한 1년 정도 이 코너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2: 제 기억에는 1년이 넘었던 것 같습니다.
0: 넘었던 것 같아요. 이야, 그날이 왔는데요 네. 목사님? 그날이 왔어요.
2: 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저는 김포 좋은나무교회 섬기고 있는 이성현 목사입니다.
0: 예.
2: 감사합니다. 뵙게 돼서.
0: 예. 우리 목사님 오늘 그래도 어떤 기대감이 있으셔요?
2: 네. 많은 생각들이 있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0: 예.
2: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제일 기뻐하실까? 우리 무도 속에도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실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서 11장 6절에 우리 아시는 것처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또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이 있으면 기쁘시게 할 수 있나니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심을 믿을지니라.
0: 아멘.
1: 아멘.
2: 그래서 이 터치유 교수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계신 것, 또 하나님을 찾는 모든 분들에게 그 상이 뭘까? 그건 다 다르겠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고 적합한 그 상.

0: 질문과 응답들 허락하실 것에 대해서 지금도 제 가슴이 뛰고요. 큰 기대가 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1: 아멘.
2: 아멘.
1: 맞아요, 목사님. 아까도 목사님 말씀했지만 1년 전부터 저희가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저희가 나중에 이 터치유 더치유라는 코너를 꼭 한번 해봐요 라고 기도했었던 그 1년이 더 된 이야기네요. 그리고 저희가 계속 이렇게 뭔가 진행이 쉽진 않았어요. 그런데 기도 중에 실제 우리 환우분들을 한번 찾아가 보자. 그래서 목사님 사실은 지금 이 방송을 병원에서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잠시 후에 우리 목사님의 터치유 더치유 짧은 응원의 말씀을 좀 듣고 싶거든요. 그러기에 여러분이 좀 보이는 라디오에 들어오시면 좋겠는데 예정 PD님 오늘 보이는 라디오 어떻게 들어올 수 있을까요?
2: 네, 유튜브 좋은 아침입니다 검색하시면 실시간 방송 보기가 뜹니다. 누르시고 로그인 하시고 댓글로 꼭 기도 한 줄 또 응원의 메시지 한 줄로 함께 그렇죠. 하시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지금 여러분 들어와 주시고 잘 들어오셨고요. 목사님 오늘 터치유 더치유 짧은 응원의 말씀을 또 하나님 말씀을 좀 듣고 싶은데요. 그 뒤에 우리 환우분을 한번 만나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께서 오늘 방송 가족들을 위해 칼럼을 준비하셨는데요. 한번 말씀해 주시죠.

0: 지금 이제 김프라 그런지 우리 방송이 중간에 이게 끊는 소리가 들어서 떨어진 소리 때문에
1: 제가 천천히 한번 다시 질문 드릴게요. 오늘 우리 목사님께서
0: 네, 지금 이제 네.
1: 잘 들리셔요, 목사님?
0: 아, 들렸다가
1: 됐었는데요. 알겠습니다.
0: 오늘 저희 영적으로는 들리니까.
2: 할렐루야. 할렐루야.
1: 다르신데요. 역시 달라요.
0: 네네.
1: 자, 오늘 방송 가족들에게 한번
0: 그래서
1: 예.
0: 네네.
1: 우리 터치
0: 짧은 메시지를 제가 전한다면
1: 예, 전해 주십시오.
0: 네네. 터치유 더치유를 몇 해 전에 이제 전해 들으면서 제가 딱 떠올랐던 성경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마가복음 1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자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뭐냐 하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뭐하면 손을 얹은 즉 손을 얹은 즉이 뭐냐면 터치유
1: 아.
0: 그 다음에 나으리라 나으리라는 더 치유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을 주시는데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그 어떤 누구든지 터치하면 더 치유의 역사 회복되는 역사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기대해 봅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의 상처로부터 새살이 돋아나게 하여 너를 고쳐주리라. 이외에도 그 치유와 회복의 말씀들이 있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시고 오늘 이성현 목사님의 이 말씀처럼 예정 피디님
2: 네.
1: 정말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흠모할 때 그리고 주님께서 이 시간 정말 기적으로 우리의 일상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2: 맞습니다. 오늘 아침은 사실 늘 말씀으로 치유를 받았던 날인데요.
1: 예.
2: 말씀과 함께 기도로 터치받고 치유받는 그런 귀한 시간을 참 기대하는 것 같습니다.
1: 좋아요. 자, 오늘 실제 저희가 이제 마음을 나눴고요. 우리 김포 좋은나무교회 이성현 목사님과 함께 한 분을 신방을 가는 거예요. 오늘 병원 신방을 여러분 같이 갑니다. 자, 지금 병원에 계시는 한 분이 계시는데요.
2: 네.
1: 예정 피디님.
2: 네.
1: 이분은 지금 어디 사시는 분이세요?
2: 울산 무고동에 지금 거주하고 계시고요.
1: 야.
2: 사실 며칠 전 이런 사연이 도착했어요. 8년째 걷지 못해서 병원과 집만 왔다 갔다 하면서 극동방송만 들었는데요. 그래도 주님께서 행복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라고 사연을 남겨주셨고요. 그래서 전화를 드려보니까 요양병원에 또 계신 지 오래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신방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터치하고 치유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1: 좋습니다. 8년째 걷지 못해서 병원과

0: 20만 왔다 갔다 하셨다. 하지만 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만큼은 행복하다 하셨는데요. 우리 오영은 권사님 줌 영상으로 또 우리 김포 좋은나무교회 이성현 목사님과 함께 우리 네 명이서 인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 반갑습니다.
0: 할렐루야.
2: 안녕하세요.
0: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와.

0: 허치우 더치우 예정 PD님
1: 네.
0: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1: 네.
0: 참 이렇게 용기를 내어 방송에 함께해 주셨는데 권사님 야 이렇게 좀 터치우 더치우에 출연한다 했을 때 어떤 마음과 기대감이 있으셨어요?
2: 하나님 치유해 주실 걸 믿고 참석했습니다.
0: 야 하나님이 치유해 주실 줄을 믿는다.
2: 참석했습니다.
0: 네. 우리 이성현 목사님.
3: 네,
0: 권사님 한번 서로 인사해 주세요.
3: 권사님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3: 반갑습니다.
2: 반갑습니다.
3: 근데 권사님 그 병실이라는 거 빼놓고는 권사님 얼굴 뵈면 전혀 아픈 분 같지가 않아요.
0: 와,
1: 그러니까요.
2: 감사합니다.
3: 정말 짱이십니다.
0: 이야, 참 이 긴 투병의 시간 8년이란 시간 동안 아니 권사님 다리가 어떻게 아프신 거예요?
2: 저는 뭐야 의료사고입니다. 제가 암에 걸려서 방사선 치료를 받았는데요.
0: 예.
2: 저한테 배체터 병이라는 병이 있어요.
0: 예.
2: 그 병은 염증을 일으킨 병이거든요. 그 자기네들이 방사선 치유 안 된다고 말을 하고는 수술을 하고 나니까 치료 받으라 하더라고요.
0: 예.
2: 그런데 안 된다 했잖아요. 하니까 상관없더라면서 받으라 해서 받았거든요. 그래서 염증이 옆머리로 올라가지고 제 몸을 마비시켰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걸었는데 갈수록 못 걸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대 교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저보고 몸이 불에 타다 남은 나뭇가지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요즘에 나무가 불에 타가지고 다 없어지고 뿌리만 살아있다가 그 뿌리가 조금씩 자라가지고 지금 이만큼 자랐다고 생각하고 있거든 제 생각이에요. 뿌리가 파란 뿌리가 이제는 파란 서른색이 됐다 이제 파란색으로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에보다는 그래도 조금 많이 좋아졌어요. 이렇게 계속 받다 보니까
0: 참
2: 전에 지금 단발자는 그지는 못하지만 전에는 이렇게 앉아 있지도 못했거든요. 지금은 앉아 있을 수 있고 조금 운동하는 게 전에보다는 좀 편안합니다.
0: 아이고 그 가운데 우리 권사님이 참 이렇게 사연을 주셔서 저희가 직접 이렇게 우리 이 목사님과 함께 극동방송 가족들이 말 그대로 우리 오 권사님 병원에 지금 신방 간 거예요.
2: 감사합니다.
0: 아마 지금 여러분 방송 가족들 중에서도 긴급한 분들도 계실 텐데 오늘 우리 첫 번째 출연자로 우리 오 권사님 이 목사님 우리 오 권사님
3: 네.
0: 또 오늘 한번 질문해 주시면서 또 기도까지 네. 연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3: 네. 권사님 깜짝 놀랐어요. 8년 동안을 세상에 8일도 힘들 테고 8개월 텐도 힘들 텐데 무려 8년을 그렇게 정말 정상적인 생활을 못 하셨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정말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또 빠른 회복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이 건강에 대한 부분들이 우리 권사님이 아름다운 간증으로 또 회복될 수 있기를 먼저 기도를 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이제 권사님이 사연을 들으면서 저희 교회에 최근에 있었던 우리 80대 여자 권사님이 오랫동안 이제 허리 협착증 또 관절염으로 인해서 많이 힘드시고 또 보행도 어려우셨는데 함께 또 우리 중보기도팀 기도하면서 깨끗하게 나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2: 네.
3: 그래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또 영원토록 또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해서 우리 권사님 울산에 계시다고 했는데 그 병실에도 오늘 이 터치의 도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시고 또 회복되는 역사들로 응답해 줄 줄 믿습니다.
0: 아멘.
2: 아멘.
3: 네, 또 한 분이 우리 장로님 중에 90세가 넘으신 장로님이 계신데 저희 교회에서 이제 집에까지가 한 500m가 되질 않는데 너무 다리가 힘드셔서 아프셔서 한 두 번 이상을 쉬어서 오셨다 그래요.
0: 예.
3: 근데 한 4...

0: 3년 전쯤에 함께 이제 공동체가 기도하고 또 제가 안수기도 하는데 손을 얹은즉 난이라처럼 장로님이 그 이후에 정말 90세가 넘으셨는데요. 지금 한 번도 안 쉬시고 아주 청년처럼 교회를 뚜벅뚜벅 잘 걸어오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불러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반드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1: 아멘. 아멘.
0: 아멘. 네. 오늘 이제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민문에 있던 덧지 못되던 한 분이 그 야고보와 요한이 제 9시기도 시간에 그 걷지 못하는 분을 보자마자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했을 때 그가 벌떡 일어나서
1: 아멘.
0: 안목과 또 온몸에 힘을 주셔서 뛰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생각나면서 그때 역사하셨던 사도행전 3장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하나님 일하심에 우리 오은영 권사님 이름이 너무 좋으세요. 아, 오영은 권사님. 왜냐하면 영은이라는 이름은 영원한 은혜가 이미 오는 감탄사 아닙니까?
1: 이야.
0: 함께하는 것 믿습니다.
2: 아멘. 아멘.
0: 아멘.
2: 아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같이 기도할까요, 우리?
1: 네, 목사님 한번 오늘
2: 네.
1: 이 아침에 저희가
0: 네네.
1: 목사님도 기도해 주시지만 오늘 극동방송 가족들 우리 김아진님, 한복추님, 박금자님, 배유정님도 지금 댓글로 아멘 아멘 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여러분 오늘 보이는 라디오 들어오셔서 우리 오건사님을 위해서 직접 얼굴도 보시고 병원에 오셨다 생각하시고 같이 뜨겁게 중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0: 네. 자, 우리 권사님, 그러면 지금 제일 많이 불편하신 데가 어디실까요? 오른쪽 다리?
2: 오른쪽 다리가 마비가 돼가지고 못
0: 아이고,
2: 걸어요.
0: 네네. 그러면 그 오른손을 오른쪽 그 마비된 다리에 손을 좀 얹으시고, 예, 얹으시고, 그 다음에 왼손을 본인 머리 위에 한번 얹으시겠습니다. 왼손을 머리에 얹으시고, 오른손은, 예, 마비된 다리에 얹으시고, 우리 방송 가족 여러분들, 또 우리 김포촌 남무교회 중보 모든 기도팀들, 같이 함께 손을 얹고, 우리 두 피디님은 지금 목 감기에 오신 것 같으니까, 목에 손을 얹으시고,
1: 네.
0: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1: 앤.
0: 손을 얹은 즉, 나 아니라, 터치유가, 이제 말씀의 근거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보이는 것들로, 나타난 것들로, 늘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우리들 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약속하신 말씀대로,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1: 주님.
0: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진실되고 온전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병든 오 영혼에게 또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나 아니라 손을
2: 아멘.
0: 얹은 즉나 아니라 손을
2: 아멘.
0: 얹은 즉나 아니라
2: 아멘. 아멘.
0: 주님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성전 미문에 40세가 되도록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가 벌떡 일어나 뛰며 주님을 찬양했을 때 초대교회에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 오 영은 권사님 안에 치료와 회복의 역사로 임하여 주옵소서.
1: 아멘.
2: 아멘.
0: 머리로 발끝까지 주님 주시는 새 힘은 공급되어질지어다.
1: 아멘.
0: 온몸에 특별히 오른쪽 다리에 치료의 광선은 발하여질지어다.
1: 아멘.
2: 아멘.
0: 마비된 신경, 조직, 세포, 뼈, 마디, 관절, 모든 혈관들 이 시간 소생되어질 지어다.
1: 아멘.
0: 모든 기능들은 복구되게 될 지어다.
1: 아멘.
2: 아멘.
0: 8년 전보다 더 건강한 몸으로 온전하게 치료되며 완전한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들 있게 될 지어다.
1: 아멘.
2: 아멘. 아멘.
0: 소나무교회 안에 팔순이 넘으신 우리 권사님, 90세가 넘으신 장로님에게 역사하셨던 동일한 치료의 광선의 은혜가 우리 오영훈 권사님과

0: 함께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동일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드러나게 도와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치료자가 되시며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를 때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 아멘.
1: 아멘.
2: 아멘. 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원사님 감사하고요. 이렇게 귀한 권사님을 감사합니다. 실제 또 병원까지 모습도 보고 또 오늘 얼굴 뵈며 기도한다는 것이 참 귀한 시간이고 우리 예정 PD님 어떠셨어요? 네.
3: 저는 댓글들을 보면서 자신의 또 같은 아픔 또 다른 아픔들을 나눠주시고 기도와 응원의 글들을 보는데 치유가 일어나고 있다라는 확신이 좀 들었습니다.
2: 아멘. 여러분 주님의 만지심에 그 주님의 터치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 어떤 아픔 속에 있든 오늘 주님의 치유가 시작되고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들으시고요, 예정 PD님.
3: 네.
2: 나도 다음 주에 저희가 한 번 더 또 화요일에 진행하려고 네. 하는데 나도 이 순간에 좀 참여하고 싶다.
3: 또 함께하고 우리 싶다.
2: 그리고 아시겠지만 또 정말 아프신 분들은 네. 본인은 기운이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죠. 또 가족들이 또 영상을 또 찍어 주시면서 같이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나도 함께하고 싶다. 아마 이런 마음 드신 분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나요?
3: 네, 그런 마음의 감동이 오신 분들은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사연을 남겨주시면 되고요. 참여합니다. 참여하고 싶습니다라고 간단하게 한 줄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2: 맞습니다.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연락을 또 드릴 거고요. 우리 귀한 우리 오권사님을 위해 여러분의 이 댓글들 꼭 한번 응원과 기도의 댓글도 남겨주시면 우리 권사님도 추후에 이 유튜브 링크를 보고 많은 힘을 얻지 않으실까.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이 이 무더운 여름에 이렇게 신방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우리 오권사님 오늘 연결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힘내셔요.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3: 감사합니다.
2: 아멘 아멘. 목사님 오늘 또 이렇게 함께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네. 오늘 첫 시간이었지만 아마 네. 두 번째 또 세 번째 시간 또 네. 함께 마음 나누고 같이 하면서 분명 주님 주시는 은혜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목사님 오늘 또 이렇게 첫 방송 네. 해보시니까 좀 소감이 어떠세요?
0: 오랫동안 기도해 왔고 또 이제 저희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이 하나하나 이제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이 이 시대에 한 교회만이 아니라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도구로 나눌 수 있는 그런 마당을 열어주셨다는 것에 정말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를 드리고요.
2: 아멘.
0: 또 하나는 우리 오권사님 오늘 이렇게 함께 이제 우리 치유기도를 했는데 이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오른쪽 다리의 변화를 권사님에게 좀 체크해 보시면 좋겠다.
2: 아멘.
0: 그래서 지금은 당장은 변화가 없는 것 같아도 예를 들어 오늘 한 점심때나 저녁이나 아니면 내일 아침에 일어났는데 다리가 좀 가벼워졌네? 다리에 뭔가 신경이 좀 통하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오늘 우리 함께 나눴던 것처럼 권사님이 정말 직접 걸으셨어. 8년 동안 못 걸으셨다고 했는데 걸으셔서 이제 방송에 참여하시고 또 기회가 되시면 우리 국동방송에 권사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본인의 또 간증을 하시면 얼마나 좋을까.
2: 아멘.
0: 또 그런 기대감이 들고요.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주일 대회에 이렇게 간증을 함께 많이 듣는데 한 우리 성도님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들 때문에 너무 낙심이 돼서 공황장애가 좀 와서 병원에 이제 입원하게 됐나 예.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든데 제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돼요 라고 하는데 그때 마음 안에 그런 어떤 음성이 들렸다 그럽니다. 뭐냐면 너가 힘들면 내가 더 힘들어. 그 다음에 제가 정말 많이 울었는데요. 누구누구야 네가 병원에 가 있을 때 나는 거기 없었겠니? 내가 그 병실에 없었겠니? 이런 마음이 들더래요. 또 마지막은 미안해라고 큰 감동이 들었답니다. 오늘 우리 오권사님 포함해서 정말 이 방송 듣는 분들 중에 또 우리 가족분들 중에 아, 왜 이렇게 내가 아파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 분들이 자, 있다고 한다면
2: 네, 목사님.
0: 그래서
2: 좋습니다. 지금 좋습니다. 저희가 감사합니다. 45분에 마무리가 돼야 돼서 네. 여러분 유튜브상에서 네. 조금 더 네.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기서 오늘은 좀 마무리할게요.

안녕.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니? 잘 몰라도 괜찮아. 지금부터 내가 하는 이야기를 잘 들어줘. 예수님은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하셔. 그래서 너가 태어나기 전부터 너를 알고 계셨고 지금도 늘 함께하고 싶어 하셔. 그런데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가 있어. 친구와 싸우거나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부모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도 모두 죄야. 이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셨어.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하지만 죽음으로 끝나지 않으셨어. 3일 후에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셨고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해주셨어. 혹시 너 예수님을 알고 싶지 않니? 그렇다면 나와 함께 이렇게 기도해보자. 한 줄씩 내 기도를 따라해줘. 사랑하는 예수님, 저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 제 마음에 들어와 주세요.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고 언제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평생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이 시간에는 이웃과 함께하는 행복한 늘 푸른 진건교회 이서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기도는 응답된다. 오늘은 시편 77편 말씀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응답이 없어서 너무나 큰 절망과 좌절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기도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생겼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도 급한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은 없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때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려야 하느냐, 아니면 더 늦기 전에 다른 방법을 찾아봐야 하는가 하는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해방받아 광야길로 가다가 홍해를 만납니다. 홍해 앞에 도착할 그때 뒤에 애굽 군사들이 무장하여 죽이려고 추격해오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급한 상황이 벌어지자 백성들은 두려워하며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모세는 백성들에게 두려워 말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구원을 가만히 바라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세는 지팡이로 홍해를 가리키니까 바다가 갈라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 속 고속도로를 통과하며 다 구원을 받았고 추격해오던 애굽의 군대는 바다 속에서 다 몰사합니다. 본문의 기도응답 받기 위해서는 1절에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하나님께 내 음성으로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시인은 전에도 기도했는데 소리내어 기도하지는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으로 생각으로 엎드려서 끙끙 앓으며 걱정하는 식의 기도를 했습니다. 사람이 덜 답답하거나 덜 위급하니까 소리가 안 납니다. 만일 분초를 따지는 급한 일을 만나면 체면이고 이것저것 따질 것 없이 주여 주여 하며 부르짖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기도 소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부르짖는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무기요 특권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믿습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데도 빨리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는 사람들은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를 더 기다려야 하는지, 만약 응답이 안 되면 난 어떡하나 불안해질 때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신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본문의 시인 또 5절과 6절에 내가 옛날 곧 이전 해를 생각하여 싸우며 밤에 한 나의 노래를 기억하여 마음에 묵상하며 심령이 궁구하기를, 이게 궁구란 말은 속속들이 깊이 생각해 본다는 것입니다. 그때 은혜 받았을 때 그 은혜와 그때 하나님께 부른 찬송을 기억하고 불러보면 과거에 흘렸던 눈물과 감동이 살아납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은혜 주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시는데 나를 망하게 하시진 않고 반드시 건져주실 것을 믿는 믿음이 생깁니다. 이때 내 속에 불안했던 불길은 잡히게 되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구원해 줄 줄 믿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를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의 습관입니다. 늘 묵상 기도하는 사람은 부르짖는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너무 부르짖는 기도만 늘 했던 사람은 묵상 기도를 제대로 하지 못합니다. 성경에는 부르짖는 기도든 묵상 기도든 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 반드시 내 음성을 들으시고 응답이지만

0: 약속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애청자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 부르짖음으로 응답을 체험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 이 기쁜 소식을 지금까지 경기도 남양주시에 위치한 늘푸른 진건교회 이서구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031-574-7283번 늘푸른 진건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울주군 언양읍에 위치한 언양교회에서 8월 24일 월요일부터 26일 수요일까지 저녁 7시 30분과 오전 5시 30분에 가을 부흥회를 개최합니다. 서울 영락교회를 담임하시는 김은성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며 은혜를 사모하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4-0091번, 지역번호 052-254-0091번, 언양교회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병원 원목실에서 병원전도 봉사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병원에 오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환자들이 진료를 받고 귀가하실 때까지 동행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역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전도봉사에 동참하실 분들은 울산병원 대표전화 지역번호 052-259-5000번, 지역번호 052-259-5000, 울산병원 원목실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와 울산루체예술단이 후원하는 2016 여다교 바이올린 토크 콘서트가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여다교의 아름다운 연주와 함께 피아니스트 임주환, 비올리스트 박수환이 특별 출연하며 피아니스트 홍보라의 반주가 더해져 깊은 감동을 선사합니다.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희 교수의 진행으로 함께하는 이번 연주회는 8월 23일 주일 오후 5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관람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전 유성구 계백로에 위치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한밭제일교회에서 청소년과 장년 공동체를 담당할 목사님을 모십니다. 건강한 교단 신학대학원을 졸업한 분을 모시며 백석신학대학원 졸업자 해당 사역 유경험자를 우대합니다. 45세 이하이자 운전면허를 소지하신 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택이 지원되며 퇴직금과 자녀학자금이 지원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 한밭제일교회 지역번호 042-541-3990번, 지역번호 042-541-3990번, 대전 한밭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장애인예술협회 지원사업 선정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클라리넷 연주회 피리 부는 혜성이와 이상한 나라의 초대가 8월 22일 토요일 저녁 6시 울산중구 문화의 전당에서 열립니다. 전석 무료로 진행되며 발달장애 클라리네티스트 박혜성 군의 순수하고 아름다운 연주와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특별 무대까지 예정돼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기대와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맑고 순수한 목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멋진 퍼포먼스를 자랑하는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지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극동방송
6: 써머.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오늘도 괜찮은 아침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은 아침 김아은입니다. 운전을 하다 보면 가끔 답답한 순간이 있죠. 예를 들면 신호가 이미 초록불을 받았는데 앞차가 한참을 출발하지 않을 때, 아 이럴 땐 정말 속이 뒤집힙니다. 그런데 가끔은요, 반드시 기다려야만 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앞을 천천히 지나가는 아이를 발견했거나 급하게 뛰어가는 보행자를 기다리고 있을 때가 있죠. 조금만 기다렸다면 나도 그 이유를 볼 수 있었는데 너무 빨리 경적부터 누르려고 했던 거죠. 가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늦으시는지, 왜 기도에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는지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아직 보지 못하는 이유가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시간을 신뢰하며 기다린다면 알게 될 겁니다. 혹시 오늘도 이해되지 않는 기다림 앞에 서 있다면 성급한 경적보다는 하나님의 계심을 먼저 신뢰해보면 어떨까요? 어쩌면 그 기다림 끝에서 우리는 늦은 게 아니라 가장 안전할 때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 오늘도 예수님과 함께하기에 괜찮은 아침입니다. 괜찮은 아침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0: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함께 탐구합니다. 꽃보다 열매. 자, 처음인데 생각보다 합이 지금 좋은 것 같습니다.
1: 아,
0: 느낌이 좋습니다.
1: 네.
0: 네. 자, 이 시간 꽃보다 열매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께 함께하십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1: 방송하중 여러분 안녕하세요.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입니다.
0: 와, 반갑습니다.
1: 네, 셀프로 네, 환영하고 있습니다. 네.
0: 아, 박수 빚이라도 좀 넣을 걸 네. 그랬나 봐요.
1: 아닙니다, 아닙니다.
0: 네. 아니 목사님.
1: 네.
0: 너무 감사합니다.
1: 아, 그런가요?
0: 네. 아니, 사실은 예전에 이제 그 괜찮은 아침에 또 다른 코너를 통해서.
1: 그렇죠.
0: 네, 목사님 네. 방송하시는 걸 제가 지켜만 봤었는데.
1: 아, 네.
0: 드디어 함께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1: 아, 그런가요?
0: 네, 그런 의미로 다시 한번 자축하는 박수.
1: 네. 저 역시도 네. 우리 김하은 PD님 방송 종종 듣고 있고요.
0: 아, 뭐 감사합니다.
1: 최근까지도
0: 네.
1: 그 송오버송 그 코너도 재밌게 듣고 있고.
0: 네.
1: 근데 이렇게 PD님과 막상 또 방송을 같이 하게 된다니
0: 네.
1: 저도 약간 성덕이 된 느낌이라고 할까요?
0: 성덕? 네. 성덕이라는 단어를 아시네요.
1: 그럼요.
0: 성공한 네. 덕후의 줄임말이죠.
1: 네.
0: 아, 오늘 저의 어떤 네, 상황이기도 합니다.
1: 아, 그런가요? 성덕.
0: 네, 성덕 두 명이 지금 이 방송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1: 네.
0: 자, 지금 저희 청취자분들께서 뭐 하세요? 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서
1: 반응이 네. 살짝 걱정이 되네요.
0: 아,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네, 저희 청취자분들 향해서도 다시 한번 좀 말씀을 인사를 전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했습니다.
1: 네, 방송 가족 여러분,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고요. 방송을 이렇게 극동 방송에서 오랫동안 기회를 주셔서 섬겨 오다가 최근에 조금 몇 달을 쉬었죠. 쉬는
0: 네.
1: 기간이 저에게 또 재충전이 된 것 같기도 하고 또 방송사 사역에 대해서 좀 이렇게 쉬다가 다시 오니까 약간 이렇게 마음이 좀 새로워진다고나 할까요?
0: 다행입니다.
1: 네, 그래서 우리 방송 가족 분들과 만남이 또 기대가 되고 또 이 방송이 너무너무 또 어떻게 될지 굉장히 사무쳐도 기대가 되고
0: 네.
1: 그렇습니다.
0: 네. 아, 너무 좋습니다. 네, 사실 목사님께서 이제 마지막 방송을 마치고 예전 코너 끝나고 가시면서 제가 목사님의 뒷모습을 보면서 그딱 그 생각을 했었어요. 목사님 방학이십니다.
1: 네.
0: 곧 있으면 계약하십니다. 라고 혼자 생각했는데 그 저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기도로 받지 않으셨나 그런
1: 아,
0: 생각을 해봅니다.
1: 네. 네. 이렇게 또 PD님의 기도가 있었는지 몰랐네요. 그렇죠?
0: 그럼요. 네. 네,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아래
1: 아,
0: 네, 기도한 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간증을 해보면서 이 시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드리겠고요.
1: 네, 저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0: 네, 자, 꽃보다 열매라는 시간입니다.
1: 네.
0: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를 매주 하나씩 선정해서 퀴즈도 진행하고 또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힐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시간이다.
1: 네.
0: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서 어떤 열매인지 그 퀴즈를 진행할 건데 그 퀴즈에 대한 힌트를 꽁트로 전해드립니다. 이거 진짜 나름대로의 어떤 야심찬 기획이거든요.
1: 네.
0: 네.
1: 야심찬 기획.
0: 웃으시죠?
1: 네. 예.
0: 그렇습니다. 나름 제가 욕심을 내서 만들어온 그런 퀴즈여가지고 우리 방송 가족분들 많이 많이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목사님 정답 참여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1: 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울산극동방송 어플 채팅창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가 가능합니다. PD님 혹시 참여에는 또

0: 선물이 있어야 될 텐데 혹시 있나요?
1: 아유, 당연한 말씀입니다.
0: 아, 그렇죠, 그렇죠.
1: 그럼요. 네. 네, 선물이 없을 수 없고요. 매주 정답 보내주시는 분 중에 두 분을 추첨해서 제가 선물을 함께 풍성하게 또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준비된 성령의 아홉 가지 중 첫 번째 열매, 힌트 상황극 전해드릴게요.

0: 보고서예요.
1: 네. 어? 아, 죄송합니다.
0: 괜찮아요. 다시 해와요.
1: 부장님, 이번엔 진짜입니다. 제가 세 번 확인했습니다.
0: 그래요? 그럼 믿어볼게요. 어디 보자. 민호 씨?
1: 네.
0: 거래처 이름이 대한상사가 아니라 대환상사예요. 환장하다 이럴 때 쓰는 환, 환!
1: 죄송합니다.
0: 아니요, 괜찮아요. 참아야지. 네, 그럼 다시 해와요.
1: 네. 부장님, 이번엔 진짜 자신 있습니다. 실수 없습니다.
0: 그래요, 어디 한번 볼까요? 좋아요.
1: 네.
0: 좋네요. 좋고요.
1: 네.
0: 어?
1: 왜 그러세요?
0: 이 사진 우리 팀이 아니라 영업팀 사진 아닌가요?
1: 네? 그러네요. 죄송합니다. 부장님, 죄송합니다. 실수도 너무 많고, 전 회사에 어울리는 사람이 아닌가 봐요.
0: 민호 씨, 실수는 누구나 해요. 나도 신입 때는 회의 자료 대신에 드라마 대본을 출력해서 임원회의에 들어간 적도 있었어요.
1: 정말요?
0: 아유, 그럼요. 그때도 많이 혼났죠. 근데 그때 우리 팀장님이 그러셨어요. 실수보다 무서운 건 포기하는 거다. 그 말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왔고요. 민호 씨도 실수는 줄여야 돼요. 기다려줄 테니까 다시 한번 해봐요.
1: 감사합니다.
0: 그 보고서 놓고 가요. 제가 한 번 더 볼게요.
1: 네, 이번엔 정말 잘해보겠습니다.
0: 그래, 참으니까 얼마나 좋아. 내가 이렇게 한 사람을 세우는 거야. 어유, 깔끔하고 좋네. 민호 씨는 잔실수만 없으면 보고서도 진짜 잘 쓰는 편이고. 어? 이게 뭐지? 1번 제육볶음, 2번 김치찌개, 3번 돈가스, 4번 마라탕? 아니, 보고서에 웬 점심 추천 메뉴가?
1: 부장님, 진짜 감사합니다.
0: 하나님.

0: 네, 상황극 꽁치 힌트 드렸습니다. 네. 네, 목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1: 아, 여기 지금 부글부글 하시는 부장님이 혹시 PD님은 아니시죠?
0: 네. 아유, 아닙니다. 저는 사무실에서 막내인걸요.
1: 전 네. 민우 씨도 되게 재밌네요. 부장님 감사합니다. 네.
0: 맞아요. 되게 감사하고 되게 죄송한데 실수도 네. 계속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에서 어떤 네. 열매를 표현한 상황극일지 지금부터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는데요. 사실 비슷한 게 너무 많아요. 목사님.
1: 그렇죠. 네. 네.
0: 약간 아직까지는 정답을 좀 알쏭달쏭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1: 수가 있죠.
0: 네. 그런 분들 많으실 것 같아가지고, 자, 퀴즈의 문턱을 좀 낮춰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목사님께서 주시는 힌트 하나, 그 다음에 제 힌트 하나, 이렇게 좀 번갈아가면서 힌트를 한번 드려볼까봐요.
1: 아, 문턱이 낮아져야 될 텐데요. 네.
0: 아멘. 네. 하나 주시죠.
1: 네. 우리 속담에 보면, 참을 인자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말이 있죠.
0: 그렇습니다.
1: 오늘 성령의 열매는 이 속담과 가장 관련이 있는 열매입니다.
0: 맞습니다.
1: 무엇일까요?
0: 네, 그렇습니다. 참을 인자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1: 네.
0: 이 말은 들을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지어진 말인지 모르겠어요. 좀, 네, 싸늘합니다.
1: 네. 추가 힌트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0: 그럼요.
1: 네. 이렇게 드리면 어떨까 싶은데, 대체로 이제 다혈질이 많은 우리 경상도 사람들에게 특히나 꼭 필요한 성품이 아닐까.
0: 잠시만요. 이거. 네. 아, 이거 괜찮은 거죠? 상관없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뭐 출생이 경상도 쪽은 아니지만 네. 저도 막 성격이 좀 급하고 막 이런 게 있다 보니까.
1: 와, 반전인데요? 네.
0: 아, 반전인가요?
1: 네.
0: 좋게 봐주셨는데 괜한 말을 했군요. 네. 아무튼 그래서 이게 참 많이 필요하지 않나 싶고요.
1: 네.
0: 저도 일단 힌트를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 네.
0: 대부분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는 보통 두 글자예요.
1: 그렇죠.
0: 그렇죠. 뭐 네. 땡땡땡땡 해가지고 두 글자인데, 네. 자, 오늘은 유일한 네 글자입니다.
1: 아, 네.
0: 아, 많이 드렸다.
1: 네.
0: 목사님 방금 탄식하신 것 같은데 맞나요?
1: 아, 이 정도 되면 이제 네. 우리 방송가.

0: 분들이 아마 거의 맞추시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죠?
1: 그렇죠. 원래
0: 네.
1: 퀴즈는 퍼즐하고 있는 거라고
0: 맞습니다.
1: 제가 그렇게
0: 다 드리는
1: 배웠어요.
0: 거죠.
1: 그럼요. 맞습니다. 자, 이쯤 됐으면 네, 충분히 힌트를 드린 것 같고, 자, 우리 방송 가족분들의 문자 참여를 계속해서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첫 번째 열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눌 거고요. 목사님의 힌트 따라. 네, 참을인자 세 번이면 살인도 면한다 이런 말이 있다라고도 말씀해 주셨고, 가장 글자 수가 많다 이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자, 문제 속에 정답이 있습니다. 고민해 보시고 지금 바로 문자 주세요. 저희는 찬양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0: 아멘. 조영석의 시험을 참는 자라는 찬양까지 함께 나누고 왔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고 있는 괜찮은 아침. 네, 오늘 열린문교회 서요한 목사님과 함께 꽃보다 열매라는 코너 처음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저희가 퀴즈가 진행이 됐습니다, 목사님.
1: 네, 그쵸.
0: 네, 이게 참, 예, 뭐 글자 수에 대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 정답률이 거의 100%에 가깝다.
1: 우리 이 방송가족분들의 이
0: 네.
1: 신앙의 수준을
0: 네.
1: 보여준 현상이 아닐까요, 그죠? 네.
0: 그러니까요. 사실 지금까지 진행

0: 했던 퀴즈에서 정답률이 80% 밑으로 떨어졌던 적이 없긴 합니다만,
1: 네.
0: 네.
1: 이 정도는 우리가 다 안다. 네.
0: 아.
1: 이럴 정도의 우리 울산극동방송 청취자분들의 믿음의 수준이죠. 네.
0: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진 청취자분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다시 말씀드리면서요. 자, 목사님, 오늘 퀴즈 정답 한번 공개해 주시죠.
1: 아, 제가 이 정답을 공개하고 싶어서
0: 네.
1: 너무너무 이거 했습니다. 오래 참았어요.
0: 정답! 와, 목사님 진짜 센스
1: 아,
0: 있으시네요.
1: 그런가요? 네.
0: 야, 정답 공개를 오래
1: 네,
0: 참았다라는 그
1: 너무너무 공개하고 싶어서. 네.
0: 역시 방송에 대한 이 감각이 남다르십니다. 자, 오늘 정답 오래 참음 정답입니다.
1: 네.
0: 맞히신 분들 축하드리고요. 자, 오늘 오래 참음을 주제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1: 아, 오늘 나눌 성령의 열매 오래 참음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 코너의 첫 번째로 오늘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나눈다고 PD님 말씀하셨을 때 되게 자신이 없었어요. 이거는 제가 이 얘기를 할수 있을까? 저는 오래 참지 못하거든요. PD님 어떠신 편인가요?
0: 왜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이제 한 성격 하다 보니까
1: 아,
0: 굉장히
1: 네.
0: 조급합니다.
1: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라는 이 덕목이 있다는 그 자체가 참 그게 되게 의미가 있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이 오래 참음, 인내라는 덕목이 반드시 필요할 만큼 쉽지가 않다, 힘들다. 이제 그것을 전제로 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적으로 아마 뭐 저나 여러분이나 비슷하실 텐데 여러분이 하시는 기도를 한번 녹음해서 들어보신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아마 기도의 99%가 주세요라는 기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아마 어쩌면 기도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이 주시옵소서가 아닐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우리 기독교는요, 내 뜻대로 하는 종교가 아니죠. 뭐 종교라는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종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0: 아멘.
1: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기다리는 과정에서 인내가 필수적일 겁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기다리는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성숙해지는 것이죠.
0: 아멘.
1: 근데 우리는 보통 참는다고 하면은 그냥 이렇게 꾹 참고 꽤 견디는 것으로 생각을 하죠.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은요, 조금 달라요. 성경에서 오래 참음이라 그러면 상대방을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죠.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이
0: 아멘.
1: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아주셨습니까?
0: 아멘.
1: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할 때가 종종 있어요. 하나님이 나라는 사람을 참아주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내가 이렇게 목사로서 교회를 섬길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종종 있거든요. 우리가 다 그렇죠. 실수할 때마다, 넘어질 때마다, 약속한 것을 지키지 못할 때마다 하나님은 금방 포기하지 않으시고요. 오래오래 참아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가 있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0: 아멘.
1: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그 성품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나와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더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0: 아멘.
1: 아멘. 이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다시 말해 오래 참으심인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오래 참음도요, 그냥 내가 참아야지, 꾹 참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마음이죠. 사실은 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도 저도 참 반성할 것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기분이 좀 좋고 이렇게 뭔가 제 아내가 저에게 좀 잘해주거나 그러면은 여보 사랑해, 다시 태어나도 뭐 당신과 결혼할 거야 막 이러면서 생글거리다가도 조금만 또 뭐가 마음에 안 들고 그러면은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 있냐고. 이러니까 내 생각을 안 하니까 아내라고. 그럼 또 아내분들은 또 얘기하겠죠. 평생 남의 편이니까 남편이라고, 그죠? 아마
0: 그렇죠.
1: 이게 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뭐 비슷한 모습이실 것 같아요.

0: 사실은 그러면은 내가 기분 좋을 때 말했던 그 사랑해라는 것은 진짜 사랑이 아닌 거죠. 요즘의 현대사회는요, 속도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쵸? 뭐든지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우리나라 인터넷 속도 엄청 빠르지 않습니까?
1: 그럼요.
0: 배달도 빠르고요. 또 메신저로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면은 답장도 또 빨라야 돼요. 근데 우리 사람은요, 이렇게 기계처럼 빨리 변하지 않거든요.
1: 맞아요.
0: 우리의 남편도 아내도 또 우리 자녀도요. 또 뭐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성도들,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사람들, 무엇보다도 우리 자신도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오래 참음은 결국 사람을 기다려주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오래 참음이 내가 오래 참아야지 이런 우리의 의지만 가지고 만들어지는 게 아니란 사실이에요. 그러기에 성경은 오래 참음을 성령의 열매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열매라는 것은요, 억지로 갖다 붙인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친밀하게 거할수록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래 참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1: 아멘.

0: 아멘. 김대환의 음성으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까지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목사님께서 오래 참음이라는 주제로 이 성령의 열매를 소재로 이렇게 말씀을 또 전해주셨는데, 목사님께서 웃기기도 하셨다가 울리기도 하셨다가 그런 여러 가지 감정들이 교차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마지막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그 열매를 저희가 함께 맺어갈 수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 그렇죠.
0: 네. 근데 목사님 사실, 저희가 이런 어떤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한 그런 말씀을 들어도 사실은 어떤 또 상황에 맞닥뜨리게 되면
1: 그렇죠.
0: 그게 발현되기가 또참 어려워요.
1: 그래서 저도 이
0: 네.
1: 말씀을 전하기 전에 자신이 없다 그랬던
0: 그러니까요. 극히
1: 거예요.
0: 공감합니다.
1: 네.
0: 근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오래 참음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알아야 하지 않을까 싶어서 몇 가지 질문을 좀 드려보고 싶은데요.
1: 네, 좋습니다. 네.
0: 왜 성경에서 표현하는 오래 참음이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려주는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1: 네.
0: 근데 오래 참는 거하고 참기만 하는 거하고 이두 개는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1: 아, 좋은 질문이네요.
0: 아, 그래요?
1: 네. 그, 참기만 한다. 우리가 참아야 된다는 당위성은 사실 다 아는 건데,
0: 네.
1: 참기만 한다는 것은 이제 속으로 분노를 이렇게
0: 그쵸?
1: 쌓아두는 거죠. 내가 참으면서 차곡차곡 보이지 않는 내면에서 이렇게 화가 쌓이고 있는 거잖아요.
0: 네.
1: 근데 반면에 성령의 열매로서의 오래 참음은 이제 사랑으로 기다려주는 거죠.
0: 네.
1: 겉으로는 뭐그둘다 비슷하게 보일 수 있지만은 내면이 다른 거죠. 참기만 하면 그게 언젠가는 이제 터지거든요.
0: 폭발하죠.
1: 내가
0: 네.
1: 얼마나 참은 줄 알아.
0: 아,
1: 이러잖아요. 그죠?
0: 네.
1: 근데 오래 참음은 하나님께 나의 내면을 맡기면서 상대를 이제 품어가려는 그런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0: 그러면 이제 방금도 말씀해 주셨지만
1: 네.
0: 참다가 폭발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1: 네.
0: 사람인지라, 그러니까
1: 네.
0: 인간인지라,
1: 그쵸, 그쵸.
0: 아, 사랑해야 해. 하나님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주세요 하다가도
1: 네.
0: 뭔가 저의 어떤 그 선이라고 할까요? 선을 넘는 무언가가 있으면 거기에 저도 모르게 이렇게 빵 터지게 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1: 맞습니다.
0: 근데
1: 네.
0: 이런 모습도 하나님께서는 오래 참음으로 봐주실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1: 아, 단적으로 얘기한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래도 제가 조금 희망적으로 말씀을 드려본다면
0: 네.
1: 그 또한 또 하나의 과정에 있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긴 해요. 그동안에 어떤 이제 내면에서 감정을 건강하게 다루지 못하고 이게 차곡차곡 이제 그 눌러두었기 때문에 그
0: 네.
1: 결국은 이제 폭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0: 네네네.
1: 근데 성경의 오래 참음은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이제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하고, 상대방과 대화도 하고, 필요하면 또 이렇게 지혜롭게 표현도 하면서 내 마음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것. 이제 그게 성경의 오래 참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근데 한 번씩 우리가 이제 폭발을 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실망도 할 거고, 약간 무너지게도 되는데,
0: 네.
1: 제가 아까도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 자신에게도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 오래 참음은 우리 자신에게도 해당이 되는 거겠죠. 나 자신에게도 오래 참는 것이 필요하겠죠.
0: 아멘. 목사님께서 이제 또 말씀하시는 거 듣다 보니까 문득 예전에 이제 어느 장로님께서 하셨던 말씀인데 그분이 이제 화를 잘못 참는 분이셨어요.
1: 네.
0: 이렇게 화나는 대로 다 표현하시는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하셨던 명언이 있습니다.
1: 어떤 명언일까요?
0: 예수님도 화내셨어! 라고
1: 아, 네.
0: 하시면서 그 성전에서 막그 이제 네, 비둘기 파는 자들 뭐 이렇게 네, 돈뭐 바꾸는 자그 상을 엎어버리셨던 그 얘기를 하시면서 이거 봐 하나님도 화내셨는데 왜 나라고 얘 적나라하게 화내는 거야라고 하셨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접근인 거죠.
1: 그렇죠. 예수님이 성질 날 때마다 자주 화내지는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0: 그렇습니다.
1: 네, 하나님의 집에 대한 의로운 분노로서

0: 이제 화를 내신 적은 있으시지만
1: 네.
0: 우리처럼 인내의 한계가 와서 어떤 인간적인 그런
1: 예.
0: 분노를 폭발시킨 적은 당연히 없으셨죠.
1: 네. 저희도, 저희의 어떤 분노를 정당화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오래 참음을 좀더 닮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질문인데요, 목사님. 건강하게 참는 법좀 알려주세요. 왜냐면 저도 예전에 이제 말씀을 다는 못 드리겠지만, 너무너무 참아야 했던 그 시기가 있거든요. 근데 그 시기 동안에 그냥 꼭 참는 것만 배웠던 것 같아요.
0: 그쵸.
1: 네, 물론 다행히 그 상황이 뭐잘 정리가 되긴 했으나 참 쉽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0: 맞습니다.
1: 드는데 개인적으로 건강도 좀 해쳤었거든요.
0: 그렇죠.
1: 네, 그래서 건강하게 참는 법은 어떤 게 있을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0: 건강하게 참는 법. 저도
1: 네.
0: 이제 대답을 해야 되니까 하긴 합니다만은
1: 예.
0: 제가 보니 건강하게라는 말과 참는 법이라는 말이
1: 네.
0: 공존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1: 저만 그런 게 아니군요.
0: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취자분들과 함께 나누어 본다면은, 첫 번째는 혼자 참지 말고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거.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그걸 잘했던 사람이 성경의 다윗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편에 보면
1: 네.
0: 다윗이 악인들을 향해서 온갖 입에 담지 못할 막 말들을 하고 막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죠?
1: 네.
0: 근데 그 성경 읽다 보면 당황스럽기까지 할 때가 있죠.
1: 맞아요.
0: 이런 얘기를 성경이 한다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건강한 내면을 유지하는 거죠. 사람들 앞에 가서 우리가 누군가의 막 뒷담화를 하고 그러면은 그건 잘못된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1: 맞습니다.
0: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조건 참기보다 여러분의 감정을 숨김없이 고백하고 털어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1: 아멘.
0: 두 번째는 상대방을 조금이라도 좀 이해하려고 한번더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한번 더.
1: 네.
0: 오늘 한번 더라는 말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렇게 막 열받거나 이럴 때
1: 네.
0: 드물지만 한번더 이제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그한번더 생각하는 그 사이에
1: 네.
0: 그 상대방이 완벽하게 이해가 되진 않아도 그한번 더라는 그 기간 동안, 그 짧은 시간 동안 저의 어떤 화가 조금 누그러지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떤 한번 더의 시간이 필요한 것
1: 네.
0: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자신을 생각하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얼마나 오래 참으셨기 때문에 오늘의
1: 네.
0: 내가 있고 또 앞으로의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인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왜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사랑받아 본 사람이 사랑한다. 용서받은 사람이 또 용서도 한다. 이런 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오래 참음을 경험한 사람이 나도
1: 네.
0: 오래 참을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모쪼록 건강하게 참는다? 쉽지는 않겠지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이 이렇게 내면을 또 건강을 해치지 않고 잘 오래 참음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아멘. 참 힘든 일인데, 그래도 또 순종했을 때 오는, 네, 그런 기쁨이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0: 그럼요.
1: 근데 사실 저희 힘으로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0: 그러니까
1: 네.
0: 성령의 열매겠죠.
1: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음으로 이어질 순서는요,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성령님의 인도하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런 오래 참음의 그 열매를 맺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시간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좀 따라서 함께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목사님.
0: 네. 사랑해 주님.
1: 사랑해 주님.
0: 주님께서 저를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1: 주님께서 저를 오래 참아주신 것처럼
0: 저도 누군가를 오래 참음으로 기다려주고 품을 수 있도록,
1: 저도 누군가를 오래 참아주고 품어줄 수 있도록
0: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1: 성령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